0: 한 거래요.
1: 축하해요. 축하해. 아니 그런데 왜 기절한 거예요?
2: 아 혹시나 잡아먹힐까봐 너무 긴장을 했는지 소개팅 끝나고 에쿵 쓰러졌지 뭐예요.
0: 아유, 아 이제 마음 푹 놓고 푹 쉬다 가세요.
2: 네, 고마워요.
3: 아이고, 소개팅 얘기하니까 연애할 때 생각나네.
4: 맞아, 연애할 때가 참 좋았지.
3: 결혼하고 알 낳고 애 키우는 건 기쁘지만 아이고 너무 힘들어.
2: 늑대거미 아주머니 육아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3: 아유 말해 뭐해. 힘들지.
5: 우리 늑대거미는 알을 알주머니에나 꽁무니에 달고 다니잖아.
1: 오, 무겁겠다.
0: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거구나.
5: 에고고고고고. 허리는 아파도 알을 가지고 다녀야 안심이 되거든요.
3: 여기서 문제. 알집에서 늑대거미 아기들이 나오면 엄마는 아기들을 어떻게 할까요?
5: 1번. 아기들을 모두 등에 업는다. 2번. 아기들에게 거미줄을 쏜다.
0: 아기들을 등에 업나?
2: 아, 늑대거미는 사냥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거미줄을 쏘며 사냥 연습시키는 거 아니에요?
3: 과연 그럴까? 정답은?
4: 그래 그래 어부바.
5: 아기들을 모두 등에 업는다.
4: 어부바 어부바.
6: 엄마 엄마 엄마 엄마.
5: 다들 어디 가지 말고 엄마 어부바 하자. 떨어지면 안 돼. 무서운 적들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6: 네, 엄마.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새끼들이 저 더물을 벗을 때까지 약 2주 동안은 이렇게 등에 업고 다니죠.
7: 아, 힘들겠다.
3: 아이. 그래도 나는 다 독립시켜서 괜찮아. 여기 한창에 키우는 염랑거미 엄마가 더 힘들지.
4: 아유 힘들긴요. 애기들 보면 힘든 것도 싹 사라져요.
5: 우리 염랑거미는 알 낳을 때가 되면 풀잎으로 알을 낳을 주머니부터 만들어요. 바람 안 들어오게 촘촘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알을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풀잎 보금자리가 완성되죠.
1: 우와! 알 낳았다!
5: 알 낳은 다음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꼼짝없이 알 옆에서 보초를 서잖아.
8: 맞아요. 혹시 천적들이 알을 공격할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9: 우와! 알들이 깨어난다.
8: 나와 나와 나와라 거미. 안전하게 지키다 보니 많은 수의 아기가 태어날 수 있죠. 저희 아기들이 스스로 먹잇감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풀잎 주머니 안에서 새끼들을 돌봐요.
2: 아무것도 못 먹는다니 힘드시겠다.
4: 엄마가 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지.
3: 그려. 엄마가 되면 어떤 힘도 생긴다니까.
4: 아유, 내 정신 봐. 아유, 우리 애들이 찾겠네. 아유, 내가 공작거미 총각 소개팅 얘기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3: 그러게 말이야.
0: 자자, 두 분 영양제 타러 오셨죠? 저랑 같이 가세요.
3: 네.
0: 아, 이쪽으로.
3: 총각, 재밌었어. 소개팅 얘기.
1: 가세요. 가세요. 자, 아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우, 팔 너무 뻗지 마세요. 네. 자, 딱.
10: 그렇게 거미 환자들이 돌아가고, 일주일 후.

0: 그만. 아니, 춤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다리에 상처까지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처방전이요.
1: 아, 네, 댕댕 간호사님. 어, 늑대거미 아주머니 또 허리 아파서 오셨어요?
2: 아유, 맨날 그렇지 뭐.
1: 어, 그런데 오늘 염랑거미 아주머니는 안 오시나?
2: 아이, 공작거미 총각, 소식 못 들었어?
1: 소식이요?
3: 염랑거미 어미는 풀잎 주머니 속에서 새끼들을 돌보다가 새끼들이 배가 고프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하지.
1: 네? 이럴 수가.
3: 남은 자신의 생명을 앞으로 살아갈 아기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자란 아기들은 비로소 풀잎 주머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1: 염랑거미 아주머니.
2: 염랑 엄마는 그래도 기쁜 마음이었을 거야.
4: 울지 마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5: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어?

0: 멈춰! 가랑.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1: 가랑.
0: 어, 안 된다고 했다.
1: 가랑, 가랑.
0: 아닌데.
1: 가랑, 가랑, 가랑, 가랑, 가랑, 가랑, 가랑.

0: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1: 버러러!
2: 그룹! 거기 서라고! 어? 어?
3: 뭐 하는 거야?
2: 거기 서! 너 정신이만 해봐! 언제 왔어? 거기서!
4: 잠깐! 또 뭐 때문에 일하는데?
2: 크롱이 집을 다 어질러 놨어.
3: 크랑크랑! 어디... 정신없긴 하네.
1: 청소 좀 해야겠다.
4: 그래, 우리도 도울게.
2: 좋아, 청소하자.
3: 크랑크랑. 이건 여기. 자,

0: 이건 너? 그럼 그럼
1: 잡히기만 해봐.
0: 또 시작이네.
2: 그러게.
0: 거기서 서라고. 거기서 오면 못 잡을 줄 알고. 너 정말.
3: 얘들아.
4: 안녕.
5: 통통이다.
4: 내려가자. 아이고가.
5: 괜찮아?
4: 괜찮아. 다들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이 말썽을 부려서.
6: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4: 그럴까? 아, 집이 왜? 무슨 일이야?
0: 크롱이 그런 거야.
5: 그만해.
0: 같이 치우자.
2: 금방 치울 수 있을 거야.
4: 내가 할게. 응? 실력을 보여주지.
6: 어떻게?
4: 기다려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0: 어떻게 한 거야?
1: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마법이야.
0: 크랑크랑.
1: 다시 보여달라고? 크랑. 알았어.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예전대로 얍! 해보고 싶다고?
0: 크랑.
1: 위험해서 안 돼.
0: 크랑, 크랑, 크랑.
1: 아, 알았어, 그럼. 크랑. 정말 조심해야 돼.
0: 크랑, 크랑.

0: 있었는데?
1: 어로로.
0: 루피도 커졌다.
1: 그게 아니라 뽀로로가 작아진 거야.
0: 뭐? 내가 작아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통통이 네가 그런 거야?
2: 그게
0: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2: 알았어,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3: 이런,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1: 뭐야?
4: 뽀로로. 이번엔 뽀로로가 아기가 됐어.
1: 초동아, 어떻게 된 거야?
0: 뽀로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2: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1: 뽀로로, 아기가 되니까 왠지 귀여워진 것 같아.
5: 맞아.
1: 야? 요? 야!
5: 우와, 일어났다.
6: 아기가 크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
0: 그렇네.
1: 내가 안아줄게. 왜 울어? 저쪽? 거기 뭐가 있는데? 크롱한테 가고 싶어? 크롱, 아기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2: 신기하다. 아기가 크롱을 정말 좋아하네.
0: 그게 문제가 아니라 뽀로로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2: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
5: 실수는 안 돼.
4: 잘할 수 있지?
2: 아무래도 집에서 책 보고 주문을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5: 빨리 돌아와야 해.
2: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다녀올게.
0: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3: 친구들은 아기 뽀로로를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1: 아기야, 이거 좀 봐봐.
5: 마이마야.
1: 브릉브릉. 자, 갑니다.
5: 너요?
1: 자, 받았다. 다시 갑니다.
3: 어느새 밤이 됐어요.

0: 같아. 재워야 할 것 같은데.
1: 잠들었어.
0: 다행이다.
2: 그럼 우린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0: 그럼 밤새 혼자 아기 잘 볼 수 있겠어? 그럼 그럼.
1: 그럼 내일 봐.
2: 안녕.
3: 크렁이 아기 뽀로로와 함께 잠들었어요. 아기 뽀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대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0: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 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5: 얘들아, 이거 봐.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파색칠했어.
4: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5: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4: 반려돌멩이? 귀엽다.
6: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4: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6: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1: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7: 당연하지, 아민!
1: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킨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4: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1: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7: 기가 빌더!

0: 대체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 볼게. 우와!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1: 에? 저 녀석들이 뭐라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0: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2: 왜?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을 짓는 건 어때?
0: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2: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0: 토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3: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2: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0: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2: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0: 그럼 어쩌지?
1: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보보와 드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0: 보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1: 천재과학자 등장!
2: 우와, 보보들이는 진짜 강력하잖아!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2: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0: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3: 이 속도라면 포보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0: 저기 봐!

0: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1: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0: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들다 변신.
2: 거키봇 변신 완료.
3: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에이봇 변신 완료.

0: 바이오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0: 이젠 바위가 안 흔들려. 네가 해냈다.
1: 소리가 소용없다니. 폭우가 멈추지 않으면 호텔이 무너져버리겠어.

0: 그만해! 그렇게 계속 구멍을 파다간 우리까지 바위에 다 깔릴 수 있어!
1: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뭐 하는 거야? 야,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0: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2: 여기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3: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잘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1: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어버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0: 휴, 진짜 속았어.
2: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4: 응, 작업 시작!

0: 빌더 임무 완수.
1: 어서 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2: 와,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3: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4: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5: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6: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7: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밀자!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성범입니다. 아, 요즘 리포트를 AI로 썼다가 빵점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여요. 아무래도 AI가 글을 너무 후루룩 잘 써주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은데, AI한테 글쓰기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평생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글을 잘

0: 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줄 초등글쓰기의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0: 오늘 글쓰기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좀 좋아하던가요?
1: 아이들이 손으로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글자를 네. 쓰는 게 기회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아, 이제 패드로 보고 네.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더 힘들어하고 더 싫어해요.
0: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글은 약간 강제로 써서 썼었다. 초등학생 때는 막 일기도 계속 써야 하고 또는 뭐 독후감도 써야 하고 하니까 했었는데
1: 또 학생들이 일기 검사를 선생님한테 받거나 뭐 부모님께 받거나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쓰는 글이 되려면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하려면은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란 말이죠.
0: 아, 피드백을.
1: 네,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글이 점차 좋아지는 거를 느껴봐야 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봐야 된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실력이 올라가면서도 즐겁게 글을 쓸 수 있을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툴은 구글의 재미나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재미나의 링크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 AI한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4학년에
0: 어허, 보는 친구들은 본인 나이에 맞추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글쓰기 코치야. 이제 내 학년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글을 써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나 대신 문장을 완성하거나 네, 글 전체를 써주면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쓸지 장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거 오늘은 뭐 써볼까요?
0: 오늘은 일기 좋아요.
1: 네, 일기를 쓸 거야. 그럼 일기를 써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쓸 거 없어. 일기 쓸 거 없어. 이런단 말이죠.
0: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1: 네, 이제 AI랑 같이 한번 쓸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쓸 일기의 주제를 찾기 위해 하루 전체를 훑어보는 질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질문을 해주라고 하면 이 AI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줘 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내 하루를 훑어볼 수가 있어요.
0: 진짜 대화하는 느낌?
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쉽고 구체적으로 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해줘 이런 것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을 뭐 몇 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0: 네네.
1: 이제 5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질문으로 막 깊이 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다 찾으면은 글감 찾기 완료 하고 내 다음 명령을 기다려줘.
0: 와, 네. 다음 행동까지 좀 설계를 해놓는 거군요.
1: 네.
0: 오, 근데 이게 좋네요. 역시 네.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우리 학생 친구들은 본인이 있었던 일도 약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오늘 뭐 쓰자고 떠올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네.
1: 이제 일단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 네, 해볼게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웃겼던 순간이 뭐냐, 기억나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오늘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었지. 그때서야 떠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술래잡기 할 때 가슴이 뭐 두근거렸던 순간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좋은 게 예를 들면 하고 말을 해줘요.
0: 오, 네, 네.
1: 예를 들면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생각이 안 났던 게 떠오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거든요. 술래에게 잡힐 뻔 했는데 안 잡혔을 때가 생각나.
0: 오, 네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1: 네. 오늘 하루 동안 술래잡기 말고 또 평소랑 조금 다

0: 달랐던 거 처음 해본 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급식 때 먹었던 제육볶음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1: 제육볶음.
0: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오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 술래잡기 내일도 또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글감 찾기 완료하고
1: 와, 똑똑해. 네.
0: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감을 찾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1: 글을 써야죠.
0: 네, 글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술래잡기 한 거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 한 번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 하나씩,
0: 하나씩 질문해줘.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쉽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써주지는 말고 힌트만 줘. 내용을 다 찾으면 완료라고 하고 나에게 글을 쓰라고 해.
1: 궁금한 게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봤었잖아요.
0: 네.
1: 이번에 또 비슷한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아까는 이제 글감을 찾는 거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건데, 술래잡기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오늘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를 했다. 뭐 나는 뭐 술래 누구에게 잡힐 뻔 했다. 근데 안 잡혔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 정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0: 네, 짧게 끝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쓰려고 했던 내용도 더 생각이 나고, 또 내용이 풍성해지죠.
1: 이야.
0: 이거는 정말 1대1 개인 글쓰기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1: 너무 좋네요, 네. 진짜.
0: 첫 번째 질문이야.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날씨는 어땠어? 아, 오늘은 하늘이 맑고 날이 좀 더웠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누가 술래였고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맞다 이것도 써야겠다. 네. 가위 바위보로 정했고 네, 도훈이가 술래였어.
1: 도훈이가 또 술래를.
0: 술래에게 잡힐 뻔했다가 안 잡혔던 그 순간을 자세하게 떠올려봐. 그런 내용들을 다 넣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의미 자체를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 이 AI 친구랑 서로 대화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도훈이를 따돌리고 멀리 도망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 도훈이에게 한마디 외쳤거나 속으로 생각한 게 있다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훈이한테 메롱이라고 말했어.
1: 메롱.
0: 예.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글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쳐 쓰기를 해줘라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한 문장씩 그 문장 바로 아래에 고칠 점을 적어줘.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쓰기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첨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 이야.
0: 네, 점심을 다 먹고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여기에 우르르나 신나게 같은 말을 넣어줘라.
1: 수식어.
0: 네,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갔다, 신나게 뛰어나갔다 하면 훨씬 생생해지겠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자.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햇볕이 머리 위에서 쨍쨍 내리쬐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 의성어, 으태어를 쓰는 그쵸.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죠.
1: 저런 표현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본인 글을 사랑하고 또 더 좋게 가꿔나가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0: 맞아요. 예. 제대로 된 글을 10편 쓰는 게
1: 네.
0: 그냥 이제 막 100편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네.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1: 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줄 몰랐어요.
0: 네,
1: 진짜
0: 정말 잘해주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줬잖아요.
1: 네.
0: 딱 초등학생한테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의성어, 으태어, 꾸미는 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우와. 수준에 맞게라고 말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거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는 거고 그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시 쓰면은 처음 글과 완전히 달라지겠죠.
1: 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일기 하나지만 사실 이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주장하는 글쓰기나 내가 원하는 다른 그냥

0: 나만의 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 가보면서 본인만의 글쓰기 세상을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 안녕!

0: 스스로의 초대.
1: 이런 쓸모없는 것들. 어째서 버블잼을 뺏어오지 못하는 것이냐? 정말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2: 뭐?
1: 시간이 지날수록 공주들은 힘을 합치는데 너희는 서로 배신을 하니 당연히 이길 수 없지.
3: 잘난 척은 그만둬. 그 꼴로 매달려 있는 주제에.
1: 다크! 저런 애송이들 하나 못 다룬다면 넌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4: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저와 다크가 힘을 합쳐 꼭 해결하겠습니다.
1: 둘이? 좋다. 너를 믿어보지.
0: 어때? 우리의 비밀 공간에 온 걸 환영해.
4: 정말 멋진 곳이야. 초대해줘서 고마워.
0: 고마워요.
5: 이렇게 아무나 드나들면 그게 무슨 비밀 장소야? 애들 놀이터지.
6: 에이, 어차피 우리가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가 어딘지 못 찾을 텐데 뭘. 이왕 온 거 좀 놀다가.
7: 자, 그럼 우리답게 재밌게 놀아보자고.
8: 7점, 8점, 총 15.

0: 신나게 놀았다. 아, 근데 2층 벽에 있던 게 비밀문이야?
1: 맞아. 우리 캐처를 깨우면 각자 집으로 갈 수 있어.
2: 만약 집이 없다면 어디로 열릴까?

0: 글쎄. 인디고, 너는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열리지?
1: 몰라. 아직 사용 안 해봤어.
2: 인디고는 비밀의 문이 심해성이 아닌 화이트성으로 열리면 실망할 거야.
3: 응? 다 부서진 성보단 화이트성이 좋은 거 아니야?
4: 그래도 고향은 심해성이니까 인디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겠지.
2: 어디든 상처받을 걸 아니까 열어보지 않는 거야.
4: 퍼플, 초대해줘서 고마워.
3: 뭐야?
0: 뭐?
5: 핑크스타한테 변신 풀어달라고 해야지.
3: 아! 잠깐만, 어디 갔지?
6: 자, 이제 갈까?
3: 다음에 또 오기다. 약속!
4: 그럼.

0: 견디고. 비밀문 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아.
1: 우리도 이제 잘까요?
2: 나도 잠자리가 바뀌면 잠이 잘 안 와.
3: 그게 아니고 인디고 공주님의 캐처가 사라졌어요. 신호가 안 잡혀요.
2: 으이그, 수호요정이 캐처를 잃어버려?
0: 할 수 없지. 어? 이 퍼플님이 또 나서야겠구만. 캐처 찾기 시작!
4: 역시 심혜성 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화이트 골드님은 너를 가족으로 인정 안 했나 봐, 인디고.

0: 너희 캐치 안 잡고 뭐해? 어? 너희 왜 그래? 얘들아!
1: 이런 곳에 숨어 있었더니

0: 안에서 뭐하는 거니?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블랙 다이아님의 명령을 어길 셈이니? 예, 그렇다면 부수는 수밖에. 결국에 누구도 블랙 다이아님을 막을 수 없다.
1: 개처가 어디로 갔지? 하나, 둘, 셋, 넷. 퍼플.
2: 숨어봤자 소용없어. 개처 가져간 거 다 알고 있거든?

0: 이런, 숨바꼭질은 끝난 것 같군.
1: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0: 너희가 초대했잖아. 이렇게.
1: 인디고의 태초? 돌려줘!
0: 그런데 말이야. 너는 왜 같이 도망치지 않은 거지?
1: 뭐라는 거야? 난 친구들을 두고 도망가지 않아!

0: 그런데 너도 인디고의 캐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찾았다. 아무리 버블잼을 빌렸더라도 혼자서는 약하구나.
1: 누가 혼자라는 거야?
2: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0: 치, 이걸 기다린 건가? 그만 돌아가자.
3: 뭐야? 안에 있던 게 아니었나? 곧 부서진.
2: 심장 마라!
3: 이게 무슨 일?
2: 뭐야? 도망친 건가? 어? 이건 뭐야?
4: 수고했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힘써다오.
1: 버블잼을 진짜 가져왔어.
4: 넌 그레이를 몰래 따라가서 감시하거라. 저 녀석은 속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지.
1: 망가졌다고 슬퍼하지 말자. 새롭게 꾸밀 기회잖아. 얘들아, 이번엔 여기에 그녀를 매다는 거야.
5: 그럼 여기에는 큰 침대를 들여놓자.
1: 좋아, 오리 모양 침대는 어때?
4: 그게 뭐야?

오늘의 주제는 도넛? 알록달록 맛있어 보이는 도넛들. 맛도 모양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만 도넛에는 역시 구멍이 있어야 제맛. 잠깐, 맛있어 보이지만 먹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오늘은 관찰이 먼저다. 구멍이 있는 평범한 도넛 모양을 보니 농구 골대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한 훌라후프, 고리 던지기 놀이도 생각난다. 설마 도넛으로도 던지기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도넛 구멍은 왜 있을까?

도넛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자. 잘 섞인 도넛 반죽을 조심조심 담아내는데 이 기계, 짜낼 때마다 반죽에 구멍이 생긴다. 뜨거운 기름에 퐁당 빠진 반죽이 노릇하게 튀겨지기만 하면 완성.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도넛의 구멍,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걸까? 도넛 구멍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옛날 미국의 원주민 마을 이야기. 한 부인이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화살은 반죽 가운데에 명중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부인은 반죽을 그만 기름통에 빠뜨리는데 이렇게 튀겨진 구멍 뚫린 빵이 도넛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 한편 미국인 선장 한센 그레고리가 시초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평소에 기름에 튀긴 케이크를 즐겨 먹었는데 가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속이 덜 익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덜 익은 부분을 먹고 싶지 않았던 한센은 고민 끝에 익지 않은 부분을 포크로 찍어 도려내고 먹었다. 이것이 구멍 뚫린 도넛의 시초라는 것. 먼 훗날 열띤 토론이 벌어진 국제 도넛 회의. 원주민의 후예와 한센 그레고리의 조카는 서로 도넛 구멍의 기원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구멍이 있는 도넛은 속까지 잘 익었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은 정말 덜 익었다. 왜 구멍이 없으면 속이 다 익지 못하는 걸까? 도넛을 익히는 것은 아주 높은 온도의 기름. 높은 온도라 촛불의 열이 철사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펴보자. 촛농으로 붙여놓았던 빨대들이 촛불과 가까운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머리가 먼 쪽까지 열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도넛을 튀기는 뜨거운 기름. 구멍 있는 도넛을 튀길 때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15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구멍이 없는 도넛에서 기름의 열이 도달해야 하는 거리는 무려 37mm. 속까지 익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크기가 같은 두 가지 반죽 모형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보자. 스티커의 개수로 기름이 닿는 면적을 예측해보면 어떨까?

구멍이 있어야 기름에 닿는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 도넛의 구멍. 뜨거운 기름과 닿는 표면적을 넓혀 도넛을 잘 익게 해주는 열쇠였다.

맛있는 도넛을 먹을 수 있는 비밀. 구멍이 없는 반죽을 속까지 익히기 위해 오래 튀기다 보면 그만 타버리고 만다. 이것이 다양한 모양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도넛이 탄생한 이유. 사소하게만 생각했던 도넛 구멍의 과학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도넛 모양으로 만드는 고추장 매주에도 표면적을 거의 두 배로 늘리는 구멍 덕분에 빨리 익고 소스도 잘 묻는 마카로니에도 담겨 있었다. 작은 구멍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순간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튀길 것이 남았다. 공룡알 같은 이것, 새로운 도넛을 튀긴 건가? 속을 보니 아이스크림?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튀김이었다. 뜨거운 기름에서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튀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튀기기 전에 아이스크림 덩어리에 묻혀주는 빵가루다. 빵가루 때문에 생긴 공기층이 아이스크림을 녹지 않게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튀겨볼 차례다.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이스크림 식중독.
1: 덥다 더워.
0: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1: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0: 그래, 좋아.
1: 좋았어, 그럼 출발.
0: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1: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0: 알았어. 아,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1: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0: 어, 과자가 남았네.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1: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0: 이거 어떡하지 누나?
1: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0: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좋았어.
0: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1: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0: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1: 어?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0: 대왕이 오셨습니까?
1: 응? 내가 미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1: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1: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1: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5: 어허! 무엇하다!
6: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1: 저요?
0: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2: 뭐해! 당장 엎드려!
1: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0: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2: 그래서 우리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1: 꽁꽁!
2: 와, 머리가 꽁꽁 얼었다.
0: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8: 자, 받아라! 이야!
1: 이야! 받아라.
8: 와우. 이번엔
9: 어? 뭐지?
1: 받아라.
9: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10: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9: 나 왜 이러지? 녹는다.
6: 나도 녹는다.
11: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0: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

0: 있다고요.
1: 적들은 또 누군데요?
2: 식중독균.
1: 하이스! 그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0: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아마도?
1: 그런가? 아, 그럼 다행이지만
0: 잘은 아마도?
3: 뚝! 안녕하십니까?
0: 누구세요?
3: 저는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리스테리아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5: 아, 당장 나가, 당장!

0: 알겠어. 가여워라.
1: 가여운데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0: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맨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0: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1: 그래, 그럼 되겠네.
0: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3: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아이스.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1: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4: 꽁꽁.
0: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1: 아이스.
0: 근데 쟤는 어떡하지?
2: 나는
4: 꽁꽁. 아! 다시 왔다.
0: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1: 우리도 꽁꽁 얼겠네.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0: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3: 죽긴 내가 왜 죽어?
0: 너 왜 그래?
1: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3: 너라니 무험하다.
1: 왜 이렇게 세?
3: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노?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1: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0: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3: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0: 가여운 척 하더니
1: 우리 속인 거야?
3: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0: 네, 네, 네. 우리 완전히
1: 속았다, 속았어.
0: 가자,
1: 가자.
3: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마하하하. 벌써 왔니?
1: 네.
3: 아우, 맛있고. 다음.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

0: 말하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1: 어, 젖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어,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0: 그래.
1: 어?
0: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1: 네,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2: 식중독균, 식중독균.
1: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2: 꽁꽁 얼려도 그따갑지.
1: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2: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1: 뒷목뻐근, 뒷목뻐근.
2: 뻐근, 뻐근.
1: 근육맨을 쓰러뜨려.
2: 유발, 유발, 근육통.
1: 토해라, 토해라.
2: 유발, 유발, 구토, 유발.
1: 설사해, 설사해.
2: 부지지, 부지지.

0: 알겠냐? 안 돼! 미스테리아 군!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미스테리아 군 최고 딱지다!
1: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2: 어디로 사라졌지?
3: 놓쳤습니다.
1: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3: 예, 예, 예.
0: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4: 어우!
0: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0: 별별 맛이 나는 별맛나.
1: 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지.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0: 엄마야!
1: 뭐야? 뭘 밟은 건가? 아무것도 없네. 뭐지? 이러다 죽겠다!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다행히 안 늦었다. 얘들아.
0: 내가 1등!
2: 내가 더 빨랐거든.
1: 날 기다린 게 아니었네. 잠시나마 기뻤다.
0: 별 만나. 봄날의 벚꽃잎 맛. 이건 오싹오싹 공동묘지 맛.
3: 토니,
0: 너는 꼭 별 만나 먹을 때만 슈퍼파워냐? 맛있는 걸 어떡해.
2: 됐고, 내 공동묘지 맛 내놔.

0: 번개 맛!
1: 사랑의 맛! 개미 맛!
2: 네이!
3: 별개 맛이 나는 재미있는 별만 나!
4: 무지개 맛이다!
5: 치! 자기들끼리 다 먹었네!
1: 우와!
5: 불꽃 매운맛? 새로 나온 과자구나! 매운 건 못 먹으니 남겨놨구만!
1: 향기로워!
5: 최고야, 최고! 먹어볼래? 자!
4: 매운 거 싫어!
5: 그래, 먹어봐!
6: 아, 벌써 끝이라니.
5: 그래도 맛있었지.
6: 어? 봉이야! 별 만나 과자가 이상하게 변했어. 봉이야?
5: 응, 봉이야!
0: 어둠의 별 만나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5: 너 대체 누구야?
0: 마법 유치원은 오늘로 끝이라구.
6: 준이에게 알려요.
7: 예뻐져라. 예뻐져라. 베리베리 예뻐져라. 예뻐 예뻐 맛이 정말 정말 최고야. 베리베리 예뻐졌나?
4: 아!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0: 해치웠나? 물론이지.

0: 먹어보라니까. 싫어. 나는 매운 거 싫어.
1: 다음 차례는 저 녀석들이야.
2: 아직 남은 과자들이 있겠지. 그럼 마저 해치우자구.
3: 드디어 멈

0: 해주셨군. 자, 아, 우리 같이 핵폭탄 매운맛의 과족 부족. 어? 어? 남은 별맛나 과자가 있었네. 어? 넌 안 먹는다며?
1: 그건 매운맛이고.
0: 어쨌든 먼저 먹으면 그만이지.
1: 조니!
0: 로블리! 로블리!
1: 로블리!
2: 걱정 마세요. 준이도요.
1: 이유가 뭐죠?
2: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0: 특이한 점?
1: 뭐, 마법 스캐닝?
2: 마법 스캐닝이요?
0: 맞아요! 토니가 저를 향해 마법 스캐닝을 쓰려 했어요.
2: 어, 마법 스캐닝은 물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0: 아! 토니가 뭔가 알아낸 거예요.
1: 그때 준이는 별맛나 과자를 먹으려 했는데.
2: 별맛나 과자라. 관찰해바라기로 과자 봉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요.
0: 어? 놀이터에 두고 왔었는데?
2: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친구들이 먹었던 별맛나 과자도 말이지요. 토니와 친구들이 쓰러졌던 순간을 봐야겠어요.
0: 저게 뭐야?
2: 저 녀석들이 범인이었군. 우리가 저 녀석들을 잡아야 해요. 들켰을까?
3: 들켰으면 어쩌지?
4: 들키면 안 돼!
3: 요리조리 꼭꼭 숨어 다니면 돼.
5: 얘들아! 여기 못 보던 과자가 있어!
6: 쉬.
5: 뭐가 그렇게 급해? 이 과자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4: 잠깐, 파란 친구가 왜 안 오지? 뭐라고? 저기로 간 흔적이 있어. 파랑아, 여기 있어?

이건 함정이야. 이 녀석들 함정을 만들다니. 이 악당들을 혼내주고야 말겠어. 악당 녀석들에게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자.

0: 너희가 누군지 말해.
1: 응, 말할 것 같아.
2: 얘네들 상태를 보니 아주 더러운 곳에서 온 것 같아.
1: 뭐라고?
2: 응? 설마 화장실?
1: 감히 우리를 보고 화장실 출신이라고 하다니.
0: 화내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라고.
3: 우린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서 전화를
1: 그걸 말하면 어떡해.
0: 오호라, 어둠의 기운이라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건데?
1: 그게
2: 설마 화장실에 똥의 기운인 건가? 그렇다면 곧 다 똥일 것 같아.
0: 똥이 묻어서 변한 거 맞잖아.
1: 아니야, 아니야, 비밀의 숲이야.
0: 아, 비밀의 숲. 저는 어둠의 기운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요. 주미, 슈리, 친구들을 부탁해요.
4: 네.
1: 돌려보내줘. 다시 너무 기다려.
5: 이게 어떻게? 어, 맞다. 별 만나 과자.
4: 일어났냐? 여기 별 만나 과자.
5: 에? 주니 저리 치워. 별 만나 과자에 이상한 게 숨어 있다고.
4: 이제 괜찮아. 상해버린 별 만나는 슈리하고 로블리가 처리했거든.

0: 정말?
1: 자.
2: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돼.

0: 밤의 노랫소리.
1: 이번엔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0: 쇼리, 나 기다리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한다고.
1: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0: 못하겠으면 그냥 빠져. 마이크 테스트.
2: 핀핀은 방귀쟁이. 핀핀은 방귀쟁이.
3: 핀핀은 방귀쟁이.
0: 토끼 한 마리가 뛰어.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1: 이제 그만해.
0: 진짜.
4: 군타 주님.
5: 시우리,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많이 힘들지요? 괜찮아요. 합창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 모두들 열심히 잘 알겠지요?
6: 네!

김핀 배고프다핀. 나 혼자 먹을 거다핀.

0: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빈. 이런 나다, 빈!
1: 혼자 먹지 마! 분명 엄청난 냄새가 났는데.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빈.
1: 이상한 소리?
0: 저쪽이다, 빈.
1: 화장실 쪽인가?
0: 그런 것 같다, 빈.

0: 대체 뭘 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다쳤대?
1: 저리 안 가!
2: 귀신 봤다, 팬!
0: 어디서?
2: 귀신을 봤다고!
0: 귀신에게서 도망치다 이렇게 됐다.
2: 귀신 정말 싫다.

0: 좋아, 준비됐지? 아, 아우,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1: 진짜야?
0: 응. 아야야.
1: 그럼 어쩔 수 없지. 널 위해 준비했는데. 뇌병인 거 딱 걸렸죠?
0: 내 별 맞나?
1: 안 돼. 어? 뭐지?
2: 바로 이 소리야.
1: 화장실 쪽이야. 가자. 누구냐? 어서 나와.

0: 쫓아들어 간다. 어? 좋아, 놓치면 안 돼.
1: 저쪽엔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2: 시끄럽죠?
0: 준이, 안 되겠어. 마법이 필요해.
3: 알았어, 준이.
4: 준이,
5: 토니,
4: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추.
5: 준이,
4: 토니,
5: 변신.
0: 이래선 마법의 빛으로 맞출 수가 없어.
3: 준이, 마법의 빛이 아니고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에 귀신을 가두는 거지.
0: 그래. 쭈삐 쭈삐 쭈삐 쭈.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5: 준이.
0: 아우, 미안. 노래 연습을 몰래 하려고 변장을 했었어.
6: 여러분, 드디어 합창 발표 날이에요. 모두 준비됐지요?
7: 네.
3: 그러니까 슈리가 용기를 내보려고 밤마다 연습을 했다는 거지? 슈리, 괜찮을까?
0: 긴장하지 말라고 순서도 바꿨잖아. 괜찮을 거야.

핑핑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

0: 슈리야 슈리
1: 최고였어.
0: 얘들아, 난 내 모습이 항상 부끄러웠거든. 거울 속 내 모습 맘에 들지 않아. 후들후들 다리 어색한 표정.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즉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많은 어떤

0: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Yay!
4: Hello everyone!
5: We are the
6: Super Duper
1: Wizards!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Yay! 재밌겠다. 맞다. 친구들, 이제 hide and seek이 숨바꼭질이라는 건 알지?
2: 아, 우리 친구들도 이제 다 알지. You know.
1: 맞아, 맞아. 자, 오늘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랑 숨바꼭질 할까? 아유, 궁금해. 무지무지 궁금해.
0: Find L.
1: 와!
2: Yeah! Yeah! Oh yeah! 친구들, 이건 big L.
3: 이건 small, 작은 L.
2: L.
3: L.
2: L.
3: L.
1: 둘 다 L이야. 자, 그러면 오늘은 L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겠다. Whoa, it's gonna be super exciting.
3: 재밌겠다.
2: I'm so, so excited.
3: 그럼 간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1: Wow!
2: Yay! Go, go, go!
4: 인사이드 하이드 앤 시크 월드.
0: 고, 고, 고!
4: 파인드 L.
1: 와!
4: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슈퍼 듀퍼, 슈퍼 듀퍼, show me the sound.
2: They are L.
3: 얼른 찾아보자.
4: 좋아.
2: Let's go!
5: 왜 그래?
6: 저것 좀 봐. 뭔가 반짝거려.
2: 와, 램프잖아.
7: 르르르
2: 램프 램프.
3: 와,
6: 뭔가 신비해 보이는데?
4: 한번 문질러 보자.
2: 내가 해볼게.
6: 아,
2: 와, 사자다.
7: 라라라
2: 라이언 라이언.
8: 나 부끄러운데.
3: 어? 사자는 용감하고 동물의 왕이잖아. 라이언 킹.
8: 나는 다른 사자들이랑 다르다고. 난 용기도 없고 다 무섭단 말이야. 빨리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2: 어, 우리 그건 못해. 미안.

0: 오지 마법사한테 가지 않을래?
1: 오지 마법사?
0: 응. 오지 마법사는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준대. 그럼 내가 용감한 사자가 될 수 있을까?
1: 난 심장을 갖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0: 그럴 수 있을 거야. 너희 둘 다 나랑 같이 갈래?
1: 좋아!
0: 너희들은 같이 안 갈래?
2: 응, 우린 괜찮아. 해야 할 일이 있거든.
0: 알겠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3: 안녕!
4: 아이고, 여기까지 바람이 불어?
5: 어, 다들 뭐해요? 우리 애들이 키를 잃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 어, 그래요, 그래요.
4: 오케이. 원, 투, 쓰리.
3: 슈퍼 매직 토이!
6: 잠깐만.
7: 어.
6: 우리 단어 하나 더 있지 않나?
5: 아, 어? 혹시 여기 근처에 있는지 멜로디 소리부터 한번 들어봐.
6: That's a great idea.
5: 어.
6: I hear it.
5: 어, 이 근처에 있나 봐, 진짜.
7: 우리 빨리 찾아, 빨리.
6: Let's find it.

0: Come out, please. 어, 없어, 없다, 안 보여.
1: 왜? 에너지한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0: 나?
2: Really?
0: 나한테? 잠깐만. 혹시 여기 모자인가?
2: 좀... 어, 아니야, 여기 없어. There's nothing.
3: Nothing.
0: 진짜? 그럼 어디야?
1: 그럼 에너지, 어. 한번 돌아봐봐.
0: 아, turn around?
1: Turn around.
0: Okay.
2: 두두두두두.
1: 어? 이거다, 이거.
0: 어? 뭔데, 뭔데? 오? What is it? 오? 어, 나뭇잎이잖아.
1: 와! 맞아, 맞아. La, la, la. Leaf. Leaf.
2: 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보내볼까?
1: Yeah.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예! 얘들아, 오늘 찾은 단어들을 확인해 보자.
4: 오키도키.
0: 르, 르, 르. Lamb, lamb.
1: 르, 르, 르. Lion, lion.
3: 르, 르, 르.
2: Love, love.
3: L, l, l.
2: Leaf, leaf.
5: Good job!
4: Yay! We did it!
0: We did it! We did it!
2: Okay, I feel great!
1: Me too! 근데 어? 여기서 끝이 아니지. Do you know what time it is?
4: It's time to sing a song!
1: That's right! 가자!
2: Okay!
0: Let's go!
1: 아우, 저는 나뭇잎이 에너지 옷 색깔이랑 비슷해서 못 찾는 줄 알았네요.
3: 오, 친구들, 우리가 마법으로 데리고 온 건 비밀인 거 알죠?
6: 그냥 지키려면 어떡해요? 애를 쓰는 법 알려주면서 그래야지.
3: 아우, That's a good idea.
6: 자, 친구들, L 쓰는 법을 잘 보고 따라해봐요.
3: Big L는 1, 2, L.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Oh, yeah! Oh, yeah!
2: Uh-oh. 친구들,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숨바꼭 줄여줘.
3: 맞아, 맞아.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일까?
4: 궁금해?
5: 어!
4: 사실은.
2: 또?
4: 사실은. 나도 궁금해. 얼른 가자.
2: 그래.
3: M.
2: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 하는구나.
4: 친구들, 이건 big M.
3: 이건 small, 작은 M.
4: M.
3: M.
4: M.
3: M.
2: 둘 다 M이야. 오늘은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야 돼.
3: 재밌겠다.
4: 진짜 재밌겠다. Yeah. Oh, I'm so excited.
3: Wow.
4: Oh, yeah. Oh, yeah.
3: Wow, wow. Calm down, energy. 이제 바로 가야 되잖아.
4: 아, 맞아, 맞아. 가야지.
3: 그럼 간다.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4: Oh, melody, 간다. She's gonna.
6: 어디지?
4: 저기 좀 봐! 바나나!
6: 바나나? 어? 멜로디, 여기서 M 소리가 들렸다며?
3: 어? 맞는데!
4: 조이, 빨리 소리를 보여줘!
7: 오케이! 슈퍼 듀퍼! 슈퍼 듀퍼! Show me the sound!
4: 마.
7: They are M!
3: 맞아! 어? 그런데 다른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4: 어? 누가 있나 봐.
3: 어?
4: 어! 원숭이다!
3: 망키! 망키!
7: 어, how cute! 어, 정말 귀여워!
3: 원숭이가 에너지를 좋아하나 봐.
4: 그런 거야? 나도 너 좋아. Come here. 어? 내 우유. My milk.
7: Milk. Milk.
4: Hey, monkey. That's mine. That's my milk.
5: Energy!
4: Where is my milk? No! 안 돼!
3: 어? Look over there!
4: Monkey?
5: 괴물이다!
4: 뭐? Monster! Monster! 아이고, 저 에너지 말이야. 저 우유를 왜 가져가? 나 때는 있을 수도 없는데.
2: 아이고, 저 에너지도 옛날에 자주 그랬으면서.
8: 아, 맞아요. 먹을 건 몰래 가져가서 혼자 다 먹었잖아요. 아.
9: 제가요? 언제요?
8: 옛날에요.
9: 옛날 얘기 자꾸 하네. 그만. 에?
8: They're coming.
9: 진짜 나도 정말 놀랐어. 무서워라. 근데 우리 아직 한 단어를 못 찾았네.
2: 어, 어.

0: 어? 왜?
1: 왜?
2: 근데 여기서 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0: 어? 왜?
1: 어? 어?
3: 마.
1: 어? 어? 진짜다. 가까이 있나 봐. 소리가 진짜 크게 들려. 크게.
2: 그럼 분명히 우리 근처에 있을 거야.
0: 오, okay, then let's find it.
1: Okay.

0: 앉아보자.
1: 어딨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0: 프리티, 프리티.
2: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0: 그러니까, 어딜까?
3: 여기 소리가 크게 들려.
1: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3: 들어보자.
4: 마, 마, 마.
1: 아하!
5: We found it!
6: 노래할 때 그 멜로디하고 똑같지?
1: 그래서 우리 멜로디가 노래를 잘하나 봐.
3: 그런가 봐.
2: 맞아 맞아. 조이, 이제 카드 주는 걸 알지?
6: 맞다. 오케이. Okay. Are you ready?
2: I am ready.
6: 오케이.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친구들, 오늘 찾은 단어들을 확인해보자.
5: 오키토키.
3: 무, 무, 무.
0: Monkey, monkey.
2: 무, 무, 무. Milk, milk.
4: 무, 무, 무.
6: Monster,
1: monster.
2: 무, 무, 무. Melody, melody.
5: Good job!
1: Yay!
0: Oh, yes! Oh, yes! Oh, yes! 이럴 땐 조이, 멜로디, 이럴 땐 알지? 노래 부르는 시간!
2: 맞아! Because I'm melody!
0: Go, go, go! Let's go!
2: Let's go!
1: Okay.
0: 간다!
3: 에이구, 그것도 못 찾다니.
7: 아우, 왜요? 옛날에 써 에너지처럼 자기 이름 빨리 못 찾아서요?
3: 아유, 자꾸 옛날 얘기를. 아, 이제 그만하시오.
7: 아유, 자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M 쓰는 법을 알려줘야죠.
3: 예, 그럽시다. 자, 친구들, 잘 따라서 쓸 거죠?
7: Big M. One. Two. Three. Four. M. Small M. One. Two. Three. M.

0: 안녕.
1: 에?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0: 아무것도 아니야.
2: 둘이야,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걱정했잖아.
1: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던 거예요?
2: 오늘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빠가 일이 생겨 못 가게 됐거든.
1: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아, 둘이야, 우리 시트에게 가보지 않을래?
0: 시트한테?
3: 뭐? 둘이를 데리고 시내 구경을 시켜달라고?
1: 네.
3: 그야 문제 없지.
0: 시시하게 시내 구경이 뭐야? 바다도 없고 산도 없는데.
3: 시시하다니. 우리 주변에도 보물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0: 보물?
3: 맞아, 보물.

0: 저 오빠. 우와! 이런 건 처음 봐요. 엄마, 어서 가봐요.
1: 그래.

0: 도리야, 오늘 재미있었니?
1: 응, 최고였어.
2: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0: 도리야!
3: 즐거운 여행 떠나요. 지금 떠나요.
1: 아빠, 이곡 봐요.
0: 멋진데?
1: 사진도 찍고.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他说自己爱财也爱美色，问我像他这样的人也能成为受百姓爱戴的君王吗？你们觉得为君者最重要的品质是什么呢？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저기 뽀로로네 집이 보이네요.
1: 어?

0: 멈춰! 응? 여긴 위험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1: 그럼
0: 안 된다고 했지.

0: 이것도 치워.
1: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2: 뽀로로.
3: 그럼 거기 서라고.
0: 뭐 하는 거야?
3: 거기 서. 너 정신이만 해봐. 뽀로로. 안녕. 우리 왔어. 언제 왔어? 거기서!
4: 잠깐! 너 뭐 때문에 일하는데?
3: 크롱이 집을 다 어질러 놨어.
0: 크랑크랑! 어디... 정신없긴 하네.
2: 청소 좀 해야겠다.
4: 그래, 우리도 도울게.
3: 좋아, 청소하자.
0: 크랑크랑. 이건 여기. 크랑크랑.

0: 무슨 소리야? 이건 너? 그럼 그럼
1: 잡히기만 해봐.
0: 또 시작이네.
2: 그러게.
0: 거기서 거기서 보면 못 잡을 줄 알고?
3: 안녕!
4: 뚱뚱이다!
3: 내려가자! 아이고,
4: 뚱뚱아, 괜찮아?
3: 괜찮아. 다들 여기 있었네.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이 말썽을 부려서.
5: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3: 그럴까? 아! 집이 왜? 무슨 일이야?
0: 크롱이 그런 거야.

0: 꾸리꾸리 톡톡톡 예전대로 얍!
1: 해보고 싶다고?
0: 크랑.
1: 위험해서 안 돼.
2: 크랑, 크랑,
1: 크랑. 아, 알았어, 크랑. 크랑. 정말 조심해야 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꿀꿀 떡떡떡. 꿀꿀 떡떡떡.

0: 많이 커졌는데?
1: 어로로.
0: 어? 루피도 커졌다.
2: 어? 그게 아니라 뽀로로가 작아진 거야.
0: 어? 뭐? 내가 작아진 거라고? 어떻게 된 거야? 통통이 네가 그런 거야?
3: 그게
0: 빨리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3: 알았어,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4: 이런,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아!
5: 뭐야?
6: 뽀로로. 이번엔 뽀로로가 아기가 됐어.
2: 초동아, 어떻게 된 거야?
7: 뽀로로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3: 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2: 뽀로로, 아기가 되니까 왠지 귀여워진 것 같아.
1: 맞아.
2: 우와, 일어났다. 크롱한테 갔어.
1: 안아달라는 것 같은데.
8: 크랑크랑 아기가 크롱을 좋아하는 것 같아.
7: 그렇네.
2: 내가 안아줄게. 왜 울어? 저쪽? 거기 뭐가 있는데? 크롱한테 가고 싶어? 크롱, 아기가 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3: 신기하다. 아기가 크롱을 정말 좋아하네.
7: 그게 문제가 아니라 뽀로로를 빨리 어떻게 좀 해봐.
3: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해볼까?
0: 실수는 안 돼.
6: 잘할 수 있지?
3: 아무래도 집에서 책 보고 주문을 확인하고 오는 게 좋겠어.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1: 빨리 돌아와야 해.
3: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해라. 다녀올게.
7: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4: 친구들은 아기 뽀로로를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2: 아기야, 이거 좀 봐봐.
1: 마이마이야.
2: 브릉브릉, 자 갑니다.
0: 너요?
2: 자 받았다. 다시 갑니다.
4: 어느새 밤이 됐어요.
2: 아기가 졸린 것 같아.
1: 재워야 할 것 같은데.
6: 잠들었어.
1: 다행이다.
7: 그럼 우린 지금

0: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1: 크랑, 밤새 혼자 아기 잘 볼 수 있겠어? 크랑, 크랑.
2: 그럼 내일 봐.
0: 안녕.
3: 크렁이 아기 뽀로로와 함께 잠들었어요. 아기 뽀로로는 어떻게 될까요?
0: 아기가 된 뽀로로 2.
4: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3: 통통의 마법 때문에 뽀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크렁은 아기 뽀로로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기 뽀로로가 잠에서 깼나 봐요.
5: 크렁, 크렁.
3: 저런, 아기 뽀로로가 오줌을 쌌네요.
5: 크랑.
3: 날이 밝았어요. 저기 친구들이 뽀로로 집으로 가고 있네요.
1: 저건
6: 뽀로로 작품인 것 같은데.
2: 그러게.
0: 크랑, 우리 왔어.
5: 어? 크랑.
6: 하는 거야?
5: 뭐야, 야, 크랑, 크랑.
6: 뽀로로랑 놀아주고 있었구나.
5: 너, 크랑, 너, 나, 크랑.
0: 장난꾸러기인 건 크롱을 꼭 닮았네.
5: 크랑, 크랑.
6: 크랑, 크랑. 크랑, 크랑.
2: 뽀로로. 괜찮아. 착하지.
6: 진짜 아기 같네. 뭐야, 난 장난감이 아니라고.
0: 뽀로로가 심심한가 봐.
5: 그러게.
2: 해리, 같이 놀아주는 게 좋겠어.
6: 뭐? 아휴, 알았어.
1: 해리, 조금만 참아.
7: 뽀로로가 좋아하네.
6: 내가 그렇게 놀아줬는데 또 울어.
2: 이번엔 왜 그러지?
7: 그러게.
0: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7: 잘 먹는다.
6: 대단해, 애기.
0: 에헴, 아기가 울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렇지. 뽀로로다.
8: 애디, 아기잖아.
0: 알았어.
7: 크롱.
6: 뽀로로, 이것 봐, 붕붕이야. 자, 간다. 슝. 잘했어. 이제 이쪽으로 굴려봐.
7: 으요요.
6: 그럼 다시. 자.

0: 베티, 좀 쉬어. 이제 내가 놀아줄게.
1: 포비가 아기 뽀로로와 집 밖으로 나왔어요.
2: 뭐야?

0: 그럼 출발합니다.
1: 빨리, 더 빨리 뿌야.
0: 어, 더 빨리? 알았어. 자. 잠깐만. 더는 못하겠어.
1: 보비.
2: 뽀로로, 이제 나랑 놀자. 야. 자, 다 그렸어. 어때?
1: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 아휴,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4: 통통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1: 맞아.
4: 크랑. 아야야!
5: 내가 갈게.
1: 나야.
5: 뽀로로 안 돼.
4: 로디!
3: 어떡해, 얼굴이 엉망이 됐네.
5: 괜찮아. 자.
6: 이번엔 크롱이 아기 뽀로로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1: 재밌나 봐.
0: 다행이야.
4: 크랑.

0: 얘들아, 안녕.
1: 뽀로로가 자고 있어.
0: 아, 뽀로로를 되돌리는 마법을 찾았어.
1: 정말?
2: 다행이다.
1: 크랑크랑.
3: 통통아, 이번엔 확실한 거지?
4: 잘 됐다.
5: 아기 뽀로로가 위험해요.

0: 그럼 시작할게.
1: 들려요?
0: 자, 그럼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커져라, 얍!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제대로 알아온 거 맞아?
1: 나야?
0: 이 주문이 아닌가? 다시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아! 괜찮아.
1: 너야?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턴 그리뿌리 텅텅 턴 그리뿌리 텅텅 턴 원래 모습으로 얍!
1: 왜 그래? 크롱, 집이 이게 뭐야? 너 또 장난친 거야?
2: 바야야, 크롱 크롱, 크롱
1: 너 이런다고 봐줄 줄 알아?
2: 바야야, 크롱, 크롱
1: 정말이지? 알았어.
0: 아, 집은 내가 고쳐줄게. 꼬리꼬리 텅텅텅 꼬리꼬리 텅텅텅 원래 모습으로
3: 통통이가 친구들을 전부 아기로 만들어버렸네요.
4: 또또나 어떻게 된 거야?
3: 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마트로 출발. 마트에 가면 빵도 사고 소시지도 사고 라면도 사고 마트에 도착. 어이구, 우리 아드님 이제 내리실까요? 아이고, 잠들었네. 그럼 차에 두고 빨리 다녀와야지. 안 돼요. 아이를 혼자 차에 두고 가면 위험해요. 만약 차에 갇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자, 귀여운 어린이가 차 안에 잠들어 있는데요. 오, 이제 일어납니다.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아이고, 저 아무리 봐도 안 열리네요. 자, 창문을 두드리는데 밖에서는 못 듣네요.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아, 역시 안 들리죠. 자, 이제 이 어린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구출상봉입니다. 이렇게 차에 갇혔을 땐 클렉스를 길게 눌러서 도움을 청하세요. 만약 손에 힘이 없다, 그러면 클렉슨 위에 앉아서 엉덩이로 빵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집에서 클렉슨 누르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세요.
0: 어머, 차는 너무 위험해.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볼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1: 오늘은 안전씨와 조코씨가 자전거 데이트를 하는 날.
2: 어? 안전씨, 안전씨.
3: 조코씨 안녕. 근데 조코씨,
2: 네?
3: 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긴 치마나 긴 모플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이 자전거 바퀴나 자전거 체인에 감겨서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2: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발. 어, 안전씨, 핸드폰을 보면 자전거를 타면 위험해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앞을 잘 보면서 가야겠죠.
2: 안전씨, 더 잡아봐라.
1: 내리막길에서 달리면 위험해요. 저런, 내리막길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하세요.
0: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자동차에 갇혔을 때는 엉덩이로 클렉슨을 꾹 눌러주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긴 옷을 피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모두 잘 지켜서 안전하게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약속!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때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라고 하면 낭만적이지, 가을에 읽으면 어울리지, 나도 한때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그런데 시 좀 어려워, 현대시 어려워, 난해해,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갈까? 근데 꼭 시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를 혹은 이 원작자의 의도를 감상하면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작가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정서와 감정과 사유를 표현할 때 왜 어렵게 표현할까? 빙빙 돌려서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게 할까? 혹시 그것이 잘난 척 같은 것인가? 현악을 부리는 것인가?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즐기려고 그런 것인가?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변론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전달할까?

전달하냐면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하면 더 좋아요. 제가 시인으로 살지만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감성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그 기획을 보다가 아, 이건 마치 송편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듣고 있던 사람이 제 동료가 아니야 찹쌀 도넛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제 지식과 제 정보를 담아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개미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다 집에 왔는데 집에 개미가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빠르고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죠. 개미약 팔아요? 라고 하면 이분이 저한테 또 정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냥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더 친절하시면 저 앞에 약국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살지 않아요. 뭘 전달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달하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할 때는 너무 빠르게 서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뭔가 궤변 같지만 제가 이것이 왜 궤변이 아닌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감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난히 뜨거워질 때, 강렬해질 때, 막 요동칠 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언제일까요? 일단 화났을 때, 분노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 안할수 없죠. 화가 안날수 없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감정일수록, 뜨거운 감정일수록, 혹은 의미 있는 사유일수록 말로 전달하면 잘안 되고, 글로, 텍스트로 전달해야 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글로 전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으로 좀 녹여볼까요? 내가 내 친구한테 혹은 내 연인한테 분노하고 있어.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언쟁과 논쟁을 벌입니다. 다툰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말로 내 화를 표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 실수를 하거든요. 상대는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붙잡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역공을 해오면 내가 지금 논의하고 끝내고 싶은 문제는 이건데 문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로 언쟁과 다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어떤 메신저로 화를 낼 때는 전송 속도가 빨라져요. 내가 전송, 정말 전송, 하다하다 전송, 이제 전송,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전송, 이렇게 빨라지죠.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막 입력을 하던 와중에도 길게 무엇인가를 적었다가 지우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지만, 에이, 이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상처가 되겠지? 라고 지웁니다. 그러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화를 조금 더 에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죠. 네. 이게 글쓰기가 가진 혹은 텍스트가 가진 가장 무서운 혹은 강력한 힘이에요. 정제한다는 것, 필터를 거친다는 것, 내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만 내고 살진 않죠. 일상을 살면서 내 감정이 뜨겁고 요동칠 때 언제일까? 고백할 때예요. 고백할 때.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진실되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음날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글로 쓴다 하더라도 흰 종이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 종이를 가득 채워서 접어서 상대에게 주면 상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뜸 눈앞에서 말로 표현해서도 안 돼요. 사귀자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상대는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고백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장소에서,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에둘러서 천천히 서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남산타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타워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오자.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남산타워 가자.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혹은 DM을 보낼 때는 곧이 말의 뜻은 사귀자라는 거죠. 만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사귀자하고는 다르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평소 좋아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편하게 덜 불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약속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절할 수도 있죠. 지금 케이블카 타자 그랬잖아요.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자 그랬잖아요. 나 무릎에 무리 찼어. 그럼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그랬잖아요. 나 요즘 밀가루 안 먹어. 그러니까 사귀자, 싫어. 이렇게 단발마적인 직선에 오고 가는 돌직구 같은 화법은 서로에게 상처가 줄수 있으니, 상처가 될수 있으니, 완곡하게 에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생각이 오가야 되는 바른 방식이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편지가 됐든, 그렇게. 근데 글을 쓸때 놀라운 점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초고, 처음 글을 적는 시간보다 이 글을 고쳐서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퇴고의 시간, 고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외로 별거 안 해요.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한 3시간 째려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찾아내요. 아, 여기다.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을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은 먹었다로 적어야지. 그래서 을을 은으로 조사 하나를 바꿉니다. 근데 또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또 째려봐요. 다시 한 2시간 만에 문제점을 찾아내요. 며칠은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을 먹었다가 돼야 돼. 다시 은을 을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개 박수를 치면서 끝났다. 퇴고 끝났다. 난또 대작을 썼다라고 밤 아주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잘 보면 5시간 전에 이 작품과 5시간 후에 이 작품은 달라진 게 없어요. 3시간 동안 퇴고 끝에 을을 은으로 바꿨고 다시 퇴고를 2시간 동안 이어나가면서 은을 을로 바꿨으니까 5시간 전과 5시간 후가 똑같은 거죠. 작품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네. 내가 이것을 쓰는 마음 혹은 이것을 내보내는 나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깊게 생각해, 오래 생각해. 이게 마치 작가로 따지면 퇴고의 시간인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0: 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3시간을 고민합니다. 짧게 고민해요. A와 B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래요. 신중하게 생각하래. 오래 생각하래.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고민했다고 가정해보죠. 10배의 시간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3시간 고민했을 때 2개의 안을 떠올렸으니까 30시간 고민하면 20개의 안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2개밖에 안 떠올라요. 끊임없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더 보낸다는 거죠. 근데 왜 오래 생각하냐?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자기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해보죠. 내가 짧게 고민했어요. 3시간만 고민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 A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대충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했는데 망했는데 어떻게? 나 망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죠. 잘 찍은 거야. 3시간 짧게 고민하고 B를 선택했는데 B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삶에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운에 맡겨요. 근데 30시간 길게 고민했어요. 신중하게 장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고 끝에 악수를 뒀어요. 내가 길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한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는 그때 나의 최선을 한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게 생각해서 B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시간마다 이 신중함을 더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숱한 말들 중에, 들리는 말들 중에 오래 생각해, 신중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쓴 글을 고칠 때, 퇴고를 할 때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에요. 단단한 돌인데 이걸 던지는 건 아니고요.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찾아냅니다. 돌을 쥐고 있다 보면 돌이 당연히 인간의 체온이 옮겨가죠. 온기가 들죠. 그러면 더 이상 쥐고 있기가 싫어져요. 그럼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요. 또 그럼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다가 다시 책상에 혼자 올려져 있던 돌을 쥐면 차가워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 다 스스로의 마음을 몇 번씩 돌처럼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뒤집고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끝에 스스로 나와 화해하고 타협하고 혹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이런 계기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 혹은 가까운 곳에 차가운 동시에 따뜻한 돌 하나를 두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꿔놓지 않더라도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과 부침을 겪었는가, 그 끝에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붙이는데요. 에라 모르겠다는 처음부터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끝낸 다음에 그때는 내 손을 떠나보낼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보내야죠. 그것이 작가가 글을 퇴고해서 완성해서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과정, 결국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잘 화해하고 잘 타협한 끝에 좋은 에라 모르겠다를 거두어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처지를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진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소자 샤키.
1: 스타코어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나 봐.
2: 잠깐, 공지는 어딨어?
3: 내 스타코어!
4: 뼈가 엄청 많네. 전부 공룡 뼈잖아. 저기 있다. 겨우 이런 걸로 겁먹으면 안 돼. 그럼 포기 같은 용감한 슈퍼윙스가 될 수 없다고.

0: 저기 좀 봐! 바닷물이 좀 이상한데?
1: 아마 스타코어가 떨어져서 그런 걸 거야.
2: 셀리, 다이노 본부로 가서 알려줘, 어서!
3: 알았어, 다이노 본부로 출발!
0: 우린 물속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2: 좋아! 정말?

0: 저기 봐! 저 밑에서 물거품이 올라와!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여기 왠지 오싹하다.
1: 깊이 들어갈수록 물이 더 차가워져서 그런 거겠지. 스타코어가 저 밑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서 여기서 나가자.
2: 공룡뼈가 저절로 움직이다니. 이것도 스타코어 때문인가?
1: 후기! 뭐 보이는 거 없어?
0: 전혀!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여!
1: 뭐야 이건? 공룡뼈 아니야?
3: 이렇게 많은 뼈는 처음 본다.
0: 왜 이런 뼈들이 여기 있는 거지?
1: 무슨 일이야? 거기!
0: 이쪽으로 온다! 상어잖아!
4: 잠깐만! 난 상어가 아니야. 난 샤키라고! 바다의 다이노윙스지!
1: 다이노윙스라고?
3: 샤키! 정말 오랜만이다! 샤키는 바다를 지켜! 바다에서 제일 강한 친구지!
4: 멋진 바다의 수호자! 그게 나야! 그리고 바다는 내 구역이고! 근데 너희는 누구야?
0: 우와! 난 슈퍼윙스 호기야!
1: 그리고 난 아리!
0: 우린 신비한 에너지를 가진 스타코어라는 광석을 찾고 있어! 그게 바닷속으로 떨어졌는데!
1: 아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뭔가 좀...
4: 여긴 금지된 바다라고 해. 세상을 떠난 공룡들의 마지막 안식처지. 뼈들이 떠내려와서 여기 쌓여있는 거야. 여긴 물살이 너무 세서 잘못 움직이면 길을 잃게 돼. 내가 너희라면 그냥 돌아갈 거야.
0: 하지만 우린 꼭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3: 우릴 도와줘, 샤키. 넌 바다에 대해서 잘 알잖아.
4: 좋아. 내가 안내해줄게. 그게 멋진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0: 고마워, 샤키.
4: 내 뒤만 잘 따라와. 우와, 저 빛 좀 봐. 너희가 찾던 거 아니야?
0: 맞아, 스타코어야.
3: 우리가 찾았어.
4: 잠깐, 기다려.
0: 샤키, 왜 그래?
4: 방금 여기 있는 뼈 하나가 움직였어.
0: 뭐? 설마 뼈가 움직일 리가.
3: 거기!
0: 말도 안 돼! 살아났잖아!
1: 공룡뼈들이 깨어난 건 분명 스타코어 때문일 거야.
0: 얘들아, 가자!
3: 트리케라톱스랑 모사사우루스야!
0: 티렉스가 왜 바닷속에 있는 거지?
4: 아주 오래전엔 여기가 육지였거든. 그런데 땅이 움직이면서 이곳이 바다가 된 거야. 좋아! 샤키가 바다를 뒤흔들어주지! 서핑보드! 박스 액션!

0: 너 뭐 두어? 앞이 안 보여?
1: 잘 들어. 셋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해. 난 티렉스를 맡을게. 너희 나머지 둘을 유인해.
2: 알겠어.
3: 우린 왼쪽으로 갈게.
0: 진호는 오른쪽.

0: 바나바바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야호! 작전 성공! 뭐지? 끝난 게 아니었다고? 분명 이긴 줄 알았는데
1: 전부 합쳐져서 거대한 공룡이 됐어!
0: 너무 어지러워.
2: 디노, 친구들 구한다, 당장!
3: 디노!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왔어!
2: 다이노 윙스!
4: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자! 그럼 스타코어의 영향에서 벗어날 거야!
5: 리코! 초강력 물 액션!
4: 소용돌이 회전 액션! 대고! 등판 방패 액션! 그라키! 다이노 로프 액션!
2: 준비됐지? 가자!
3: 좋았어!
2: 좋아! 들어올려!
6: 너무 눈부셔!

이제 나도 날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거기 이제 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퍼윙스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너처럼 말이야. 공룡 세계를 지켜라.

0: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스핀.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0: 줘라!
1: 내 손을 잡아, 진호!
0: 고마워, 샤키.
1: 진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0: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2: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1: 얘들아, 본부가 왔어.
3: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와 포기 안 해.
4: 멈춰, 공주야. 구조용 로프 액션!
3: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4: 공주야, 제발 멈춰!
3: 아니, 꽉 잡아!
5: 공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1: 티노, 좀 괜찮아졌어?
0: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6: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0: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6: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3: 꽁지야! 멈춰!
4: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3: 내가 속을 줄 알고!
4: 우리 말을 안 들어!
7: 공주! 우릴 믿어줘!
4: 안 돼!
0: 무슨 일이지?
6: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7: 뭐? 기다려! 금방 갈게!
6: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0: 어서 가자, 다이노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1: 좋았어!
2: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8: 나와라! 세고 등판 방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0: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1: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그렇지! 안 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4: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1: 제법인데?
4: 보통이 아닌데.

0: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어, 뜨거워, 뜨거워. 다행이다. 불에 문제 없어.
1: 셀리 집게발 잡기 액션. 너무 뜨거워. 구중 루프 망.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어?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0: 티노가 막았다. 간지러워.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디노가 막아내고 말 거야!
1: 노아, 다이노 본부를 변신시키자! 당장!
2: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야호!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2: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3: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4: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5: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2: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2: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3: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2: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2: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3: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2: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3: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2: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0: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3: 오늘의 주인공? 그럼 난 뭐냐?

0: 문양의 변신. 다녀올게. 응.
1: 해치가 저기 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2: 다녀오겠습니다.
3: 그래, 조심하고.
2: 네.
4: 윤호야!
2: 어? 안녕, 리아도 있네.
4: 안녕. 이따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2: 공원?
4: 자전거 타고 가자.
2: 좋아.
4: 재밌겠다.
1: 저에는?
4: 삐요삐요.
1: 미안하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
1: 문양이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6: 빨리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
1: 응. 걸레리요.
4: 걸레리요.
1: 가라리요.
0: 다들 상당하군. 만만한 애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7: 만만한 애? 누구?
0: 미야.
7: 개 실력도 장난 아니야.
0: 그래봤자 꼬맹이야.
7: 그나저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묶어둘 거냐?
0: 또다시 반항하면 그때.
7: 알아요. 약속할게요. 약속.
0: 좋아.
7: 살았다. 그나저나 미아가 날 알아봐서 접근하기도 힘든댕.
0: 인간으로

0: 변신하면 되잖아.
1: 응? 변신?
0: 미아처럼.
1: 미아처럼? 안 해봤는데. 일일이야? 응? 우와, 괜찮은데?
0: 이건 선물이야.
1: 뭐냥? 응. 이렇게 차는 거 맞냥?
0: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1: 릴리야!
0: 이제 미아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지?
1: 좋았어! 그럼 다녀올게요.
0: 다시 변신해야지.
1: 아! 릴리야! 역시 몰라보네. 갑시다.
2: 두목 찾았어?
3: 안 보이는데.
4: 두목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나 봐.
3: 그럴 리가 없어. 아, 따라와.
4: 응? 가자.
3: 어디 갔는데?

0: 해치.
1: 어? 실장님.
0: 왜 아직 모냥을 안 잡는 거야? 아니면 못 잡는 건가?
1: 그게 잡힐 듯 말 듯하는 게...
0: 술래잡기 아니야?
1: 아, 아니요.
0: 인간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선계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선계에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 곧 모두가 어둠에 휩싸이고 말 거야. 인간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1: 문양 말고도 다른 악당이 나타났어요.
0: 그것 때문이겠군. 해치, 힘을 보태줄게. 막아야 해.
1: 네.
2: 자자자자.
3: 준호,
4: 나온다.
3: 공원 가는 거 알지?
2: 그럼. 빨리 가자.
5: 뭐가 그렇게 급해?
6: 마법 기운이.
2: 리아야, 뭐해?
6: 아니야.
2: 가자.
4: 찾았다.
2: 자.
7: 애들 오고 있어.
2: 숨자.
7: 응?
2: 자전거 가져올게.
5: 나도 다녀왔습니다.
4: 여기가 좋겠다.
7: 어이,
4: 깜짝이야. 뭐냐?
7: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8: 수상하네.
4: 너희들? 아, 날 몰라보겠구나.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8: 숨었는데.
4: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냐?
3: 가자.
4: 응. 가자.
8: 쟤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4: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됐다! 어디까지 왔냐? 에? 저기 온다.
3: 어? 자전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해요.
2: 좀 쉬었다 가자.
3: 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5: 나도.
4: 어디까지 간 거냐?
2: 물 좀 사올게.
8: 어?
4: 찾았당.
6: 지금이야.
4: 너 잘 만났당.

0: 혼자 있을 때 해치워주마. 으라치야! 힘이 솟는다. 밀리리야!
1: 뭐야?
2: 일단 피해야겠어. 뛰어.
0: 어디로 도망갔냐? 응? 저기 있다.
3: 어? 나타났어.
4: 어?
3: 저기야.
0: 까꿍.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갈 거냐?
2: 그렇다면 삐요삐요.
0: 릴리리야. 그게 다냐? 그럼
5: 도망님.
6: 정말 주먹 맞네.
7: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6: 너희
7: 어디 갔었어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8: 주먹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9: 정말? 그럼 뭐 한 건데?
0: 아, 저, 잠깐. 나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야! 그렇지! 니들 때문에 아까운 기회 놓쳤잖아!
7: 우리 때문에?
9: 아, 우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 보소.
8: 얘들아, 조용!
0: 밀리리야!
3: 아라리오! 헛! 가자!
0: 밀리리야!
3: 어?
0: 하차!
7: 아! 주먹 뒤에 조심해요!
0: 뭐냐?
8: 뒤를 조심하라잖아!
0: 깜짝이야!
3: 얼레리요!
8: 꼴레리요!
0: 아이쿠야! 간지럽게 뭐 하는 거냐?
3: 어?
0: 밀리야! 어떠냐?
3: 아라리오!
0: 가자! 이게 다냐?
3: 아라리오! 괜찮아?
10: 고마워.
6: 도망님 정신 차려요.
10: 이제 선계로 가자.
11: 이젠 비상작전 개시!
10: 응? 어? 흥!
6: 이때다. 밀리리요.
10: 어? 아휴, 또 놓쳤네.
12: 리아야!
13: 어디 간 거야?
12: 리아야!
13: 어? 미아다. 어디 갔다 온 거야?
14: 아, 공원에 잠깐.
15: 그런데 아까 벤치가 날아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14: 벤치가? 몰라.
11: 기껏 마법 능력을 올려줬는데 그런데도 처벌이다니!
0: 걔들 만만치 않다니까.
14: 여기 홍나빠.
0: 아, 건들지 마!
11: 그런데 얘네들은 또 뭐야?
8: 우리 나비의 나 어시의 워
7: 심심이의 심
8: 나우싱 어? 특공대입니다.
11: 아이씨구.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박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주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너는 누구니? 태풍이 해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1: 정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표지판도 쓰러져버렸네.
2: 얘들아, 여기 누군가 있어.
1: 뭐?
0: 가보자.

0: 정신을 잃은 것 같아.
1: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0: 괜찮을까?
2: 큰 이상은 없어 보여. 곧 깨어날 거야. 도대체 어디서 온 친구지?
3: 글쎄. 어? 정신이 드나 봐. 너희들은 누구야? 여긴 또 어디고?
1: 우린 브룸스타운 구조대원이야.
2: 여긴 구조본부 정비실이고.
1: 난 폴리라고 해.
2: 난 진이야.
0: 난 로이야.
3: 반가워. 난 엠버야.
2: 난 헨리. 여기 루이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어.
3: 해변에서?
0: 어젯밤 바다 쪽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거든. 넌 그 바람에 휘말려서 온 것 같아.
3: 정말? 멋진데? 회오리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니.
2: 기억나지 않는 게 아쉽지만.
1: 기억이 안 난다고?
2: 전혀.
1: 네 이름은? 이름은 기억나겠지?
2: 물론이지. 내 이름이 뭐더라?
3: 설마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2: 그러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4: 아마 사고의 충격 때문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금방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2: 어쨌든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5: 천만에.
2: 그럼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널 어떻게 불러야 할까?
3: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줘.
0: 네 모자에 D라고 쓰여 있는데 디디는 어때?
2: 디디? 좋아! 마음에 들어! 내 이름은 디디!
3: 저, 그런데 루이, 괜찮다면 날 처음 발견한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0: 거긴 왜?
3: 거길 가보면 뭔가 기억이 날지도 모르잖아. 빨리 기억을 찾고 싶어서.
0: 그래, 가보자. 이쯤에서 정신을 잃고 모래에 파묻혀 있었어.
2: 모래라, 모래, 모래.
0: 뭔가 생각이 나는 거야?
2: 아니, 전혀 생각나지 않아.
0: 그럼 마을 친구들을 좀 만나보는 건 어때? 이웃마을을 오가는 친구들 중에 널 알아보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2: 좋아, 그럼 가보자.
6: 난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리프티, 넌 어때?
7: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서 어쩌지?
2: 괜찮아. 도와줘서 고마워.
0: 고마워.
8: 충전소엔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친구들이 오곤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어.
0: 그래?
9: 도대체 넌 뭘 하던 친구였을까? 나처럼 우편 배달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10: 내가 보기엔 넌 선풍기가 아니었을까?
9: 네?
10: 그 커다란 날개로 친구들을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아.
2: 정말? 이렇게 말이지? 미안.
10: 날아갈 뻔했네.
0: 디디, 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2: 글쎄. 하지만 오늘 너와 함께 다니면서 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
0: 중요한 사실?
2: 응. 이 마을에서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건 내가 생각보다 먼 데서 왔다는 걸지도 모르잖아. 마을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말이야.
0: 그럴지도 모르겠다. 진, 무슨 일이야?
4: 루이, 지하 전기 터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쪽으로 좀 가줄래?
0: 알았어. 잠시 전기 터널에 들러야겠어.
2: 좋아, 같이 가보자.
0: 디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2: 알았어, 다녀와. 응?

0: 시구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어?
1: 화재 경보입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화재 경보입니다.
0: 당장 불을 꺼야 돼?
1: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방화벽이 작동됩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0: 안 되겠어. 서둘러 나가야겠어.
2: 어? 무슨 소리지?
1: 화재 경보입니다. 서둘러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2: 어, 로이가 위험해! 로이! 로이! 어딨어?
3: 무슨 일이야, 지금?
4: 얘들아, 방금 지하 전기 터널에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로이와 디디가 그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
3: 뭐라고?
4: 여기 보안 카메라 영상을 좀 봐줘. 조금 전 로이가 지하 전기 터널을 점검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 화재가 발생했어. 그 뒤에 디디도 따라 들어갔고. 그런데 아직까지 둘 다 나오지도 않고 로이에겐 연락도 되지 않아.
5: 걱정 마, 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3: 응!

0: 할리, 사고 현장을 통제해줘.
1: 알았어.
0: 앰버, 가자.
1: 빠져나갔으니 모두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주세요.
2: 로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0: 일단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2: 응.
3: 로이! 비비!
0: 드론이!
2: 드론이?
3: 로이! 비비!
4: 얘들아!
0: 어? 비비?
4: 여기야!
2: 비비! 무사했구나!
5: 응, 난 괜찮아.
0: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로이는 못 봤어?
5: 사실 나도 로이를 찾으러 들어왔다가 사고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거든.
2: 그랬구나. 디디, 그럼 로이를 찾는 건 우리에게 맡기고 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줘.
5: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 기억이 돌아왔거든. 난 수색 전문 구조대원 드론이라고 해.
6: 뭐?
3: 네가 구조대원이라고?
5: 응. 지금 당장 로이의 위치를 확인해볼게. 수색 시스템 가동! 어? 찾았어! 모두 날 따라와!
3: 응?
5: 여기야! 이 너머에 로이가 있는 것 같아!
3: 로이!
4: 로이! 거기 있으면 대답해!
7: 디디... 디디! 여긴 위험해! 어서 나가!
5: 난 괜찮아!
3: 로이!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7: 폴리, 앰버...
2: 로이, 다친 데는 없어?
7: 팔을 좀 다치긴 했지만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안심이야.
0: 조금만 참아. 금방 구해줄게.
5: 천장이 곧 무너질 것 같아.
0: 서두르자.
5: 응!
0: 로이!
7: 얘들아.
0: 로이!
2: 일어날 수 있겠어? 내 손을 잡아.
7: 고마워.
5: 로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7: 디디, 너?
5: 여긴 위험해. 자세한 얘긴 나가서 하자.
7: 정말 깜짝 놀랐어. 디디, 아니 드론이가 구조대원이었다니.
6: 맞아.
7: 어쨌든 네가 날 찾아준 덕분에 내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5: 전만해.
8: 그런데 드론이, 기억은 정말 다 돌아온 거야?
5: 응, 그럼 날 정식으로 소개할게.

0: 난 사막에서 온 구조대 드론이라고 해. 모두 만나서 반가워.
1: 반가워 드론이.
2: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드론이의 기억도 돌아오고 로이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맞아.
3: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 아쉽다.
0: 드론이, 돌아가서도 브룸스타운에 너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4: 물론이지. 너희들이 항상 보고 싶을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1: 정말해.
5: 드론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조심해서 가.
4: 응, 그럼 이제 가볼게.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녕.
1: 잘 가, 드론이.
4: 안녕.
5: 안녕.
2: 포크의 선물.
6: 얘들아, 오후엔 공놀이나 할까?
7: 좋아.
8: 왜 그래, 포크?
6: 아, 이 화단 데이지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야.
8: 바람 언덕에 이사 오신 분 말이야. 데이지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래.
9: 할머니 댁 정원은 여기보다 훨씬 더 멋있어.

0: 넌 누구니? 알겠다. 멋진 삽과 예쁜 눈에 노란 모자를 쓴 것 보니 네가 바로 포크구나. 구조대에게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난 데이지 할머니란다. 내 정원을 구경하러 온 거지? 자, 들어오렴. 너도 꽃을 무척 좋아한다고 들었단다. 그건 회향목이라는 나무야. 혹시 나무에도 관심이 있니?
1: 응.
0: 그래? 그럼 내일 회향목 가꾸는 법을 배워볼래?
1: 응, 응.
2: 얘들아, 내일 빌더시의 새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지?
3: 응, 알고 있어.
2: 종달새 언덕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잖아.
4: 맞아.
5: 빌더시께서는 꽤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6: 그 근처는 큰 돌도 많고 땅도 엄청 울퉁불퉁하니까.
4: 그럼 내일은 공사 현장에 들러서 빌더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좋은 생각이야.
7: 안녕하세요, 빌더씨.
4: 안녕, 얘들아.
8: 안녕, 홀리 헤로이. 어서 오렴.
5: 공사 진행은 잘 되어 가나요?
8: 아직까진 별 문제 없단다.
4: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8: 그래, 고맙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3: 네. 네. 야호! 끝났다.
0: 버크 다 봤단다. 어? 나무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거지?
1: 응.
0: 자, 그럼 이 나무로 시작해 보자. 보크는 이 회향목을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싶을까? 동그란 모양이구나. 좋아. 그럼 가위를 넓게 벌려서 사각사각 동그랗게 다듬어 보렴. 자신감 있게 해봐. 어머, 포크, 넌 타고난 정원사구나. 정말 잘했다. 회향목은 어디서든 잘 자라는 튼튼한 나무란다.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하지. 아, 저기. 저긴 나무를 심으려고 비워둔 자리야. 내 도움이 필요한

0: 나무를 찾고 있거든. 혹시 여기 멋진 나무가 살게 되면 포크도 함께 잘 돌봐주겠니?
1: 응, 응.
0: 고맙다.
2: 빌더씨, 이걸 어쩌죠? 이래가지고는 길 만들 수 없겠어요.
3: 그러게나 말이다. 커다란 바위도 그렇고 나무도 떡 버티고 있으니 아무래도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구나.
4: 자, 그럼 이제 바위 조각들을 옮겨볼까?
5: 응?
3: 모두들 정말 수고했다.
6: 천만에요.
3: 그나저나 이제 저 나무가 문제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함부로 베어낼 수도 없고 아무데나 옮겨 심을 수도 없으니 일을 어쩐다.
4: 저 빌더씨, 응? 이 문제는 본부로 가셔서 진과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7: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그래, 그게 좋겠구나. 얘들아, 나는 구조대와 함께 본부에 들렀다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마을로 돌아가 있거라.
8: 네, 다녀오세요.
4: 그럼 우린 가볼게.
8: 잘 가, 얘들아.
0: 내 도움이 필요한 나무를 찾고 있거든.
8: 포크!
9: 가자!
8: 왜 그래?
2: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인데?
8: 아, 데이지 할머니께서 너에게 나무 가꾸는 법을 가르쳐주셨었구나.
2: 그래서 너는 할머니께 이 나무를 선물하고 싶다는 거지?
8: 정말 멋진 생각이다.
10: 할머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고 말이야.
2: 맞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당장 도와야지.
10: 좋아, 그럼 서둘러서 나무를 옮기자.
3: 그래서 말인데, 공사 현장에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7: 잠시 나무 보호소에 맡겨두는 건 어떨까요?
3: 나무 보호소?
7: 네, 갈 곳 없는 나무를 잘 돌봐준 뒤 좋은 곳으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3: 그래? 그런 곳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공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6: 네!
7: 그럼 제가 언제쯤 옮겨 심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그래, 부탁하마.
10: 자, 이제 나무를 눕히고 옮기기만 하면 돼.
2: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눕히지?
8: 내가 한번 밀어볼게.
2: 그만, 그만해.
10: 그러다 나무가 다치겠어.
8: 알았어.
2: 이제 어쩌지?
8: 글쎄.
11: 나무가 쓰러진다!
8: 모두들 위해! 포크!
3: 뭐? 나무를 당장 옮길 수 없다고?
7: 네, 보호소에서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3: 그럼 공사도 미뤄야 할 텐데 일을 어쩐다.
6: 그러게요.
7: 덤프, 무슨 일이야?
10: 진, 큰일 났어. 포크가 공사 현장 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어.
6: 뭐?
9: 빨리 좀 와줘.
4: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여기야, 여기!
1: 포크, 다친 데는 없니? 다행이다. 곧 구조해줄게. 앰버, 나와 함께 나무를 들어올리자. 로이와 헨리는 포크를 꺼내줘.
2: 알았어. 헨리,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시작한다. 자!
2: 이제 됐어.
3: 크레인을 내릴게.
2: 올려줘, 로이.
3: 좋아.
2: 이제 안심해, 포크.
3: 뭐? 저 나무를 데이지 할머니께 선물하려다 이 사고가 났다는 말이냐?
4: 죄송해요, 빌더지.
3: 원녀석들.
5: 일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2: 네, 데이지 할머니라면 누구보다 저 나무를 잘 보살펴 주실 테니까요. 게다가 나무도 갈 곳이 생기면 공사도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호크,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3: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저 나무를 할머니께 선물하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테고 내 고민도 덩달아 해결되니 말이다.
2: 맞아요.
1: 빌더씨, 그럼 이제 다 같이 포크의 선물을 데이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까요?
3: 좋다, 좋아. 그러자꾸나.
2: 어떠세요, 데이지 할머니? 나무가 마음에 드세요?
6: 그럼, 그럼. 정말 멋진 나무야. 마치 이 자리에 원래 있던 것처럼 딱 어울리는구나.
3: 그러게요. 포크가 이 나무를 왜 할머니께 선물하고 싶었는지 알 것 같군요.
7: 네!
6: 포크, 이렇게 멋진 나무를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이 나무를 나와 함께 잘 보살펴주자꾸나.

0: 와, 좋아하는 거야?
1: 진짜 왔다. 그러니까.
0: 천천아, 접혀라, 진냐.
2: 나 진짜 접혀라, 아팠다. 올려, 올려. 와!
0: 와! 1등! 1등! 와!
3: 와! 냄새 미쳤어.
4: 냄새 약 뭔지.
5: 이렇게 하면 돼요.
1: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0: 언니, 언니 안 보이잖아.
2: 야, 나 어디로 가지?
0: 언니 앞에 안 보이잖아.
3: 비키지 않아서. 저 시간 사용입니다. 모릅니다.
2: 잠깐, 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1: 와, 간다. 은희 오빠. 와, 간다. 시간 가자.
4: 못 따라다쳐.
1: 울산 가자. 울산 가자.
4: 여기 한대입니다. 왜 뒤로 누워?
1: 야, 울려줬다. 너무 누워. 아, 겨울 좋다. 아, 겨울 좋네.
3: 여기 되게 놀거리가 많잖아.
1: 맞아.
3: 그럼 우리가 뭘 해야겠어?
0: 우리? 우리 열심히 놀아야지.
3: 아니, 대결을 해야지.
0: 열심히 내기를 해야지.
3: 일명 우리들만의 동계 올림픽.
0: 아~ 올림픽! 괜찮네, 괜찮네.
6: 아연코랜 뒤지를.
1: 오, 금은동.
3: 어, 금은동.
4: 금은동이야, 금은동.
6: 첫 번째 종목은?
1: 어.
6: 눈썰매!
1: 눈썰매!

0: 너무 빠른데? 오~ 너무 빠른데? 오~ 오~ 자세가.
1: 자세가! 이게 무슨 F1이야! 자세가!
2: 일단 우리가 전체 점수를 매기는 걸로 하자.
3: 계산 쉽게 그냥 1등 3점, 2등 2점, 3등 1점, 4등 3점 이러면 깔끔하잖아. 어, 이게 쉽잖아.
2: 남자애들이 유리하잖아, 솔직히.
4: 무거우니까. 무거워.
2: 무거우니까
0: 왜?
2: 가속도가 붙잖아. 근데, 여자들은 2점을 먼저 줘야 돼.
1: 아니, 잠깐만.
0: 아니지.
3: 아, 저.
2: 2점씩 주면
0: 올림픽은 그런 거 없어, 올림픽은 그런 거. 선을 그어라.
2: 아, 선을
0: 그러니까
2: 그어라.
0: 만약에 뭐
2: 아, 그 선에 가까운 사람.
0: 어, 어, 그렇지.
2: 아, 좋다. 가까운 사람. 아,
0: 그러면 군변성이 맞지?
3: 와, 재밌다.
0: 오케이.
2: 자, 우리 파이팅 하자.
3: 파이팅.
2: 하나, 둘, 셋,
0: 파이팅! 가자! 갑시다.
2: 금메달 가자!
4: 어, 여기 경사가 꽤 되는데.
2: 아니, 괜찮아?
1: 아니.
2: 어떡해.
1: 아, 천국의 계단이야.
5: 살면서 좀 처음인 경험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누가 1등을 하니 뭐 하니가 아니라 전 딱 처음에 타는데 와, 나 이거 타서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멀리까지 가봐야지. 저 첫 번째 판에서 그 마음이었어. 그냥
0: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자, 천이 어디 있어요? 아?
3: 제일 마지막 봉. 제일 마지막 봉.
2: 제일
4: 아,
2: 마지막
4: 봉 안 보여. 아, 오케이, 오케이.
3: 파이팅! 파이팅! 자, 가요. 와, 짱짱이다. 이거 뭐야?
0: 우와! 어디까지 불러!
3: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0: 우와, 너무 무서운데요? 어, 엄청 빨려요.
4: 하나, 둘, 하나, 셋! 안 되겠다, 잠깐만.
3: 한 번만 더.
4: 잠깐만. 어, 어. 아, 오케이, 원모,
3: 원모. 어, 난리나. 어, 그렇게.
4: 네, 으쨔! 으쨔!
3: 감사해요, 선생님.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됐다.
2: 어, 그럼 이번에는 정인님 우승?
3: 네, 와!

0: 가자 빨리.
1: 오케이. 네, 그럼 이번에는 선을 좀 뒤로 가볼게요.
0: 알겠습니다. 출발.
2: 나를 따르라. 또 넘어져?
3: 아니 나 이거 아빠 잡어.
0: 야 나 썰렁다. 이게 더 재밌다. 야. 아 근데.
4: 미끄러졌어.
0: 아 정말? 아 지금 이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늘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이니까 저는 세비고 안에서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넘어질 친구들이 있어요.
1: 오 잠깐만.

0: 알겠어? 어? 응, 가자.
1: 얘들아! 어? 이번에 홍윤이가 제일 안 나갔네?
2: 홍윤이 꼴찌!
3: 또?
1: 어? 웬일이야? 나연이!
4: 이거 몸무게 많이 나간다는 뜻이야?
1: 우린 전략을 이미 짰어. 먼저 출발할 거다. 오케이, 오케이.
4: 전략이
1: 뭔데? 시크릿이야, 시크릿이야. 시크릿이야,
4: 시크릿이야.
1: 시크릿 전략? 이거 눈에 달려있어.
0: 나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대로 해야겠다. 머리가 멀리 집어 던져줘야겠다.
4: 야,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그냥 멀리만 가면 되는
0: 그래,
4: 거잖아.
0: 이게 꼴찌.
1: 어차피 꼴찌야.
0: 이게 꼴찌의 여유다.
4: 자, 나를 맡겨. 나를 맡겨.
1: 있는 힘껏 밀어주셔도 됩니다, 저.
2: 밀어드릴까요?
1: 네, 저 밀어주셔도 돼요.
2: 저도 밀어주세요.
0: 네. 마지막 재밌게 타자. 꼴찌 화이팅. 안 돼.
2: 나 1등 아니야? 나 1등이잖아.
1: 이쪽들이 다 누가 2등했어?
0: 아, 난 이게 더 재밌다.
2: 누가 2등이야?
1: 누가 2등했어?
0: 그 내가 2등이었는데 재홍이가 날 발로 차서 날 세웠어.
4: 여자 핸디 달라고 했는데 지금 1등했지 않습니까?
1: 아니 근데
4: 이게 뭐야?
1: 전략이 이게 처음에 탁 스피드를 내야 된다.
0: 그러니까.
1: 하면서 배워야 돼. 하면서. 우리 다음 종목에
4: 준비됐나?
1: 잘하는데.
0: 준비됐다.
4: 가자.
0: 난 이게 더 재밌다.
1: 아, 이대로 치고 갈래?
2: 터지도록 잘 탔어. 가자.
1: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5: 자, 두 번째 종목은
0: 얼음 축구. 얼음 축구.
1: 여기서 축구 어떻게? 아, 넘어지는구나, 봐. 언니, 생각보다 골대가 작거든?
5: 아, 그래.
1: 어. 공은?
6: 근데 공도 작아. 이만해. 하키 퍽 같은 느낌?
1: 야, 이러면 안 보이지.
0: 뭐하게?
4: 보이는데?
7: 차게?
4: 보인데?
0: 보이는데?
4: 있는데?
7: 차게?
4: 보인데?
0: 보이는데?
4: 자, 됐습니다. 자, 인정했습니다.
1: 어딨어?
4: 됐고요.
1: 이거 너무 어렵다.
6: 근데 우리 축구는 1대1로 할 수가 없잖아.
0: 맞아.
6: 1대1로. 어, 대넷찍어가지고 나.
4: 핸디로 쳐줘.
1: 뭘? 누나가. 그래, 나 핸디 줘야 돼.
4: 아니, 그러니까 누나가 한 골 넣으면 100점이야.
1: 아. 100점으로.
4: 어차피 넣을 리 없으니까.
0: 야, 그럼 나도 야, 50점을 줘라. 야, 나 공짜 그래. 못하는데.
6: 아, 야.
0: 좋아, 몇 점? 점수 몇 점 볼까, 우리? 여기에.
1: 야, 태극에 10점.
0: 그래, 10점 해.
1: 아, 엄마가
4: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1: 잘한다.
6: 오빠가
0: 알았어. 알았어.
1: 대영이 화이팅.
0: 김나영 화이팅.
1: 끝났어. 태어플레이 정신으로.
4: 네. 태어플레이
6: 아니야. 나 태어플레이 아니야.
1: 시작.
0: 화이팅.
1: 오씨. 화이팅.
0: 누워.
3: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누나 엄청 힘이 세.

0: 깨더라고요.
1: 와, 너무 승부욕이 엄청 강한.
2: 아, 제가 그때 이성의 끈을 살짝 놨던 것 같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에, 뭐, 이제 태클도 좀 많이 걸고, 좀 귀엽게 와주셨으면 좋겠고.
3: 저 여자 잡는 거 봐, 저 나쁜 놈 저.
4: 아, 열받아. 아, 나 열받는데.
3: 나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저 너무 봐, 너무.
5: 2분 동안에 아. 아무도 못 참으면 승부차기로 가겠습니다.
6: 아, 네. 아 승부차기요?
4: 안 보여 공이. 야 공이 진짜 안 보여요.
7: 야 어쩐지.
3: 안돼 이대다 이대다 이대다 안돼 나이다.

0: 뭐? 뭐?
1: 걸, 걸, 걸, 걸.
2: 아임 누나 넘어질 때 기회를 봤습니다. 저는 기회를 절대 안 놓치거든요. 한번 먹잇감이 보이면 무너졌습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넘어뜨리고 이제 이때다 하고 빨리 놓고 끝내자. 너무 짜릿했습니다.
0: 형님, 10점 플러스. 와,
3: 축하해.
4: 박정인 1등이라고? 나 1점.
5: 회복할 수 있는
4: 우리의 모든 게임을 뒤집게 다 하자. 재밌게
5: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0: 신인전으로 개인전으로 제목은 음향 감독님을 이겨라!
5: 이겨라!
6: 순서가 제목이 좀 잘하잖아. 어. 그치?
4: 야, 우리 재홍이를 먼저 보내서 간을 보자.
6: 재홍이를 보내서 간을 봐. 1등, 그 다음에 이제 언니가 약간 귀여운 스킬로 감독님을 녹여.
4: 그래.
6: 2등.
4: 내가 3번 할게. 아, 내가 3번 할게.
6: 아, 오빠 3번 해.
4: 그래. 1번 기꺼.
5: 이겨라.
4: 세미고의 조현우를 뚫어라.
5: 이겨라.
6: 와, 박수. 와, 박수. 와.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갖고
1: 가서. 어디가?
6: 해도 돼요? 이렇게?
1: 아니 안돼 안돼 안돼. 거의 15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0: 2번 러블리 정인이 갑니다.
5: 잘해라 박수.
1: 숨차기 아니에요?
6: 뭐야
1: 뭐냐? 저 뭐야 숨차기야.
6: 야 공이 안 와.
1: 손이 더 어려울걸? 잠깐만 주작이요. 혹시 얼마 받으셨어요?
7: 꼴찌를 탈출할 수 있다는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너스 게임이었죠. 아 됐다. 쫓아갈 수 있다. 가자. 가보자.
6: 뛰어 4번 김나인입니다. 왜 봐요? 그러면 보지 마요 저. 뒤 봐요 뒤.
4: 아, 진짜 정말 대단하다.
1: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4: 겨울이 이렇게 재밌다니.
6: 네. 아니, 겨울인데 땀나.
8: 와, 얘들아. 다음 게임 이제 해지기 전에 빨리 가보자.
4: 빨리 가자. 진짜 빨리 가야 돼. 그래?
1: 가자, 가자, 가자.
6: 땀이 너무 났어.
8: 구성 자체가 어떻게 돼?
6: 날 잡아봐.
8: 첫 번째.
6: 첫 번째 두 개가 쭉 직진이면 여기가 홀이야.
8: 어. 여기로 들어가면.
6: 이 안에 넣어야 돼.
8: 공을.
6: 이게 깃발이거든.
8: 아, 깃발.
6: 어, 깃발. 어. 여기 언덕.
8: 언덕.
6: 여기 언덕. 자, 오른쪽에 언덕.
8: 언덕. 근데 얘들아, 나 이거 페널티 진짜 좋아하대. 나 공이 진짜 안 보여.
4: 1등이야, 1등이야. 아니, 다 봐줬더니 1등하고.
8: 그럼 나 해볼게.
6: 가, 여기다, 그냥, 여기다. 어, 그냥 갈게.
4: 코리런이라고 들어봤나? 오!
1: 월! 월!
8: 와!
1: 우와!
8: 우와! 우와! 우와!
1: 나 진짜 들어갈 뻔했어.
4: 아, 아깝다.
1: 아이치.
4: 아이치.
1: 아이치.
4: 아, 진짜 이.

0: 에취.
1: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디가?
2: 어디 갔어? 어디가? 뭐야?
3: 비슷해. 야, 내 거 치냐? 아야. 야, 이거 당구 아니야? 이거 당구 아니야?
1: 박재호!
3: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1: 여기 맞아?
3: 맞아, 고려팀인데.
4: 올라와, 올라와. 형아, 어, 됐어.
3: 세상에 이게 지금 보인다.
4: 여기 있어, 이게. 여기.
1: 저 갑니다. 어디로 왔어?
3: 아, 잠깐만, 감독님 이거 욕을 봐줘요, 지금.
5: 저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어, 축구보다 더 어렵겠다. 공도 작은데다가, 체의 앞뒤도 구분 못 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는 진짜 꼴등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불리하다.
3: 아, 저기 카메라 감독님 죄송한데 한 분 홀만 그냥 잡고 계세요, 지금? 홀만 그냥 홀만 원샷 때려주세요, 지금 한 분.
1: 그냥 빨리 해. 네.
4: 아, 각도가 안 맞는데?
3: 가만히 있어요.
1: 자, 홀 잡았어요, 오기 씨.
4: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나윤아.
1: 에헤이.
4: 가시죠.
3: 여기 오늘 최고 난이도야, 지금 김나윤 이거.
1: 아,
3: 태초 마을로 간 김나윤.
1: 자, 시간 관계상.
5: 네.
1: 거리를 통과하겠습니다.
3: 네. 간다.
4: 어,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야, 우승아! 거기서 멈춰! 제발! 야, 그만해!
4: 오케이. 아, 오, 오, 오! 아!
1: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4: 아, 가시죠. 아. 아, 여기 있거든? 근데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1: 간다, 얘들아.
4: 어, 쳐, 쳐.
3: 오? 오?
4: 우와! 들어갔어.
3: 오?
4: 우와! 들어갔어.
3: 아니, 싫어요.
5: 아니, 싫어요.
4: 자, 앞으로 가서 세레모니 하시오, 세레모니.
3: 아니, 싫어요. 아니, 이거.
5: 아니, 이거. 뭐야?
3: 아니, 이게 뭐야?
5: 이 홀에 바로 넣는 게 진짜 저는 어떤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이 왔어요. 언니 그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계속 생각나요. 탕 들어갔을 때.
3: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있는데 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 공이 있는지 눈이 있는지도 모르는 저기 누나가 아 진짜 참.
5: 어, 저는 사실 체육인보다는 예능인이거든요. 춤적으로. 근데 저 아마 약간 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역시 여러분 집구석에 있지 말고 세상을 비집고 나와야 되는군요. 어, 새로운 저의 재능을 또 발견했네요.
1: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5: 여러분, 스포츠는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습니다.
1: 자, 그러면 점수 올리겠습니다.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3: 동작구 시동이요. 나 몇 점이야, 나. 계산도 안 돼, 이제.
1: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3: 또 나왔어, 야. 뭐야, 또 가자. 뭐야,
4: 어디요?
1: 자, 정점으로 가면 저희가 미션, 마지막 미션 하나 드릴게요.
3: 마지막? 오케이. 가자!
4: 갑시다.
3: 야, 한천호 기억도 안 나, 이제. 가자. 와, 재밌다. 진짜 다 재밌다.
1: 아니, 근데 우리 마지막 이거 타는 거야?
3: 뭐야?
1: 진나이.
5: 아, 진나이.
3: 아, 진짜?
1: 근데 여기는 그때 우리 탔던 판해전선보다 조금 낮거든?
3: 그러네.
1: 지금 내가 될까? 지금 그 생각 중이야.
3: 우와! 우와, 저기다, 야! 우와!
1: 우! 저 안 될 것 같아요.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려
6: 그래, 그래.
1: 무서워.
3: 여기 있다. 장착용 여기 바로 있어.
5: 마지막까지 승부는
1: 짜잔.
3: 갑시다.
1: 갑시다. 얘들아 파이팅.
3: 파이팅. 파이팅.
4: 뭐 안전 안전 뭐 파이팅이야.
3: 안전 안전
1: 안전. 아, 나 탈 수 있을까? 아,
5: 또 올라가야 되는 거지.
1: 아니야, 여기야.
5: 진짜?
1: 이쪽으로. 어, 야. 진짜 등산하셨어요?
0: 저는 떨어져 내려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4: 너무 포기했네. 여기 포기했다면 저쪽 내려가요.
0: 아 그러네. 아. 옆에 좋은 길이 있네. 아, 올라가 보자. 어떤지.
4: 혼자 가보자. 올라갑시다.
1: 아 계단이 높구나.
2: 계단이 좀 높다.
0: 잠깐만 나 이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가는 거야 그냥? 아, 나 이렇게 그냥 가라고? 잠깐만,
2: 오빠,
0: 나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2: 좀 볼게.
1: 오, 진짜? 파이팅!
0: 간다, 오빠.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그 뭐야? 잠깐만, 이거 뭐.
1: 맞다, 맞다, 맞다. 안녕.
4: 바이.
1: 안녕.
3: 정말 이게 시원하게 딱 내려가는데 그 라인을 타는 그 순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동 때문에 진짜 평소에 100배의 애를 먹었잖아요. 그 모든 거를 초월해서 하늘을 날아버리는 거니까 이 이동의 순간은 와 말도 못할 짜릿함. 그냥 뭐 승부고 뭐고 없었어요.
2: 그냥 슉 하고 가자.
1: 자, 그다음 누가?
2: 나 해볼게, 그러면. 나 해볼게.
1: 나연이 지금 용기 냈을 때 가야 돼.
4: 이번에는
1: 할 수 있겠어?
2: 여기 잡아요? 어디 잡아요? 한 손밖에 없는데 괜찮죠?
1: 아니 무서워 제가 무서워
2: 나 믿기 뭐 네
1: 화!
4: 화이팅!
1: 화이팅 나연이!
2: 화이팅!
5: 3등을 달리고 있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짚라인을 타고 벅찬 감정. 내가 못했었는데 했다. 바로 해피한 마음 상태로 바뀌었다.
3: 너의 집념이 너의 공포를 또 한 번 극복하는구나, 나연아. 너 진짜 그래. 인간 씁니다. 나 정말 너 리스펙할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
1: 화이팅!
4: 화이팅! 카메라 꽉 잡고!
1: 예쁘게 잡아줄게.
4: 누나 할 수 있어! 화이팅!
1: 와! 와! 우승을 하는 것 같아요! 와!
5: 그냥 눈 속으로 하얀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눈 속으로 샥! 할게. 저의 오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4: 박정희 선수! 멋지다!
1: 너무 재밌다.
4: 그래?
2: 사레슈. 정인 언니도
0: 성공!
2: 나연이도
0: 성공!
1: 하시겠습니까?
4: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불가능이었습니다.
0: 출발하겠습니다.
4: 1등 하겠습니다.

0: 만족이야.
1: 행복하다.
0: 하참도
2: 아, 눈매를 미쳤잖아.
1: 나 이제 눈 보여 얘들아.
0: 와 진짜. 우리 누나 개안했어요 드디어. 하루 종일 입었는데.
2: 아 너무 예쁘다.
3: 오늘 우리가 뭐 했죠? 우리들만의
4: 동계올림픽.
2: 저의 새로운 도전.
1: 어, 나의 새로운 도전.
0: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빙판 위에서 장애 곱하기 100 맞았는데 장애를 완전 빵으로 만드는 경험을 마지막에 하고 떠납니다.
1: 어, 저도요. 네.
0: 아, 그러네. 이놈의 빙판 진짜 하나.
1: 어, 파크 골프.
0: 아, 진짜. 오. 앞에 우리 세비고 소중한 편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나 오늘이 사실 찍으면서 제일 재밌었음.
1: 우리 아, 진짜요?
0: 3강을 찍었는데 아, 제가 이제 4년이 4년 차인데 우리.
2: 나는 네, 뭐가 재밌었어?
0: 그냥 우리 빙판에서 뒹군 거요.
2: 아, 진짜.
1: 나는 사실 조금 힘들기도 했어. 진짜 내가 제일 안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마냥 즐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해냈다.
0: 저는 자기가 1등인데도 자꾸 보너스 달라고 왔던 박정인의 탐욕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1: 아니야, 저는 1등 아니었어.
0: 계속 1등이었는데 자꾸 페널티 달라는.
3: 자, 다시 순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1: 두두두두두두두두두.
3: 금상. 자, 재욱씨, 받아가세요.
0: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3: 금상.
5: 여세 금메달 있고.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메달.
1: 어, 미안해.
5: 저희 시간.
0: 아니요. 뭘 바뀌어요? 아, 뭐가 바뀌어요? 심판이 줬으면 그만이지. 아니, 심판이 줬잖아요.
1: 아,
0: 자.
1: 아, 주세요.
0: 김나연! 아, 여기요. 나연아, 이따 왕실리에서 보자.
1: 야, 우리 방송 세미고 아니에요. 깼어.
5: 아니, 형들 올림픽인데 그런 실수하시면 어떡합니까요?
2: 아, 내가 착해서 그런 거 알지? 네.
1: 감사합니다.
0: 근데,
2: 어, 열어보래. 어,
0: 짜잔!
2: 3개! 짜잔, 이거 뭐예요?
3: 간식 3개 되겠습니다.
1: 아, 간식 3개!
0: 5개 넣었네. 간식 5개겠네.
5: 맞습니다.
1: 5개야?
3: 이 쿠폰은 여기서밖에 못 쓰는데, 여기 6시인 분 닫거든?
2: 어, 빨리 가야 돼.
0: 뭐예요? 가지 마. 예, 잘 가세요. 서울 저희 밥 먹고 가야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5: 여기 있다 오세요. 올라오세요. 재밌어요.
0: 안녕.
5: 안녕.
1: 안녕.
5: 바이바이. 버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오늘 소개할 첫 번째 베이비는 새끼 진돗개 차미. 아우, 잘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기특하고 흐뭇해지죠? 어릴 땐 천진난만 말썽꾸러기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듬직한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는 차미.
1: 들어왔대.
0: 벌써 1년 만에 이렇게나 컸답니다.
2: 제가 냄새가 날 텐데.
0: 차미도 낯선 기운을 느낀 건지 두리번거리는데요. 아니, 이것은 차미네 새로운 가족 포도가 태어났어요. 환영의 꼬리 흔들기.
3: 반가워. 난 차미라고 해.
4: 동생 봐줬어요.
0: 아직 서툰 것 투성이지만 포도를 향한 차미의 애정이 참 각별한 것 같죠?
4: 성겨서 갈타죠.
0: 자기 동생이라 생각하나 보다.
1: 손 꼭 잡고 있어.
0: 아, 손 잡고 있어. 벌써 둘도 없는 사이가 된 포도와 차미. 오, 포도도 뒤집기로 화답하네요.
5: 이거는 차미 거예요. 차미 줄게요.
0: 차미보다 빠르게 개껌을 낚아챈 포도. 슬슬 티격태격 조짐이 보이는데요.
5: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지.
6: 당당하게 너 거라고 왜 말을 못해, 차미.
0: 사실 차미가 아무 말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7: 만말해, 만말. 웃긴다.
0: 어? 차미야, 그거 포도 거 아니야?
7: 줬어? 아, 줬네?
0: 준 건지 뺏긴 건지는 뭐 알 순 없지만 차미가 먼저 포도 걸 먹었네요.
7: 일부러 바닥에 던지는 것 같아. 먹으라. 자기도 한 입 먹었어.
0: 그래도 제일 맛있는 건 역시 너 한 입, 나 한 입 같이 나눠 먹는 맛이죠.
8: 어이구 힘들어요. 잘했어, 잘했어.
0: 붉은 깃털을 자랑하는 홍금강 앵무새 자두. 자두가 새끼였을 땐 아직 깃털이 없어서 적외선으로 체온 유지를 했었어요. 오! 빨간 머리털이 살짝 자랐는데요. 얼굴부터 몸 전체까지 털이 골고루 자라는 중인데요. 이젠 케이스 밖도 잘 돌아다니고요. 날개 아래쪽은 조금 더 자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법 앵무새 티가 나는걸요. 짜잔! 시간이 흘러 아름다운 깃털을 온몸에 두른 자두. 어우, 멋지게 자라졌네요. 성장하는 과정을 봐서 그런지 울컥하고 대견하고 막 그러네요.
3: 아니, 잠깐만. 이 장난감 좀 신기하네. 내 거랑 바꿀래? 내 거랑 바꾸자.
0: 호기심 많은 천방지축 앵무새 자두. 엄마의 손길을 뿌리치고 향한 곳은 바로 자두의 짝꿍 하루를 깨우러 간 건데요.
3: 하루야 너 울자.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0: 장난감 자동차에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자두와 하루. 그때 나머지 한 손으로 버스를 끌고 오는 하루.
9: 안 돼!
3: 야, 양손 반칙이.
9: 자두, 깃털 많이 오해왔는데.
8: 올라왔지. 그럼 자두가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은 거야.
0: 그래도 자두 생각해주는 건 하루밖에 없네요.
8: 아이고.
0: 호출 훈련을 받은 자두는 이렇게 종종 하루와 산책도 자주 나가는데요.
8: 아, 얘네 뭐야? 아, 하루 천천히 가. 자두, 일로 와.
0: 와, 말도 잘 듣네.
9: 자두가 나 약속했어.
8: 그렇게 약속한 거야, 지금?
10: 자두랑 약속했어? 자두랑 뽀뽀해줘.
3: 없애준 뽀뽀 여기 있다.
0: 자두와 하루의 따뜻한 우정 영원히 변치 않길 바랄게. 마지막 베이비는 아래서 갓 태어난 병아리. 둘째 병아리도 열심히 고군분투 중이네요.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병아리들 환영한다 얘들아. 삐약삐약 울어대는 병아리들, 그리고 녀석들을 지켜보는 고양이 해롱.
3: 어머, 쟤들 다 뭐야?
0: 어,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너무 붙어있는데. 집요하게 병아리 냄새를 여기저기 맡기 시작하는 해롱. 갑자기 앞발로 쓰덕 덤. 여러분들의 불안과 걱정은 이 한 컷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법 거슬릴 법도 한데 오히려 조심스레 병아리를 살펴보는 해롱이. 이 정도면 병아리들 아빠 아니야? 해롱이 전용 바구니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때 뿅 하고 나타난 병아리 한 마리. 프라이빗한 공간도 쿨하게 내어준 해롱. 오, 멋있는데?
3: 저기요, 근데요, 여기 너무 좁은 것 같지 않아요? 좁다면서 친구는 왜 데리고 왔냐?
0: 굳이 꾸역꾸역 찾아와서 해롱이 곁에 붙어있는 병아리들. 오, 해롱이 인기 많은데?
3: 하, 이제 좀 널널하네.
0: 왜 자신이 밖에 있는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해롱이. 어, 그렇다고 병아리를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 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해롱아, 이 정도면 네가 병아리 아빠 맞나 보다.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휴대폰 속 사랑스러운 모습들.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자랑해주세요.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0: 이번 시간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광활한 자연을 찾아갑니다. 야생 그대로의 회색 곰을 만나보기 위해서인데요. 정말 근사해요. 아주 멋진 친구예요. 소름이 돋아요. 굉장해요. 이 위대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학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1: 곰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0: 곰을 얼굴로 구분한다고요?
1: 네. 맞아요.
0: 엄청나네요.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캐나다 서부 해안에 자리한 아름다운 주입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원시 그대로의 자연 환경과 절경을 품은 해안선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지구상에서 가장 빼어난 자연을 품은 곳 중 하나입니다. 주 전체에 걸쳐 이어지는 장엄한 산맥도 근사하지만 태평양을 따라 2만 8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수려한 풍광의 해안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밴쿠버 역시 태평양 연안에 자리해 있죠. 밴쿠버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이 도시와 그 주변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460만 주민 중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거리에 위치한 밴쿠버 섬으로 가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도인 빅토리아를 만날 수 있죠. 우리는 빅토리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복잡한 도시를 뒤로하고 캐나다의 대자연을 탐사하기 위한 여정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0: 부드러가니 소형 수상 비행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빅토리아 북서쪽으로 약 240km를 날아 그랜데일만의 여정을 풀기로 했죠. 그 부근이 폐쇄곰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지는 숲과 강을 보고 있자니 이곳의 자연이 얼마나 생생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는 지금껏 가본 그 어디와도 달랐습니다. 건물 전체가 물에 둥둥 떠 있네요. 솔직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숙소에는 처음 와보거든요.
1: 네, 멋지죠?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육지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0: 모든 걸 다 배로 들여오고 배로 내보내고 해야겠군요.
1: 네, 맞습니다. 물품이건 사람이건 배나 비행기를 통해 오가게 돼 있죠.
0: 딕슨 코치워스는 이 수상 숙소에서 부 매니저이자 가이드로 일하고 있죠. 이곳 수상 숙소 단지는 생태 관광에 좋은 예로 불립니다. 이곳에 이런 시설을 세운 이유가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고 이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1: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선 곰 사냥이 합법입니다. 우리는 주정부에 맞서서 오락이 목적인 곰 사냥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정부 측에선 곰 사냥 허가권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금 중에 일정 금액을 우리한테 주고 있으니까 그걸 곰 보존 프로그램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에서 보존금으로 내놓는 건 한 건당 겨우 25달러 뿐이거든요.
0: 아니, 잠깐만요. 한 건당 25달러를 내놓는다고요?
1: 네, 맞아요.
0: 진짜 너무하네요.
1: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 수상 숙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곰 관찰 허가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5달러에 곰 관찰 허가권을 판매한 다음에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정부에 보낼 테니까 사냥 허가권을 통해서 얻는 보존금을 그걸로 대체하자고요.
0: 그렇게 얻는 보존금이 사냥 허가권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크겠네요.
1: 어떤 사냥 허가권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존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주변의 동물들에게 최대한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긴 그들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돌아다니고 사냥도 하고 또 새끼도 낳아 기르죠. 우린 뒤로 물러나서 관찰만 하는 게 옳아요.
0: 곧이어 드디어 회색 곰을 찾아 나섭니다.
2: 저쪽에 뭔가 보이네요.
0: 마침내 근사한 회색 곰을 마주하는 순간 제 뒤로 어린 암컷 회색 곰이 물가를 따라 사냥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탐사를 계속해볼까요? 우리가 먼 길을 날아 이곳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죠. 야생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곰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분명 멋진 탐사가 될 겁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한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곰 관찰을 나갈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숙소 매니저인 브라이언 콜린을 따라 드디어 출발했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 서식하는 회색곰은 대략 15,000마리, 북미 전체의 개체 중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우리가 지금 찾아온 그랜데일 마을은 이 지역에서도 회색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2: 저쪽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0: 그래서인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제 뒤로 어린 암컷 회색곰이 물가를 따라 사냥을 하는 모습이에요. 돌을 뒤집고 있어요. 아니, 큰 바위요. 돌을 뒤집어서 밑에 숨은 작은 물고기며 홍합 같은 간식을 찾고 있는데요. 소름이 돋아요. 굉장해요. 곰과의 거리는 채 10m가 안 됐죠. 이 정도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건 브라이언이 노련한 베테랑 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2: 착하지.
0: 우리가 옆에서 관찰하는 동안 브라이언은 차분한 목소리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곰을 안심시켰습니다.
2: 괜찮아.
0: 그리고 혹시라도 곰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는지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죠.
2: 곰은 몸짓이나 자세나

0: 뭐 그런 걸로 끊임없이 자신의 기분을 표현합니다. 만약 곰의 행동이 바뀌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1: 회색 곰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니 진짜 믿기질 않아요. 암컷이 가버리자 곧바로 두 마리가 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0: 저건 수컷이에요.
1: 덩치가 엄청나네요.
0: 네, 큰 편이죠.
1: 와, 저 머리 크기 좀 보세요. 맙소사.
0: 뒤쪽으로 한 마리가 더 있어요.
1: 회색 곰 세 마리가 지금 약 100m 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축구장보다 작은 면적인데 회색 곰이 세 마리나 있다니 굉장해요. 회색 곰이 글렌데일만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썰물이 빠지면 돌 밑에 숨은 홍합이며 따개비, 작은 물고기 따위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사초 등의 식물을 찾아다니죠.
0: 얼마나 열심히 먹이를 찾는지 모릅니다. 정말 쉬지 않고 먹는다니까요.
1: 곰들이 안전한 거리로 물러서자 잠시 물가에 배를 대고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올라가 봤는데요. 먹이를 찾느라 파헤쳐 놓은 건가요?
0: 네, 구근도 캐먹고 그리고 애벌레나 곤충 같은 걸 잡아먹기도 합니다. 마치 경운기가 지나간 자리 같지 않아요?
1: 네.
0: 어깨 근육이 엄청나게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가능하죠.
1: 곰이 먹이를 찾으며 밭을 갈듯 흙을 뒤집어 놓으면 식물이 자라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먹이를 먹으면서 흙을 갈아엎어줘서 어린 풀이나 야생화 같은 식물이 자리를 잡고 더 잘 자라게 되는 거군요.
0: 가을이 끝나갈 무렵이면 사방에 이런 흔적이 남게 되죠.
1: 이는 지구의 생명체끼리 서로 얼마나 깊이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예죠. 곧이어 회색곰 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저기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가 더 나타난 거 있죠. 그런데 이들 회색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이유는 뭘까요?
2: 10년 전에는 이 강으로 연어가 100만 마리 이상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겨우 5천 마리가 돌아온 게 다예요.
1: 회색곰 탐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가이드 브라이언과 함께 와 있는 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그랜데일만.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저 앞에 어미하고 새끼 두 마리가 더 나타난 거 있죠. 야생의 모습 그대로의 회색곰을 보는 건 정말이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혀요. 마법 같아요. 그런데 브라이언의 말에 의하면 해안가에 이렇게 많은 회색곰이 몰려있는 건 그리 좋은 조짐이 아니라는군요. 지금은 초가을이죠. 회색곰의 한 해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은 어떤 시기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0: 이맘때는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느라 지방을 넉넉히 축적하는 시기죠.
1: 즉, 지금쯤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로 배를 채우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귀하는 연어의 개체수가 충격적일 만큼 많이 줄어버린 탓에 달리 방법이 없는 곰들이 영양이 많지 않은 먹이라도 섭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안가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0: 겨울잠에 들어갈 때는 아주 건강한 상태여야 하는데 연어가 모자라니까 아마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1: 연어가 어째서 줄어들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연어 이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던 정부가 몇 년 전 갑자기 예산을 끊으면서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채로 연구가 중단되고 말았죠.
0: 우리도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1: 이런 연구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생태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때그때 추적하지 않으면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낼 수가 없고 그러면 바로 잡기가 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연구를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민간 조직이 학자들과 협업하기 시작했는데요.

0: 멜라니 클래펌 박사도 연구원 중 하나입니다. 빅토리아 대학교 소속의 행동 생태학자인 멜라니는 현재 생태 관광업계와 함께 일하고 있죠. 우린 멜라닌을 따라 외딴 곳에 설치된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생태계에서 연어의 역할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바로 앞에 곰이 있어요. 배가 고픈지 연어를 찾는 중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평소라면 이 무렵 전망대에서 어떤 풍경이 보여야 맞나요?
1: 지금이 연어가 거슬러 오르는 시기라서 곰들이 무리로 몰려와 얕은 물가에 자리를 잡고 연어를 사냥하느라 바빠야 하는데요. 올해는 연어가 얼마 없어서인지 곰들이 연어가 올라올 만한 길목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요.
0: 올해 강으로 연어가 얼마만큼이나 올라왔는지 대략적인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1: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어림잡아 5천 마리 정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적은 숫자죠. 10년 전만 해도 이 부근 강으로 100만 마리 이상이 올라왔었거든요.
0: 100만 마리요?
1: 네.
0: 그런데 올해는 겨우 5천 마리라고요.
1: 네, 곰으로선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해에는 연어가 풍족하게 올라오고 어떤 해에는 저런... 거의 안 오고요. 연어가 많이 올라오는 풍족한 해에는 곰들이 연어를 잡아도 살점을 먹지 않아요. 머리하고 껍질하고 눈만 먹고 던져버리죠. 지방이 많은 부분만 섭취해서 빨리 살을 찌우려고요.
0: 그렇게 곰들이 버린 연어 사체는 다른 동물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돼주잖아요.
1: 네. 곰은 연어 사냥을 통해서 자신도 먹고 다른 생물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연어가 적을 때면 다른 종도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곰이 연어를 잡더라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곰은 연어를 잡으면 숲으로 가져가서 먹고 남는 건 버리기도 해요. 배설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연어의 영양분이 숲으로 퍼져요. 곰과 연어가 다른 동물뿐 아니라 숲까지 먹여 살리는 셈이죠.
0: 이 자리에 서서 곰을 지켜보는 자체가 영광인 것 같아요. 생태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곰의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경험이에요. 야생동물을 관찰할 땐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맞죠. 오늘은 전문가까지 계시니 더욱 좋네요.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 덕분에 곰의 미래는 밝다고 봐도 되겠죠. 곧이어 이번엔 숲으로 들어가서 곰끼리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아봅니다.
1: 나무줄기에 자기 냄새를 묻혀놔요.
0: 그리고 곰을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 곰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0: 곰을 얼굴로 구분하는
1: 네.
0: 기술이요? 대단해요. 오늘은 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글렌데일만 부근을 들락거리는 약 80마리의 곰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이 최첨단 기술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멜라니 클래펌 박사는 8년째 이 지역 회색곰을 연구하고 있죠.
1: 눌린 자국 보이시죠? 곰들이 이쪽으로 지나간 거예요.
0: 지금 곰들끼리 서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주변 나무에 남기는 일종의 표식을 찾고 있죠.
1: 호이! 호이!
0: 몇 분 간격으로 절해요. 멜라니가 크게 소리치는 이유는 곰들한테 우리 존재를 알리고 멀리 가라고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기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 처음엔 왜 곰들이 이런 나무를 찾아와서 왜 줄기에 몸을 문대는지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냄새를 묻히려는 행동이었죠. 다른 곰이 왔다가 이 흔적을 보고 냄새를 묻힌 곰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거든요. 상대의 성별이라든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나와 혈연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도요. 곰은 자신의 냄새를 묻힐 나무를 까다롭게 고르죠. 나무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종을 선택해요. 이건 태평양 은빛 전나무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솔송나무가 많고 가문비나무가 좀 있고 그렇거든요. 이 전나무는 눈에 띄니까 이걸 고른 것 같아요. 이런 나무는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 계속 사용하게 되죠.

0: 네, 발톱으로 긁어놓은 자국이 있는데요.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상처가 덮여서 이렇게 흔적만 남았어요. 이 부분만 이끼가 전혀 없는 걸 보면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1: 거의 평생 동안 단독 생활을 하는 종에겐 서로 마주치는 일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런데 행동 패턴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곰의 행동은 먹이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이런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이에요.
1: 곰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멜라니와 동료들은 곰이 쓰는 나무만 골라서 각각 25개의 원격 카메라를 달아놓았죠. 우린 그중 하나를 확인해 최근 활동을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0: 자, 여기 설치해둔 카메라에 혹시 곰이 찍혀있는지 어디 살펴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1: 선물을 푸는 기분이네요. 카메라는 열과 움직임을 감지해 작동하고 촬영된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죠.
0: 메모리 카드를 꺼낼게요.
1: 그래서 태블릿만 있으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 곰이 찍혔네요. 보세요. 영상이 많은데 어느 걸로 볼까요? 새끼 두 마리가 딸린 어미인데요. 새끼도 냄새를 맡고 있고 어미도 맡고 있어요. 어미가 바닥 냄새를 맡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 다녀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몸을 문대기 전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카메라를 이렇게 낮은 곳에 설치해두면 곰이 카메라를 향해서 걸어올 때 지금 이 영상에서 보듯 녀석의 얼굴을 캡처하기가 쉬워요. 올해 시작한 프로젝트에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죠. 지금 곰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거든요.
1: 곰을 얼굴로 구분한다고요? 네. 대단해요.
0: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로 각 개체를 구분할 수 있고 누가 어느 구역에서 활동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추적도 가능해요. 우리가 직접 하는 대신 컴퓨터에게 어려운 작업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니까요. 기대가 커요. 지금까지 곰을 연구해온 방식에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1: 신기술이 이렇게 유용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캐나다 야생 탐사는 우리에게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죠. 정말이지 근사해요. 아주 멋진 친구예요. 우리가 관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곰을 만날 기회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곰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포악하고 거친 맹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0: 연구를 위해서지만 곰을 볼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잠깐 낮잠을 자고 깬 참이에요. 이제 연어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는 모습이 곰의 참모습이죠.
1: 얼마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회색 곰 사냥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태 관광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이는 소중한 승리였죠. 하지만 한 걸음 전진했을 뿐 아직도 중요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죠.
0: 곰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어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곰은 연어 없이 못 사니까요. 적합한 보존 방법을 찾기 전에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이해해야 해요.
1: 이들 곰의 미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구 전체의 미래가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겐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생물과 그 보금자리인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학생 우주 비행사로 절 고려해 주세요.
0: 올해 3회째를 맞는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겁니다.
2: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0: 우승자는 저와 함께 화성을 빼닮은 이 장소에서 우주비행사처럼 생활하게 되죠.
2: 주변을 좀 보세요. 푸른 하늘과 구름만 없었다면 화성이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0: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왜 이번 에피소드가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할지 우주탐사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를 열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주탐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제3회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를 열었고, 우승자는 우리가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하와이 여행을 하게 되죠. 대회 우승자는 유명한 화성 모의 훈련장인 하이시스에서 화성 우주비행사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활동 가운데는 화성과 아주 흡사한 지형에서 우주 유영을 하는 것도 있죠.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는 우주 탐사에 깊은 열정을 지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원자들은 자신이 이번 대회에서 우주비행사로 선발돼야 할 이유를 영상으로 찍어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고심 끝에 후보를 단 4명으로 추렸죠.
3: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 게 어째서 이렇게 매혹적인 걸까요? 화성을 예로 들면 화성은 지구에서 2억 2,5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요.
4: 저는 우주 거주지나 우주에 건설될 공장들, 그리고 방사선 차폐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이시스에 가서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이 뭔지를 본다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파악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5: 우리 몸과 지구는 화성에서 발견된 물질들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액 속의 철분이나 돌에 있는 이산화규소, 근육과 신경의 기능에 필수적인 나트륨 같은 것들이 있죠.
0: 마지막 결승 진출자는 지금까지 지원한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제일 독특한 후보였습니다. 바로 줄리아 벨라스케스입니다. 줄리아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남들과 수화로 소통을 하죠.

0: 이렇게 뛰어나고 영감을 주는 후보들이 워낙 많아서 우승자를 한 명만 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모험을 할 우승자를 뽑는 게 우리가 맡은 일이죠. 우승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저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선물을 받게 될 우승자를 찾아 샌디에이고로 영상을 가져갔죠. 올해의 우승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우리와 함께 깜짝 선물을 준비했고 우승자는 곧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올해의 학생 우주비행사는 줄리아 벨라스케스입니다. 줄리아의 영상은 제작진 모두를 감동시켰죠.
1: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예요. 줄리아 벨라스케스한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축하해요, 줄리아.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가 됐네요. 우주탐사 분야를 모두가, 특히 청각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당신의 열의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올해의 학생 우주비행사로 당신을 하와이로 초대해 저와 함께 화성에 간 우주비행사처럼 생활하고 그 과정을 우주탐사 이야기 다음 시즌에서 방영할 계획이에요. 정말 축하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 잠시 후 줄리아 벨라스케스가 하와이에서 저와 합류해
2: 세상에
0: 하이시스 훈련장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축하해요, 줄리아.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가 됐네요. 줄리아 벨라스케스는 우승자가 됐다는 걸 깨닫고 나자 학생 우주비행사로서의 경험을 청각장애인 커뮤니티와 공유하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우리 SNS 페이지에서 우승자가 발표되면서 줄리아가 우리에게 보낸 영상은 전 세계 70여만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줄리아는 생물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미국 수화와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 이중 언어교육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인은 아니었고 생후 6주 무렵에 척수막염에 걸려 청각을 잃고 말았죠.
3: 언제부터 이렇게 우주에 매료되기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줄곧 우주와 제가 연결된 느낌을 받고 우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탐구하고 우주에는 뭐가 있을지를 궁금해했던 게 기억나요.
0: 줄리아와 줄리아의 아버지는 종종 한밤중에 일어나서 별을 관찰하거나 유성이 떨어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줄리아한테 이번 선발대회 우승은 최초의 청각장애인 우주비행사가 되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치는 첫 단계입니다.
3: 수업이 끝나고 정말로 선발대회 우승자가 됐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온몸이 떨리더군요. 소름이 돋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자각이 들었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청각장애인들한테도 뜻깊은 일이 될 거예요.
0: 청각장애인이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줄리아는 청각장애인이라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우주에선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합니다.
3: 줄리아는 아주 훌륭한 롤모델이 될 거예요. 줄리아의 열정과 의지만 봐도 대단하죠. 줄리아라면 많은 학생들이 불가능한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이번 경험에서 줄리아가 뭘 얻어서 돌아올지 궁금하네요.

0: 저는 줄리아와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수화도 몇 가지 배워뒀죠. 여기 머무는 동안에는 통역사와 함께 있을 겁니다.
1: 안녕하세요. 전 헤더 벤자민이에요. 미국 수화와 영어 전문 통역사로 일하고요. 여기 있는 모두와 줄리아 사이의 소통을 도우려고 왔어요. 모두와 함께 일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제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 늘 근처에 있죠.
0: 안녕하세요. 세상에. 줄리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1: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0: 이번 탐험을 기대하고 있어요.
1: 네, 정말 기대돼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이시스의 청각장애인이 머무는 건 사상 처음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워가고 싶어요.
0: 저도요. 가서 살펴볼까요?
1: 네, 안으로 들어가요.
0: 잠시 후, 줄리아와 전 하이시스에서의 체험을 시작합니다. 화성 탐사 로봇을 조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새 이곳에 머물기도 하고 우주 유영에까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주 탐사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하이시스 거주지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산 북부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시스는 나사가 지원하는 유명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6명으로 이뤄진 팀이 8개월 동안 외딴 곳에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막 한 팀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끝마쳤는데 줄리아와 저는 이 팀 멤버 중 두 명인 브라이언과 로라를 만납니다. 소아 통역사가 우리 근처에 서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두 분은 여기서 8개월 동안 사셨다던데 맞나요?
2: 네, 맞아요.
0: 굉장하네요.
1: 근데 아직 여기 계세요?
0: 여기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2: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주된 연구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나사는 화성 우주 비행사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있죠. 어떻게 해야 팀 전체가 화합할지 알아보고 팀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지 예측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0: 그렇군요. 여러분이 8개월 동안 거주한 집을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물론이에요. 따라오세요.
0: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대부분 동결건조시킨 겁니다. 여기가 주방이군요.
2: 네, 들어오세요.
3: 여기 가져오는 식량은 화성 여행 기간 동안 유지돼야 해서 적어도 3년은 상하지 않아야 하죠.
0: 동결건조된 닭고기와 분말 계란이네요. 채소와 향신료는 거주 공간 한켠에서 인공조명을 이용해서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전력은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공급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개인 침실이 있죠.
3: 보시다시피 각자 작은 방이 있어요.
2: 각 방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이 클 필요는 없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적어도 한 곳은 있어야만 하죠.
0: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은 로라도 미국 수화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동안 로라가 브라이언에게도 가르쳤고 그게 오늘 유용하게 쓰이죠. 우리가 할 모험의 일환으로 줄리아와 저는 하이시스 거주지에서 탐사 로봇을 조종해 볼 겁니다. 이 탐사 로봇을 이용해서 내일 우주 유영을 할 때 어디를 탐험하러 갈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텔레란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태평양 국제 우주 탐사 센터라는 하와이 주 기관이 제공하는 겁니다. 지질학자인 카일라 디포어가 흥미로운 지점 몇 군데를 우리에게 알려줄 예정이죠.
1: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영을 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4: 뭔가 흥미로운 걸 찾아내서 반드시 탐사를 해야 할 때 우주 유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탐사 로봇만 현장을 탐사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 있을 때 훨씬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0: 현장에 가 있을 때 과학 탐사를 자세하게 할 수 있죠.
4: 네.
0: 탐사 로봇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그걸 클릭하고 누르면서
0: 태평양 국제 우주 탐사 센터의 잭 앤더슨은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 임무에 이 탐사 로봇을 보내는 일을 도울 겁니다.
2: 여기 보시면 태양 전지판이 있고요.
0: 컴퓨터의 마우스를 이용해서 줄리아는 탐사 로봇이 나아갈 방향을 조정할 수 있죠.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흥미로운 지형이 보이면 나중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둡니다. 바위들이 멋지네요. 어쩌면 내일 이곳이 목적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실제 탐사 로봇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미지의 땅을 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사 로봇을 몸소 다루는 체험을 해보고 로봇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직접 지시해보는 건 굉장히 근사한 경험이에요.
0: 줄리아와 저는 오늘 이 주거지에서 머물 계획입니다. 브라이언과 로라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차릴 예정이죠. 라자냐를 만들고 있어요. 라자냐를 수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자냐라고 했어요. 라자냐. 로라가 아름다운 라자냐를 층층이 쌓고 있어요. 먼지 같던 고기가 진짜 고기가 됐네요. 아, 그럼 이걸 오븐에 넣는 거죠? 음흠. 맞나요?
5: 네.
0: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 식사가 완성됩니다. 먹어보니까 어때요?
1: 아주 맛있어요.
0: 그래요?
1: 놀랍네요.

0: 잠시 후 줄리아와 저는 우주복으로 갈아입고 이 기이한 지대를 탐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하와이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일부 지역은 마치 외계처럼 보일 만큼 동떨어져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잘 모르고 보면 다른 행성에 와 있다고 착각을 할 정도죠. 이게 이번 대회 우승자 줄리아 벨라스케스와 할 다음 활동에 딱 맞는 조건입니다. 테스트 하나, 둘. 줄리아와 저는 브라이언과 함께 우주 유영을 하러 나갑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어제 탐사 로봇으로 확인한 지점까지 찾아가는 거죠. 바깥 풍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저 멀리 광활한 지대가 펼쳐져 있고 바깥 세상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죠. 이렇게 외딴 환경처럼 화성에서의 삶을 체험하기에 좋은 곳은 또 없습니다.
1: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우린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돔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바람, 냄새 같은 것들을 늘 우주복이 가로막고 있어요.
0: 브라이언은 헤드셋을 이용해서 거주지에 남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로라와 소통합니다.
2: Copy that. Repress time has started.
0: 저도 헤드셋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끼리는 수화를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하죠.

0: 줄리아는 손목에 GPS 기기를 차고 있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죠. 흥미로운 화산 지형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메모보드를 이용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기도 하죠.
1: 제가 화산구에서 분출돼 나온 후에 빠르게 식으면서 가스를 가두죠.
0: 아, 그래서 가벼운 거군요. 커다란 우주복을 입고 걷는 건 제법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덕분에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과정이 어떨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도 했습니다.
1: 말을 하지 않고 하는 의사소통이 이렇게 유용할지는 오늘 이전에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에요. 정말로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2: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게 굉장히 편안했어요.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시각적인 정보

0: 뭐와 직관력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탐사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뭘 해야만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처럼 통신장비가 고장났을 때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는군요. 유대감을 얻게 된 좋은 경험이었어요.
1: 청각장애인이지만 언젠가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줄리아의 꿈이 지금은 욕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나사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몇 년 내로 지금까지 우주로 나간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 계획이 실현될 때 줄리아 벨라스케스가 우주비행사가 되어 참여한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잠시 후 줄리아와 제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걸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모험으로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인 줄리아 벨라스케스와 저는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을 찾아갑니다. 이 망원경은 해발 4,200m 높이에 있으며 마누아케아 화산의 정상에 자리하고 있죠.
2: 마누아케아의 정상은 지구상 그 어떤 곳과도 달라요. 건조하고 황량한 곳이죠. 그리고 정상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구름이 발밑에 있어요. 보통 머리 위에 구름이 보이지만 여긴 발밑에 구름이 있어서 그 위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죠.
1: 이 망원경은 하늘에서 넓은 구역을 관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관측소 안을 들여다보면 망원경의 거대함에 감탄하게 되죠.
2: 망원경은 우주의 사진을 찍어요. 사진의 픽셀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빛을 스펙트럼으로 바꿔주고요. 그렇게 우주의 사진에 3D로 입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1: 줄리아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주에 실제로 나간다면 어떨지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줄리아가 가진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줄리아, 우린 지난 이틀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학생 우주비행사로 훌륭하게 활동해줘서 고맙고, 특히 청각장애인들과 수화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걸 가르쳐줘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리한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나도 언어라는 게 우주 탐사 분야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이번 경험으로 처음 배우게 됐거든요. 정말 근사한 경험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당신한테 많은 걸 배워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경험해보니 어땠어요? 재밌게 보냈어요?

청각장애인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 스스로의 자리가 있고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도전해야만 해요. 뭐든지 좋아요. 불확실한 일이라도 마음 가는 대로 도전해보세요.

0: 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무슨 헤드라이너 같았어?
1: 완전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0: 와, 같이 즐기고 계시는구나.
2: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3: 2016 5월의 헬로루키가 이제 곧 발표됩니다.

반갑습니다. 슈카시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그 헬로루키 영상, 후카스텐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밴드 음악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밴드 음악만 듣고 있는데,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키워왔는데, 또 운 좋게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꼭 되고 싶습니다. 15년의 꿈입니다. 헬로루키에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올라가요? 영상이 있어요?
1: 한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를 일단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 다 연주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2: 지금까지 뭐 공연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는 소규모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3: 아, 스테이지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올라왔는데 한스 분들이 저를 약간 어서 오십시오 정원 씨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경연이란 말이죠. 경연이란 특성이 좀 있는데 그 강점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믿고 조금 더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저희 음악은 눈을 감거나 아니면 차분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말것 이런 느낌. 네.
1: 사회라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현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벌써부터 스타일링이 좀 돼 있네요. 팬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1: 아, 저 때는 돈을 많이 들였고요. 네. 이번엔 돈이 없어가지고. 네.
3: 저 때 다 들여서 이번에 좀 품이 부족하더라고요.
1: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도 연습 많이 하고.
4: 아마 오늘도 장비 저희가 제일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1: 총기 분해처럼 몇 초 안에 타다다닥 하고 다시 타다다닥 쳤고. 저희 뭐 지금은 1분 안에 가능합니다.
4: 저는 딱 10%만 우리 팬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0명이니까 30명만.
1: 사이키 달리기에 정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 갈까요?

0: 저는 1등입니다.
1: 터뜨려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니,
2: 그걸 네. 너무 정제됐다고 표현하면 그 장면은 좀 억울하지. 나도 한 팀을 꼭 발견하는 팀을 뽑고 싶은 네. 마음이 있고
3: 소신 발언하면 저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하고
4: 저 불만 네. 있어요. 말분 진짜 응원같이 잘해요.
1: 그러니까.
2: 근데 뭐 너무 압도적이네.
1: 이번에는
2: 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된 두 팀은 헬로루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연말 결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발표해볼까요?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어흠! 저희는 우당상상거리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대부분이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제가 2008년도인가 23살부터
2: 15년 정도 8년 전에 데뷔를 해서
0: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모이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씩 죽었습니다. 하나씩 죽은 멤버들.
1: 뭐 많은 인디밴드들처럼 그냥 활동 이렇게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면서 음악의 끈을 이제 놔야겠다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집에서 막 애들 재워놓고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문을 열더니 그럴 거면 그냥 밴드를
2: 활동을 해라
1: 해서 공연을 보러 오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수 씨가 어 형님 다음 주 합주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공연을 리허설 들어갔는데 드럼을 이렇게 웃으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영이 음악을 할 때 행복해하는 드러머가 제 최고의 드러머다.

0: 그래서 요즘에 좀 난감스러운데 애들이 아빠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락스타라고 원하는다고 해서 아 되게 좀 난감을 해서 자랑스러운 군 락스타라도 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가타의 생애 첫 스페이스 공감
2: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렇죠.
2: 네, 강모야.
3: 이제부터 첫 곡 들려드릴게요.
2: 인사 한번 하자.

0: 감사합니다. 이렇게 TV로만 보던 걸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네요. 여러분 아주 지속 감사드리고요.
1: 예, 오렌지 빛깔로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2: 저는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오는 순간까지 긴장을 안 하다가 들어오는 직전에 긴장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너무 떨려요. 울진 않아요. 아무튼 신나게 달려봐야 되겠죠? 저희 근본 있는 그 가타의 면목중학교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니요, 오늘은 공감중학교로 바뀌겠습니다.

0: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맨날 이렇게 공연 끝나고 가면서 야, 벽이 형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 그렇지.
0: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항상 뭉클해가지고
2: 우리를 봐달라고 저희가 먼저 찾아간 입장이었다면 어느 생각부터인가 팬들이 저희를 찾아와주는 시기가
1: 맞아 진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까지 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더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
3: 그냥 너는 그냥 계속 웃고 있어 네.
1: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야, 뭐 아무리 생각해 뭐 진짜 약간 밴드 하는 것만큼 재밌고 내가 멋있을 수 있는 일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 그냥 혹시라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그게 밴드지 않나.
1: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 딱 그 삶의 BGM이 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0: 오늘 이제 첫 출연이니까 다음번에 또 출연하게 되면은
1: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들려드릴게요.

0: 바보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사이키델릭 하면 뭔가 좀 더 제 이미지엔 좀 진하고 뭔가 뱅글뱅글 도는 좀 어지러운 느낌이라면 저희는 그게 연한 느낌?
1: 그때 저희가 이제 동아리 선배였고 제가 후배였는데 앞에서 어떤 빡빡머리인 사람이 너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연을. 그게 이제 군대에 막 전역한 이승현이었고.

0: 말년 휴가 나가서 공연한 데서 보러 갔는데 글어올링 보컬이었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랑 하면 뭐라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1: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응원에서 듣던 그 평면적인 사운드랑 굉장히 대비될 정도로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0: 공연만으로 라이브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관객들이 더 우악할 때도 있거든요.

공감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짜 최고 최고. 저희 다음 곡은 플라워 테일 하겠습니다.

0: 그냥 다 같이 처음부터 잼을 해서 리프 하나 누가 치고 있으면 그걸 듣고 반응하고 또 그걸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굴러가던 잼들이 많았었어요.
1: 바다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대만 투어를 갔었는데 거기 무대가 되게 어둡고 되게 스모그를 되게 많이 뿌려서 시야가 가시거리가 되게 짧은 공연장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아무도 안 보이고 나밖에 없는 기분은 드는데 되게 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현님의 베이스 소리, 승현님의 드럼 소리, 지혜님의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다. 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처음 듣는 얘기.
3: 뭐야, 네. 감동이야.
0: 약간 심쿵인데?
2: 그런 좀 하나씩 좀 꿈을 이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 해외를 다니면서.
3: 엄청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토라던가 델타슬립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사실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랑도 같이 공연을 했고 이 사람이랑도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밴드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공연하고 나선 것 같아요. 집에서 감사 샤워를 하거든요.
2: 그게 뭐야?
0: 공연이 끝나는 날 공연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샤워를 좀 길게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사실 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공연을 할 때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더 생각하려고요. 감사함을
4: 샤워하는
0: 거죠. 네. 오늘 감사 샤워 꼭 해야 돼요.

0: 이거 정말 행복한 경험이네요.
1: 한 말씀 올리거슈. 아, 참으로 오늘 그 공감을 거시기 하면서 약간 딱 그 느낌입니다. 표지판 등산하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표지판에 딱 보는데 어? 잘 가고 있는 길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orry.
1: Don't you dare, Harry.
0: Penaway.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0: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콜로라도 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며 세계의 위대한 자연 경관 중 하나인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 또 다른 멋진 자연 경관인 마블 캐니언을 통과해야 하죠. 약 100km 길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1869년 이곳을 탐험한 존 웨슬리 파월이 대리석을 뜻하는 마블 캐니언이라 명했죠. 지질학자였던 파월의 기록을 보면 이곳이 대리석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이 협곡의 석회암은 종종 광택 때문에 대리석처럼 보이며 색은 아주 다양해서 흰색, 회색, 분홍색 및 자주색을 띠며 짙은 황색의 줄무늬도 있다라고 했죠. 1960년대에는 남서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또 다른 댐의 건설이 제한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블 캐니언을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물살이 빠른 강에서 급류타기를 하던 작은 단체가 댐 건설을 반대했고 이 협곡이 자연 상태 그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 반대 운동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사이에서 수자원 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점차 지지자가 늘었죠. 결국 댐 건설 제안은 보류됐고 1975년 마블 캐니언은 마땅한 보호를 받으며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1929년엔 콜로라도 강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다리인 나바호가 개통됐고 1995년엔 미국의 국도 89A와 이어지는 새로운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최초의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상류 지점에서 페리를 운행했는데 최초로 페리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즈 페리라고 불렸죠. 오늘날 이곳은 강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는 급류타기의 시작점입니다. 리즈 페리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공식적인 시작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랜드 캐니언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지질학적 볼거리 중 하나이며 그 광활함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압도당하고 말지요. 길이는 446km, 너비는 29km, 그리고 깊이는 1.8km가 넘습니다. 협곡에 있는 구릉과 첨탑, 탁상고지는 실제로는 산이며 그 가장자리에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죠. 존 웨슬리 파월은 1869년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최초로 탐험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빅 캐니언 혹은 그레이트 캐니언으로 알려졌던 이곳에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붙인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숨막히는 광경은 거의 20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겁니다. 콜로라도 고원이 수백만 년에 걸쳐 융기하는 동안 콜로라도 강과 그 지류가 암석을 층층이 통과하며 수로를 만들어내면서 지구의 지질학적 역사가 외부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협곡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매년 약 5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사우슬림에 도착해 협곡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망을 감상하죠. 1903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곳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저를 경외심으로 채워줍니다. 비교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이며 단언컨대 지구상에서는 이곳과 비할 곳이 없죠. 이 위대한 자연의 경이를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웅장함과 숭고함, 사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곳을 개선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 이곳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미국인들이 보아야 할 위대한 광경입니다. 1919년 그랜드 캐니언은 공식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0: 지난 5월 새나게 제작진 앞으로 간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구조 요청인데요.
1: 현재 나리가 철물점 구석을 은신처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0: 여긴 어디죠? 갇혀 있는 건가요? 위험해 보이는데. 당장 출동하시죠. 서둘러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도심의 한 주택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에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제보 해주신 분 맞죠?
1: 아, 네, 맞아요.
2: 그런데 왜 이런 시간에 보자고 하셨어요?
1: 아, 이 시간에 와야 사람이 좀 없고 아기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이 시간에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0: 주인공이 놀랄까 봐 약속 장소를 멀리 잡으셨대요. 경계심이 많은 녀석인가 본데요.
1: 끝자락 기둥 쪽에다 밥을 주고 있어요.
2: 아,
1: 네네. 네.
0: 여긴가 봐요.
2: 밥 그릇이네.
1: 네, 여기다가.
2: 아, 그래요?
1: 네, 이거 수거하고 새 거 다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좀 퍽퍽할 수 있으니까 물을 좀 섞어줬어요.
2: 이렇게 새벽마다 도시락 배다 오세요? 새벽 배송.
0: 가게 밖이 아니라 안쪽에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제보자.
2: 근데 이 안에 지금 우리 주인공이 있다고요?
1: 그렇죠.
0: 진짜 안에 있는 걸까요? 당장 들어가 볼 순 없고 답답하네요.
2: 부르면 올까요?
1: 조금 경계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약간 반신반의? 나리! 맘마 먹자! 오늘 확실히 뭔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한 것 같아요. 나리!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나리야!
0: 날이 밝아오는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주인공.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길 텐데. 설마 안에 없는 건가? 이 녀석인가 본데요. 이리 나와봐. 요지부동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나 봐요. 제보자에게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요.
1: 엄마, 엄마. 맘마 준비했어. 맘마 먹어.
0: 한참을 망설이다 행동 개시. 괜찮아. 얼른 나와봐.
1: 맘마. 괜찮아. 안 볼게.
0: 얼른 먹어. 나리가 먹을 때까지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먹다가도 조심스러운 나리. 어디 가려고? 이상하네.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들이 누구지? 야, 경계심이 보통이 아니네요. 작은 소리에도 경계 모드 발동! 아이고, 새 소리에도?
1: 잘했어.
2: 와, 저 새 소리에도 저렇게 예민한 거예요?
0: 아유, 밥이라도 편하게 먹지. 벌써 다 먹은 거야?
1: 나리, 하루 잘 가. 빠빠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었고 좀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 자체가. 좀 많이 지쳐 보였고 이렇게 그냥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냥 모습 자체가 그런 느낌이었죠.
0: 사실 나리는 동네에서 유명한 떠돌이 견이래요. 나리를 돌보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 있을 정도인데요. 가족들이 있나 본데요?
3: 첫 발견 당시에는 나리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무가 같이 있었었대요. 1, 2년 전쯤 이제 산을 깎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사라지면서 뭔가 버려진 유기견들이 출몰하면서 거기 중에 이제 같이 발견이 되었다.
0: 나리야, 왜? 또 또 어딜 가려고? 어, 위험해. 얼른 들어가야지.
3: 나리야, 들어가 이제.
0: 사방에서 차들이 나올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한데요. 아이고, 나리야.
2: 너 너무 위험한데.
3: 그니까요.
0: 몸도 무거운 것 같은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옳지 옳지, 얼른 올라가자. 나리야, 어디 가니? 어, 어디 갔지?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어, 저기 저기. 나리야, 거기서 뭐해? 아, 참, 왜 자꾸 따라와요? 눈치가 백단이네.
2: 없어요.
0: 그새 사라져버린 나리.
4: 이렇게 갔는데.
2: 어, 차 사이로 이렇게 갔다. 그럼 여기서 감독님 보였을 텐데.
4: 어, 그러니까. 왜 안 보이는지 얘가 없었지?
0: 나리가 사라진 길을 중심으로 찾아다닌 끝에. 어, 저기 있다. 또 어딜 가는 거지?
2: 들어가볼까?
0: 어, 거긴 왜?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나리야, 뭐해? 그렇게 한참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 진짜 볼 일이 있었구나. 자세를 보니 하루 이틀 와본 게 아닌데요.

0: 아, 드디어 문이 열리는군요. 아, 저 위 안으로 들어간 나리라는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네, 강아지. 아까 잠깐 봤는데요.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1: 하얀색.
0: 네네네네. 그 친구 좀 만나볼까 싶어서요.
1: 잠시만요.
0: 네. 아, 네네.
2: 건설 자재를 파는 철물점이라 매일 아침 7시 반에 문을 여신대요.
0: 나리는 철물점에서 키우는 개인가요?
3: 아니요. 저희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0: 아, 네. 그래요?
3: 그냥 무단침입. 네.
0: 허가받지 않고 들락날락하는 친구예요?
3: 네. 아시다시피 철물점이라 빈 공간도 많고 어두운 것도 많아서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0: 나리는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요?
4: 나리요?
0: 네.
3: 아마도 이쪽으로 한번 와봐.
5: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3: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0: 여기요?
3: 네.
0: 원래 이 천막 뒤는 뭐예요? 무슨 용도예요?
3: 다 이제 저희 판매하는 건설 자재. 네.
0: 애들은 뭐예요?
3: 나리 새끼들 같아요. 여기다가 아이들을 낳고 계속 가게 주변 서성인 것 같아요.
5: 너무 귀엽다. 애기들아, 엄마 어디 갔어?
0: 처음에 새끼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3: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강아지 소리가 난다고 그 주변 가게에서 사장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죠. 소리가 또 나기도 하고 해서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겠다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깠더니만은 여섯 마리가 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고 있더라고. 그때 알았죠.
0: 여섯 마리씩이나.
2: 제 집인 듯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요.
0: 나머지 세 마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3: 저도 모르겠어요. 숨을 때가 너무 많아서 아마 겁먹고서는 네, 어디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2: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낮잠 자는 거야? 엄마도 거기 있나?
6: 비상이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얼른 도망가야지.
2: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귀가 좋지. 집도 있네요.
0: 이 집은 언제 주셨고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3: 이 집은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너무 이제 안에서 어둡고 막 불안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원래 가게에서 파는 거거든요.
0: 이거 네. 여기도 파시는 거예요?
3: 판매하는 건데 저희 아버님한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사장님도 흔쾌히 승낙하셔가지고 이제 갖다 놨죠. 애들 위해서.
0: 보면 나리가 너무 현명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끼를 낳으면 계집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3: 아마 노리고서는 여기다 출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2: 철물점에 여섯 새끼들을 낳고 내 집 마련까지 한 나리.
7: 야.
2: 나리는 대체 언제, 어떻게 철물점으로 들어온 걸까요?
3: 5월 초쯤? 아마 어린이날 지나고서 그때 발견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때 이미 새끼들을 다 낳은 상태였어요?
3: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이 있었으니까.
2: 4월 30일 영상 속 나리는 배가 이미 홀쭉하네요. 그렇다면 4월 30일 이전에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0: 근데 여섯 마리 새끼들 처음에 발견하고 나서 얘들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3: 구청에 이제 보내게 되면은 애들이 입양이 안 되면 주인을 못 찾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안락사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도 되고 네. 제일 큰 걱정은 어미개죠. 네. 어미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기들을 또 보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2: 세상 제일 귀여운 견생 1개월 차.
3: 마음 같아서는 다 키우고 싶죠. 애들 다 데리고 키우고 싶은데 그러기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한 마리 정도는 저희가 데리고 키울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6: 절 데려가시는 건 어때요? 저 귀엽죠?
8: 귀여워. 너무 귀여워. 거미랑 같이 살았네.
9: 사실

0: 이런 환경이 먼지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우선 다른 개나 침입자로부터 좀 안전해 보이기는 하고, 그러면 전염병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서도 좀 아주 위험한 공간은 아니어 보인다. 철물점이 되게 진짜 좋아 보여요. 애들, 내가 걔라도 여기서 낳고 싶겠다. 커튼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산실을 만들어줄 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위에 다 가려주고 어둡게 해주고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보여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을 찾는 거니까.
1: 철물점에서 몰래 새끼를 낳고 혼자 돌보느라 산후조리도 못했을 텐데, 나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곳곳에 숨을 곳이 많은 철물점. 좁고 위험한 틈이 많아 섣불리 나서면 나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나리의 동선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심 많은 나리의 눈을 피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제작진.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됐지만 4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는 나리. 새끼들이 배고플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2: 음식이 다 돼가는데 안 나타나네요? 이런
3: 그러게요.
2: 경우가 있었어요?
3: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2: 아, 처음이에요?
3: 네, 때 되면 와서 몰래 밥 주고 젖 먹이고 가고 그랬거든요.
2: 보통 몇시때 오전에는 애들 젖 먹이러 와요?
3: 아침 한 9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와서 이제 몰래 젖 먹이고 가는 거를 몇번 보긴 했고.
1: 사장님이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새끼들 젖 먹이고 잠깐 쉬는 모습이래요.
3: 이제 눈에 띄면은 도망가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저도 몰래 이제.
2: 몰래 그 당개치기신 거예요?
3: 네.
1: 이 안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새끼들만 있네요.
4: 엄마가 아니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2: 어떻게 해, 배고파서.
3: 엄마 어디 갔어?
4: 배고프고 너무 무서워요. 엄마, 빨리 오세요.
1: 6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나리.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을 안고 찾아 나선 제작진. 나리야, 나리야, 어디 있는 거니?
2: 요만한 백구, 하얀 강아지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5: 백구?
2: 네.
5: 주인 없는 강아지? 가끔 나타나요.
2: 골목길에서 보신 적은 없어요?
5: 골목길은 본 적이
2: 보신 적 없어요?
5: 없어요.
2: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5: 네네.
2: 혹시 말씀 여쭈려고요. 하얀 강아지, 백구, 지나가
5: 네.
2: 한번 보셨어요?
5: 하얀 날이 알죠.
2: 어떻게 이름까지 아시죠?
5: 유명한 아이잖아요, 걔가.
2: 왜 유명해요?
5: 그 모성애도 강한 것 같고, 걔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굉장히 순해요.
2: 그렇죠.
5: 동석이 이렇게 해서,
2: 네.
5: 이렇게 이불 사장님 때 있는 데서
2: 네.
5: 이렇게 중간길이 있어요.
2: 아,
5: 이렇게
2: 좋구나.
5: 해서, 이렇게 가면 공원이 있어요. 이쪽 뒤에.
2: 네네.
5: 공원으로 그쪽에 많이 가요.
2: 아, 그래요?
5: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1: 나리가 자주 목격됐다는 공원. 철물점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아, 제발 여기 있어야 할 텐데, 없어요?
2: 없어.
1: 제보자는 알고 있을까요?
6: 이쪽 통로에서 이제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쪽에 덤프트럭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어요. 이런 덤프트럭 밑에도 애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도 눈에 안 띄는데 위주로.
1: 아유,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여기도 없고,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무슨 소리죠?
7: 얘들아, 이모 왔어. 얘들아, 꽃물주.
2: 누구신데 이렇게 꼬무리들을 애타게 부르세요?
7: 아, 저는 나리와 꽃물주 밥자리 챙겨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4: 엄마 올 거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2: 근데 지금 저희가 오고 7시 이후부터 오전 내 사실은 젖을 안 먹여서.
1: 누군가 나리를 목격하진 않았을까? 나리를 돌보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도움을 청해보는데요.
7: 마음 맞는 분들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커뮤니티 모임을 개설하게 됐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0: 또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이들 지금 밥이랑 물, 그다음에 후원까지도 이어주고 계세요.
1: 엄마, 엄마 배고파.
2: 아유, 허기라도 달래줘야겠어요.
0: 옳지. 옳지, 옳지, 옳지.
2: 아유, 잘 먹네.
0: 옳지.
2: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0: 옳지, 옳지, 잘 먹어.
2: 나리가 독박 육아에 지친 건 아닐까요? 그래도 밥은 먹으러 올 텐데 어딜 헤매고 있는 건지. 나리야, 네밥 새들이 다 먹는다. 얼른 돌아와. 아유, 기특해라. 잘 놀고 있네. 어느새 날이 저물고 저녁때가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 혹시 제작진 때문에 못 오는 걸까? 기다리다 철수하는 제작진. 날이 맞죠? 아유,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니? 얘들아, 엄마 왔다.
1: 엄마 왔어요? 진짜 나도 갈래. 같이 가.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2: 밤이 돼서야 엄마 젖을 먹는 육남매. 한창 성장기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제 다 먹었지? 엄마 간다. 아유, 그만 따라와. 나리야, 너 설마 또 나가려고? 아이고, 나리야. 새끼들 지키려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 졸였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자, 설마 또 나가려고? 아유, 어디 가는데, 나리야? 나리야, 위험해. 너왜 자꾸 차도로 나가니? 그만 좀 따라와요. 반대로 가야겠다. 가까이 갈수록 더 멀어지는 날이.
3: 나리야!
2: 좀더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날이. 제작진을 의식한 듯 숨을 곳을 찾는 것 같은데요. 어라? 또 사라졌네? 숨을 곳이 없는데. 나리가 맞나요? 날이 맞네요. 야, 또 어디 가? 더 이상 나리를 자극할 수 없는 상황. 작전회의 끝에 역할을 분담한 제작진. 두 팀으로 나누어 나리의 동선을 파악해 보는데요. 매일 이렇게 철물점 밖으로 나가면 구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나리야, 어디 갔다 왔어? 휴, 아무도 없구만.
4: 지금 나리가 온것 같은데요?
5: 지금 철문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4: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1: 야호, 엄마 왔다! 왜 이제 와요? 배고팠단 말이에요.
2: 아유, 기특해라. 이틀 연속 점심을 건너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그때 철물점에 도착한 제작진. 인기척 소리가 들렸는지 바로 숨어버리는 나리. 나리와 새끼들을 구조하려면 나리가 숨는 곳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어휴, 틈이 좁아 보이는데 정말 여기로 들어간 걸까요? 나리야, 많이 놀랐어? 또 어디 가는 거야? 설마 밖으로 통하는 개구멍이 있는 걸까요?
3: 뭐 여기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에 공간이 있네.
2: 어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날이 괜찮겠죠?
3: 막 건물 구석구석이네.
2: 발 빠르게 다시 시작된 날이 찾기. 혹시 예전 밥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기대했는데 나리는 보이질 않네요.
0: 이 나무 데크 위에다가 밥이랑 그다음에 물 간식을 놔둬주면 쪼로로로 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저기 뒷산으로.

0: 올라가는 것까지 자주 봤었어요.
1: 등산로가 있는 거예요?
0: 등산로는 없고 나무나리 가족들이 다닐 수 있게 본인들이 길을 터놓은 것 같아요. 사람은 다니기는 좀 위험해요.
1: 나리가 이쪽에 있는 걸 최근에 보신 건 언제예요?
0: 최근에 본 거는 이틀 전날 저녁에도 여기서 만났었어요.
1: 나리 혼자서요?
0: 네, 나리 혼자서요.
1: 이틀 전이면 새끼들은 철물점에 있고?
0: 네, 맞아요.
1: 지금처럼 나리가 철물점에 돌아오지 않으면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나리가 다니는 동선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2: 모임 회원들의 목격담과 추적을 통해 파악한 나리의 동선. 쉽지 않은 구조가 예상되지만 나리와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가 시급합니다.
3: 출산 후에 자궁 충동증이나 이런 것도 더 위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완전 도심이 아니라 또 숲으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진드기 매개성 질환이나 아니면 저 심장 사상충 항상 걱정하는 이런 질환들도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보통 이제 한 3주 좀 넘어가면서부터 애들이 좀 걸어다니고 한 한 달 정도 되면 이제 잘 걸어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안 잡힐 수도 있고요. 어딘가 나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조금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만약에 구조를 해서 새끼와 나리가 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목영과 작견이 2개월까지 같이 있는 거를 추천하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구조를 하는 것과 그걸 신경 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구조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밤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나리. 새끼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지는 상황. 지금은 이렇게 숨어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좀 더 크면 밖으로 나가버릴 텐데. 엄마처럼 거리를 떠돌게 되는 건 시간 문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린의 은신처로 달려온 설쌤. 먼저 철물점의 구조부터 파악하는데요.
4: 긴 것 같은데.
2: 나리야, 어디 있니?
5: 어? 여기 있구나.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감각적으로 우리보다 워낙 뛰어나서 구조는 변수가 많으니까 저렇게 착해 보여도 또 잡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6: 사장님이 출근을 하셔야 문을 열거든요.
5: 네. 기다려야 되는 건가?
2: 저 안에 있으면 금방 구조할 수 있겠죠?
5: 뭔가 이렇게 숨을 장소들이 많은 곳은 애들이 그쪽으로 숨어버리니까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2: 나리야, 오늘은 나가지 말고 거기 있어줘. 알았지?
5: 아,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
7: 아, 예, 맞습니다.
5: 아, 네, 네. 저 강아지 때문에.
7: 아.
5: 오늘 구조하러 왔는데 저기다 지금 새끼도 놓고.
7: 맞아요.
5: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7: 지금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5: 3주에서 한 달? 네네. 그냥 예,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들어와가지고.
7: 뭐 그렇죠. 무단침입인데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다.
5: 한 3주에서 한 달이면 새끼들도 꽤 컸겠는데?
7: 이제 걸어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 그렇죠.
7: 예.
5: 네. 네, 딱 제가 이 밖에서도 보니까 새끼 낳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기는 해요.
7: 너무 좋죠. 공간도 네. 많고.
2: 조심조심. 나리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숨었어요.
5: 출근하셔서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7: 출근할 땐 거의 안 보여요.
5: 거의 안 보여요? 네,
7: 소리를 듣고 아마 경계를 해서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5: 저런 대로 숨어버리는 거죠?
7: 네.
5: 하,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
7: 이쪽에.
5: 저쪽에?
7: 네, 여기 공간이.
5: 아, 저기인데
7: 꼬리 보인다. 도 이쪽에 있거든요.
5: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요?
7: 예.
5: 그럼 조심해야겠네. 우선 너무 자극하면 안 되겠다. 저 뒷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2: 외부로 통하는 개구멍. 설쌤이 보기에도 위험할까요?
5: 여기 막아야 되겠어. 여기 막고 문 다 막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얘가 도망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냐에 따라 달라요. 도망갔을 때 본능적으로 완전 밑으로 막 또 파고 들어가면 여긴 숨을 공간이 너무 많아서 계속 숨바꼭질만 할 거야.
2: 나리가 있을 때 빨리 구조해야 할 텐데요.
5: 빨리 해보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 작전부터 철저히 짜야겠죠. 문제는 철물점에 숨을 곳이 너무 많다는 것. 좁은 틈 사이로 파고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데요.
8: 안녕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또 도와주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 네. 네.
5: 아, 약간 근데 네.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네. 한번 같이 보고 작전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8: 아, 네네.
9: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기가 와, 진짜
8: 여기도
9: 어려워.
8: 여기도 그럼 빠져나올 게가 너무 많네.
5: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를 막아야 돼. 여기만 막으면 될 것 같아. 뭐 케이블 타이
2: 역시 이 개구멍이 문제네요. 혹시 모를 상황까지 철저히 대비해야죠. 작전 회의 끝. 이제부턴 속도가 생명.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앞마당에 포획 틀부터 설치하는데요. 나리가 겁먹지 않게 넓고 튼튼하게 세우는 게 포인트. 그리고 출입문 틈새도 막아줍니다. 나리가 흥분해서 뛰쳐나갈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리를 유혹할 특식까지 준비 완료.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제일 안쪽에 두고 입구엔 사료를 뿌려줍니다. 잠금장치 테스트를 끝으로 최종 점검까지 완료.
5: 나리를 되게 오랫동안 봐주고 계셨다고.
0: 밥자리 그다음에 안식처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지 벌써 이제 횟수로는 2년 차 정도.
5: 2년?
0: 네.
5: 2년 동안 봐주신 거예요?
0: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돌봐주고 계셨던 것들입니다.
5: 대단하지.
10: 이제 그 철물점에 이제 그 아이가 그 은식처로 삼고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오인장님 통해서 전해 듣고 이제 발빠르게 이제 아이들이 크기 전에
9: 입양도 보내고 해야 네, 되니까
10: 그래서 제보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5: 2년 동안 돌봐주셨는데도 가까이 다가가면 좀 거리를 두는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다 빠져서 네. 멀리서 지켜보면서 들어오면 네 원격으로 좀 포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제 나리만 나타나면 되는데요. 아, 제발 나와주라.
11: 펜스. 근데 2년 동안 밖에 있었던 애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12: 그러게 2년 동안 어떻게 잘 버티고 있었네. 다 차도고 이런데.
11: 보니까 저기 있을 때도 그냥 앞에 나와있더라.
12: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 사는 애처럼 바닥에 딱 엎드려 있더라고.
2: 한 시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나리. 낯선 인기척에 수상한 느낌을 감지한 걸까요? 어? 이때 나리가 나왔어요.
12: 나왔어.
13: 아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다들 갔나?
2: 그래, 앞마당으로 가는 거야. 어? 이건 뭐지? 수상한데?
11: 밑에다 좀 뿌려놨거든요, 저 앞쪽에도. 이거 보지 마.
13: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2: 자, 이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11: 와, 천장 보지 마.
12: 그래, 저 천장을 진짜 다 보네.
11: 다 봐요.
12: 다 의심하네, 저 천장을.
11: 애들이 위에 뭐가 있으면.
12: 뭔가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어.
2: 들어갈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나리. 어, 야, 나리야, 어디 가?
11: 애들이 꼭 한 바퀴 돌아. 그러니까 원래 밥 먹던 곳을 보는 거야.
2: 이리 와. 맛있는 거 여기 있어.
12: 다시 가라. 그래. 맛있는 거 있어.
2: 전날 저녁부터 사료량을 줄여서 배가 많이 고플 나리. 옳지, 잘한다. 얼른 안으로 들어오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휴, 잘했어, 나리야.
12: 아, 제발.
11: 위로 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2: 위로?
11: 내가 뭔가 이렇게 박치기만 않았으면 좋겠어.
2: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밥그릇 근처까지는 들어와야 하는데요.
11: 여기까지 왔어. 제 말한 대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0: 그럼 갈게요.
1: 아이고, 나리야, 진정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나리가 많이 놀랐나 봐요.
2: 나리야, 우리 가까이에서 너무 오랜만에 봐.
1: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위당했으니 놀랄만도 하죠. 이제 좀 진정됐나 본데요. 나리야, 괜찮지?
3: 완전 순둥이네.
1: 오랜 시간 거리를 떠돌았던 나리. 아픈 곳은 없는지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아유, 시작부터 난관이네요.
3: 틈이 조금 있거든?
1: 캔넬로 들어가야 하는데 요지부동. 새끼들 때문일까요? 나리야, 새끼들도 같이 갈 거야.
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5: 들어가자.
1: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캔넬로 들어간 나리.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침착하네요.
3: 네, 우리 나리 잘 구조했으니까.
2: 너무 좋아요.
3: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꼬물이들 줍줍을 해야 돼요.
2: 맞아요.
3: 네, 이 친구들도 같이 가서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입양처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또 잘 숨는 애들은 막 끝까지 숨는데 한번 이제 이 아이들도 구조를 한번 해보시죠.
4: 네.
3: 아, 이거 구조라고 하기 뭔가 이거 되게 연극 보는 것 같은데 요 밑에 있어요?
2: 너무 귀여워서 깜짝 놀라실 네. 거예요.
3: 어, 네, 네, 한번 보죠.
2: 짜잔. 와.
4: 안녕.
3: 너네 스스로 나오나 보자. 한 마리 줍줍.
1: 엄마한테 가자.
3: 엄마가 물듯이.
2: 오줌 쌌어, 오줌 쌌어.
3: 엄마가 물듯이.
1: 어쩜 이렇게 순둥순둥 얌전하니?
4: 아이쁘다. 진짜 예쁘다.
3: 다른 애들은 지금
4: 안에 숨어버렸어.
3: 응, 숨어버렸어. 한 마리 더 나왔어요.
2: 네, 이쪽으로 주세요.
4: 일로.
6: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4: 나 그대 했나?
2: 무서워.
3: 한 마리 나왔죠?
2: 네.
3: 얘 또 도망간다. 저 안쪽으로 더 도망간다. 지금 엉덩이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마지막 흰둥이까지 새끼들 구조도 완료.
7: 아우, 이 성깔 이거 봐봐. 또 물려고 있는 무슨 게 그냥. 어? 이 조그만 새끼가 막 물려고. 어?
2: 똥싼다.
7: 잡는 순간도 무슨 막 이러면서 물려고 있는 무식 이거. 어? 봐봐.
2: 나오다 들어.
7: 막 이렇게 막 코 막 이렇게.
2: 엉덩이 어? 똥이 걸려 있어요. 어? 밭 나오다가 들어갔어.
7: 오줌도 싸고.
3: 싸. 똥 싸.
7: 어? 얘 나한테 째려보는 거 봐.
4: 미워요, 미워.
7: 어?
4: 미워.
7: 째려보는 거 봐.
2: 아유, 엄마가 잘 키워.
7: 아니. 나를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애들 중에 진짜 극도로 싫어한다고. 아저씨. 뭐 고기가 막 지금 넘어가. 한 달인데 애들이 이렇게 크고 배가 그리고 이게 소외된 애가 없어.
2: 그러니까요.
7: 젖을 엄청 잘 먹인 것 같아.
2: 진짜 잘 먹였어, 젖을.
3: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사장님이 대단하신 게 애들이 이렇게 한 달 동안 키우는데 내쫓지도 않으시고 거기다 더 대단한 건 한 아이를 입양하시기로 해서.
8: 네.
4: 와.
8: 맞아요.
3: 이 친구죠?
8: 이하입니다.
3: 아, 진짜 너무. 아, 우리 이름도 벌써 지으셨던데?
8: 이름은 네, 정했는데 네. 초코라고.
2: 아. 네.
3: 이유 단계니까 예. 우리가 사료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8: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물 섞어가지고.
8: 물 섞어서?
3: 네. 아니면 초유 같은 거 파니까 그걸로 조금씩 섞어서 줘도 돼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두 달 정도부터는 이제 거의 그냥 건사료 먹어도 되고 뭐 아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 키워놔서.
8: 아유, 네. 다행이죠.
3: 네.
1: 나리와 새끼들 모두 구조 완료. 정말 다행이다 얘들아. 고생 많았어. 이제 병원으로 출발할 시간.
7: 너네는 가면서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구나.
1: 나리네 가족의 건강은 어떨까요? 새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철물점을 벗어나는 건데요. 어휴, 다들 침착하네요.
3: 조심해서 잘 가겠습니다. 네.
1: 드디어 병원으로 출발.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애들이 많아요.
11: 자, 몸무게 한번 보자. 2.13 여자아이.
9: 2.47? 2.1.
1: 여섯 마리 모두

0: 2kg 이상 발육 상태부터 남다른데요. 문제는 전염병이죠. 강아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없어야 할 텐데요. 아유, 초코는 얌전하네.
1: 잘했다.
0: 엄마 나리도 병원 검사는 처음. 아유, 나리야 놀랐어?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검진의 첫 단계, 체혈은 무난하게 통과. 어쩜 이렇게 의젓하니? 잘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출산 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과 심장 사상충이 걱정인데요. 우리 나리 괜찮겠죠? 검사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바로 새끼들부터 챙기는 나리. 아유, 기특해라.
2: 발견되자마자 계속 바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혹시 외부 기생충이나 감염병 위험도가 큰지랑 그다음에 연달아 출산을 두 번이나 겪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고 또 떠돌이 생활을 연달아서 이어갔었어요.
3: 기생충적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는 네, 다 음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4: 이게 진짜 대박.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3: 쉽지가 않은데.
2: 사상충 이런 것도 없어요?
3: 맞아요.
4: 사상충이랑 진드기 매개성 질병 하나도 없어요. 지금.
3: 혈액 수치상에서도 뭐 영양학적으로
5: 어떻게
6: 네. 우리 집 강아지보다 혈액 검사 결과가 깨끗할 것 같은데.
2: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3: 영양적으로 굉장히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2: 다행이에요.
3: 결과는 매우 좋았어서. 네. 그래서 뭐 혈액 수치도 괜찮고 가끔 네 뼈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셨나 봐요. 위 내.
4: 이거 주워 먹었을 것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3: 위 내 약간 이제 그런 뼈 음영의 간식을 먹은 듯한 그런 흔적이 있다 외에는.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뭐 특징적인 거는 보이지는 않아요.
4: 근데 어디서 뭐 많이 먹고 왔는데?
3: 초음파 상에서 좀 뭔가 일이 있을까 봐 했는데.
4: 걔들은 뭐 이제 부인과보다는 산과.
2: 네.
4: 네, 우리가 이제 산과 쪽으로 계속 출산을 이어가다 보니까
2: 맞아요.
4: 또 출산 이후에 자궁충동증이나 막 이런 쪽도 걱정할 수 있고.
3: 다 복합적으로
6: 담낭도 깨끗하고.
3: 네, 맞아요. 담낭 내 찌꺼기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네. 다 깨끗하고 간, 뭐 위, 네, 뭐 십이지장이나. 장들 다 괜찮았어요. 아기들 이제 검사도 기생충이라든가 이러한 검사 등도 네, 다
2: 네.
3: 그렇죠. 이제 사람 네, 이런 키트 검사처럼 한 줄이면 네,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 전염병 검사 결과 6남매 모두 음성.
4: 철물점 깨끗하네. 관리 잘된 철물점이네.
3: 아마 잘 챙겨주셔서 또 이렇게 면역력도 잘 좋게 표현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4: 초유에서 나온 모체 이행항체가 버텨주는 건데 밥을 잘 챙겨주시니까 엄마가 밥을 잘 먹고 애들을 잘 먹이고.
3: 애기 좀 더 네, 입양되고 또 나리도 좀 네, 추스러워지면은 네, 그때 중성화하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알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원장님.
3: 네. 네.
0: 아이들 걱정에 마음 졸인 제보자와 엄마 나리의 표정이 밝네요.
7: 나리도 너무 건강하다는 그런 그 진료 결과가 나와서 아, 너무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인데요. 안락사 없는 수도권 내 보호소는 빈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어쩜 좋을까요? 간절함이 통한 걸까요? 엄마 나리와 새끼 두 마리를 함께 품어줄 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행복이 최우선인 보호소인데요.
8: 어서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봐주시기로 하셔가지고.
10: 우리 아가들이에요.
9: 네.
10: 우와. 너무 귀엽잖아. 진짜 너무 이쁘다.
9: 너무 이쁘죠?
10: 안녕. 어머, 세상에.
9: 엄마도 착해요. 병원에서도 착하다고 완전 칭찬받았어요.
10: 아가, 안녕. 잘 부탁해.
9: 오면서 걱정한 게 있었거든요.
10: 어떤 걸?
9: 보호소가 아이들이 좀 있기에 내가 마음이 좀 꺼림칙하면 어떡하나 하고 왔는데 이것마저도 아, 너무 좋습니다.
10: 감사해요.
9: 이 실내 운동장도 있고 실외에도 인조잔디지만 운동장이 있고.
7: 네네네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조금 뒤면 이제 제가 산책은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시켜줄 거고.

0: 그다음에 아가는 아가대로 두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육아하는데.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직접 산책 다 데려다닐 거예요.
1: 아,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0: 저희는 32 아이의 엄마이고 예쁜 집고 32 아이가 있습니다. 아.
1: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식구가 늘어나는 거네요?
0: 35.
1: 네, 35이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조금 찢어져야 되잖아요.
0: 아, 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생이별을 시켜놓는 게 맞는가, 그냥 여섯 아이를 보듬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1: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잘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더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어차피 두 달 때부터는 어미랑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맞아요. 되는 아이고 맞아요. 아이들이 네네. 그동안 나리가 워낙 잘 먹여서 크기나 이런 것도 잘 큰 편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2: 나리와 새끼들을 위해 미리 방을 꾸며두셨대요. 그런데
3: 못 가겠어, 무서워?
4: 네, 으르렁 걸어야 되는데 안 해요.
2: 다행히 나리도 방이 마음에 드나 봐요.
5: 여기 있어, 아가. 아야, 눈물 자국 없게 해줄게.
3: 우리 나가서 조용해지면 진짜 편안하게 좀 있겠다.
2: 사람의 손길이 어색한 나라.
6: 내가 나리를 만지다니.
2: 워낙 순한 아이라 금방 적응하겠어요.
6: 나리야, 고마워.
7: 여기까지 온 게 약간 꿈만 같고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목격하는 느낌이에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결과물 만들어서 애들이 행복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1: 애들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보이거든요. 너무 얌전하고 그리고 오늘 치료도 잘 받았고 너무 이쁘거든요.
0: 크고 작고 차이는 없습니다. 귀한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주세요.
1: 우리 아이들 이쁘게 행복하게 잘 키워주실 분들은 저희 새나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2: 나리와 하얀 털이 매력인 새끼 두 마리가 평생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물점 사장님 댁으로 입양된 초코. 구조 당일부터 실내 생활을 시작했고요.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대요. 그리고 엄마랑 헤어진 새끼 세 마리는 제작진 집에서 임시 보호를 했는데요. 엄마 품을 떠나서도 씩씩하게 잘 지냈답니다. 아유, 예뻐라. 그리고 8일 뒤,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람이랑 찹쌀이는 아름다운 섬, 인천 장봉도에 털을 잡았고요. 까만 털이 매력인 까미는 경기도 광주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얀 털이 매력인 하늘과 구름이. 엄마 나리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8: 옳지, 옳지. 잘했어.
2: 견생 2막을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얘들아,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0: 싸우지 말라니까네. 어?
1: 갑성이 쏴이.
2: 대답은 직가부.
3: 요즘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사소한 게 있었는데 한 번씩 없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사고 쳤네.
4: 사고 쳤다. 큰 사고 쳤다.
3: 다섯 마리인데.
5: 세 마리가 아이고.
3: 어, 얘 보니까 둥이 새끼가 맞나?
6: 패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0: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내 나이가 90살이고 태어나기는 37년도에 태어났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부산으로 이제 신안을 가서 살고 그랬어요.
1: 굴곡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힘일까? 지금도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지킨다는 곽경열 할머니에게선 삶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0: 매일이에요. 일요일 빼고 1시간 반 정도. 안 됐어, 됐어.
1: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특히 6년 전 겪은 낙상 사고는 치명적이었다.
0: 신을 신으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현관이 타일로 돼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당연히 전화,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네 집에다 전화를 걸어서 난 넘어졌다, 못 일어나겠다 그랬더니 119를 불러서.
1: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2: 고관절 골절 후에 수술하지 않았을 때 1년 후에 사망률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1: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을 망설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수술 중 심정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수술 후 선망이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수술을 받고도 걷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한 환자들에게 해답을 제시할 고관절 수술의 명의, 정형외과 임승재 교수. 환자들을 다시 걷게 만들 방법은 무엇일까?
2: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해야 됩니다.
1: 100세 시대, 세상 끝날까지 두 다리로 걷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고관절 골절과 치료의 해법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답을 함께 찾아보자.

0: 비 내리는 아침, 80대 응급 환자가 이송됐다. 집안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됐다는 환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1: 별에 갔다 방으로 들어왔다가 한 소문은 제가 노트가 있으니까 방 부르면서 거기 다른 자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방 안에 보험이 한 다섯 개가 딱 있어요. 침대부터 물로. 그놈을 잡은다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2: 어떻게 심하게 넘어지셨나 봐요.
1: 아주 심하게 넘어졌지. 그러니까 관절이 약하고 고관절이 근육이 약하고 다 빠져 버렸지. 그러니까 이렇게 통증이 심하죠.
3: 이렇게 빨빨해요. 죽겠어 지금.
0: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급으로 몇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 골절 부위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지 환자의 몸 상태를 점검해 나갔다.
4: 김만태 씨?
5: 네.
4: 네. 어르신, 제가 그 수술하게 될 임승재 교수입니다. 예. 많이 아프세요?
5: 네. 아!
4: 꼼짝도 못하시죠.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응급수술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환자분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뼈가 여기가 골절이 됐어요. 이렇게 부러졌어요.
0: 네. 낙상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뼈가 어긋난 상태. 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 부르는 고관절은 골반 가장자리 좌우에 자리하고 있다. 고관절은

0: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체중을 지탱해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관절은 크게 공 모양의 대퇴골두와 절구 모양의 비구로 되어 있다. 이 두 곳이 만나는 관절에는 연골이 있어 관절면을 보호하고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돕는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약한 충격에도 고관절이 골절되기 쉬운데 고관절 골절은 골절 위치에 따라 대퇴경부골절과 대퇴전자간골절로 나뉜다. 응급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1: 그래서 어르신은 보니까 네. 기저질환이 꽤 있으세요. 네, 뭐 네. 심장도 안 좋고 네. 콩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 검사한 거에서도 네. 약간 혈전도 있고 네, 뭐 또 폐도 뭐가 약간 좀 막혀 있어서 네.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여기 혈관에다가 필터를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걸 넣어야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혈전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그걸 하나 넣어서 할 거고요. 이따가 네. 네. 수술하시고
0: 환자의 몸에서 혈전이 발견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2: 대퇴 정맥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혈전이 발견돼서 또 그 폐에서도 미세한 경도의 폐색전증, 이미 폐의 일부가 좀 색전, 이렇게 좀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혈전들이 떨어져가지고 혈관을 타고서 폐로 계속 가가지고 폐 동맥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은 갑자기 수술 중에 심정지가 오는 폐색전증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0: 몸에서 발견된 혈전은 혈관을 타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만약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폐로 올라가 폐동맥을 막으면 폐색전증이 나타난다. 수술 중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노인들은 혈액순환이 느려 평소에도 혈전 발생의 위험이 높다. 게다가 골절이 발생하면서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 응고작용이 활발해진 상태라 혈전 생성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혈전 검사를 시행해 혈전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골절 수술보다 혈전 제거를 위한 치료부터 이루어진다. 약물 치료로 혈전 생성을 막을 수도 있지만 고용량의 혈전 용해제를 주사할 경우 수술 중 과다 출혈의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주사 치료 대신 혈관 조영술이 이루어지는데 가슴 쪽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 그 관을 통해 우산살처럼 생긴 혈전 방지 필터를 하대정맥 안에 삽입한다. 필터가 혈전을 걸러주기 때문에 심정지의 위험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3: 필터 이제 들어갑니다.
0: 관을 통해 상복부에 위치한 하대정맥으로 혈전 방지 필터를 삽입했다.
3: 1편은 다 들어갔고 마지막 검사 한번 남았어요. 아까 제가 숨 한번 더 참고 검사할 겁니다.
0: 하대정맥 속에 자리 잡은 우산살 모양의 혈전 방지 필터는 수술 중 날아드는 혈전을 걸러줄 것이다. 이 필터는 수술 후 환자가 안정을 찾게 되면 시술을 통해 제거하게 된다. 고령의 환자들은 골절 사고를 겪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삶의 의지를 잃기 쉽다.
4: 네, 절대 살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 그 생일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쫙 해주니까 거기서 또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좀 가졌죠, 내가.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예정에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다 하게 돼요, 그럼. 하늘이 내리지도 설하고도 하늘을 없는 말이다.
5: 그래, 앞으로 이제 줘가지고 이게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해.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열심히 좀 치료받도록 해라고.
0: 고관절 골절은 사망률이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다.

0: 있고요.
1: 고관절 골절은 주로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환자 10명 중 8명은 이 환자처럼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본격적인 수술이 이루어졌다. 수술을 위한 마취는 정형외과 전담 마취팀이 맡는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도 높은 고령 환자들을 안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 오늘 진행될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다. 집도의인 임승재 교수는 감염을 막기 위한 수술복을 입고 본격적인 수술에 임했다.
2: 항의만 하겠습니다. 환자는 김만태님 80대 남성 환자분 우측 대퇴 경부골절에 대해서 반치환술 하겠습니다.
3: 반치환술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생님.
1: 고관절 골절은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중증 질환이다. 임승재 교수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정교한 술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수술 시작과 함께 골절 부위에 빠르게 접근해 손상된 뼈를 잘라내고 골절된 골두를 몸 밖으로 꺼냈다.
4: 52.
1: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오른쪽 대퇴경부가 골절됐다. 이 과정에서 골두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도 손상되어 그대로 두면 대퇴골두는 괴사하게 된다. 수술은 고관절 바깥쪽 피부를 절개한 다음 근육을 젖혀 고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을 누출시킨다. 이후 손상된 골두 부분의 뼈를 의료용 톱으로 잘라낸다. 골두가 잘려나간 대퇴골 안쪽 골수강에 인공관절 기둥을 고정하고 기둥의 윗부분에는 환자의 골두와 같은 크기의 매끄러운 인공골두를 조립해 끼운다. 삽입된 인공골두를 다시 골반뼈의 속회단에 쏙 들어가도록 안전하게 맞물린 후 피부를 꿰매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된다. 인공관절은 마모가 적은 세라믹이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수술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관절 삽입 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골두가 빠지는 탈구의 위험을 막고 운동 반경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임승재 교수는 수술 시간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감염과 출혈의 위험을 낮춰 합병증을 막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3: 잘 끝났어. 뭐 특별한 사항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없죠? 간호사들 다 오케이.
1: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을까? 고관절 수술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할까?
0: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응급이냐, 준응급이냐, 그러니까 영어로는 emergent냐, urgent냐의 개념인데요. 아주 초응급은 아니에요. 누워있으면서 수술이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색전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서 그 시간 이내에 해주는 건 좋고요. 충분히 그 수술 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좀 이렇게 급하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해서 교정이 가능한 이상 소견들은 다 교정을 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면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를 누비던 김봉옥 할머니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다. 갑작스런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면서 강원도 정선에서 이곳까지 이송됐다.
5: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6: 수술할 사람이 없어.
7: 엄마 수술하실 교수님.
5: 예.

0: 임승재 교수는 빠르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나갔다.
1: 아이고, 너무 아프시죠? 욕창 안 생기게 옆으로 좀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 알고 있죠? 예. 뼈가 엄청 심하게 골절됐던데, 그쵸?
2: 네.
1: 근데
2: 고관절이에요?
1: 고관절, 고관절 골절인데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공관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뼈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르신은 뼈를 붙이는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한 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전자강 골절이라고 하는 건데.
0: 고관절 골절은 관절막 안쪽에서 발생하는 대퇴경부 골절과 관절막 바깥쪽 대전자와 소전자 뼈 사이가 부러지는 대퇴전자간 골절로 구분한다. 대퇴경부가 골절되면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썩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이 높아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루어진다. 반면 전자간 골절은 골절 부위가 뼈가 잘 붙는 해면골이라 본인의 뼈를 그대로 살려 고정하는 수술이 시행된다.
1: 중요한 건 수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 전후 관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르신은 수술 전에 우리가 금식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넘어져가지고 잘못 움직이시는데 잘못 음식을 드시면 사레가 들려가지고 폐렴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는 동안에 영양 공급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혈관으로 다 우리가 정맥으로 다 이렇게 영양 공급은 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영양은
2: 물은 마실 수
1: 물은
2: 있나요?
1: 마실 수
2: 아,
1: 있는데
2: 그럼 다행이네.
1: 고형식은 먹으면 안
2: 네,
1: 되는데
2: 그럼 돼요.
1: 너무 말르면 안 되고 살짝 입 적셔주는 건 해도 돼요.
0: 골절된 후부터 지금까지 물도 음식도 먹지 못했다는 할머니. 왜 환자를 굶긴 것일까? 음식을 먹다가 사레에 걸리는 고통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후두의 입구를 덮고 있는 후두개가 닫혀야 한다. 그래야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삼킴 근육이나 신경 반응 등이 약해지면서 후두개가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사레 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노인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수술 전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내는데 이때 섭취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높다.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음식과 침 속에 있던 세균이 폐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며 흡인성 폐렴을 일으킨다.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져 환자는 단 며칠 만에 생명을 잃기도 한다.
1: 그거를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누워서 그 가족들이 아유 수술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미역국 드세요 그러고서 막 미역국을 누워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레가 들려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심정지가 있었던 우리 병원 모 환자는 한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폐가 너무 하얗게 돼 있어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폐에서 미역이 나왔어요. 미역줄기가. 그 음식이 그 폐를 막은 거예요. 기도를 따라서 들어가서 음식이. 그래서 그런 삼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삼킴 검사. 잘 삼키는지를 봐가지고 수술 후에 그거에 맞춰서 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0: 골절로 인한 통증에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김봉옥 할머니. 어쩌다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
3: 엄마, 어떻게 넘어졌어? 안 주지 물을 주리라고 이래 하는데 옆으로 씻으면서 어떻게 씻고 씻지 말자 요동을 못하겠더라고.
2: 안 아팠어? 아니, 폭 넘어질 때 여기가 아프진 않았냐고.
3: 아프지 아팠는데 들질 못하니까 선미하고 정모가 하고 양쪽을 쪼들고 들어갔지. 용납을 못하겠더라고.
2: 아, 꼼짝을 못했다고? 집이 시골인데요. 집그 앞에 마당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 물 주려고 그 앉는 의자 있잖아 노인네들 이렇게 거기 앉아서 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졌대. 그 엉덩방아를 찧은 거죠. 근데 본인 말로는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많이 부러졌다고 얘기하네요. 노인네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0: 노인들이 주로 겪는 낙상 사고는 야외보다 익숙한 실내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전제품 케이블이나 카페트,

0: 문지방이나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화장실에 젖은 타일에 미끄러지기도 한다. 침대에 눕거나 앉다가 또는 출입문이나 계단 등을 오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어 척추를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주저앉듯 넘어지기 쉽다. 이때 많게는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엉덩이뼈로 고스란히 전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1: 어르신들이 아예 넘어졌다 일단. 그러면 넘어졌는데 다리를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골절이에요. 빨리 119 불러서 응급실로 와야 되는 거고. 근데 어머니가 약간 일어서 가지고 걸을 수 있는데 계속 아파하신다. 그러면은 뭐 한 반나절 정도는 조금 의자에 쉬면서 집에 있는 뭐 진통제를 드시면서 조금 좋아지면은 타박상일 확률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아프고 걸을 수는 있는데 계속 시큰시큰하다. 그럴 때는 최소한 하루 이내로는 그 정형외과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 같은 데 가서 엑스레이나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해서 비전이성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0: 환자의 나이 때문에 선뜻 수술하겠다는 병원이 없어 서울까지 오게 됐다는 김봉욱 할머니. 수술이 이루어졌다.
2: 이쪽으로 머리 뿌리고 있어. 이게
0: 오늘 이루어지는 뇌고정술은 이동식 엑스레이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며 수술이 진행된다. 이 환자는 넘어지면서 우측 고관절, 대퇴전자관이라는 부위가 심하게 골절됐다. 수술은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보며 진행되는데, 먼저 골절된 부위를 견인하여 뼈를 맞춘다. 이후 허벅지 옆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대퇴전자관 부위로 유도핀을 삽입한다. 유도핀을 따라 긴 금속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구로 공간을 만든 다음 긴 금속정을 골수강내로 삽입한다. 두 번째 절개창을 내어 같은 방법으로 유도핀과 기구를 이용해 고관절 금속나사를 삽입하고 엑스레이를 보면서 철심으로 부러진 대퇴전자관 부위를 단단히 고정한다. 시간이 지나면 맞물려진 뼈와 뼈가 서서히 굳게 된다. 오늘 이루어지는 고정술은 두 곳만 작게 절개하는 최소 침습 수술로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도 적다. 하지만 아흔이 넘은 환자의 나이를 생각할 때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관절 골절 수술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
1: 제가 이 병원에서 지금 22년째 근무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90살이 넘으면은 의사들조차도 우리가 내과 선생님들이나 마취과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면은 아유 이제 연세가 90 이상인데 수술이 이게 해서 효과가 있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꼭 정형외과뿐만이 아니라 무슨 암 수술이라든지 뭐 심장 수술, 뇌 수술도 옛날에는 80세, 90세면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수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취 기술도 발전하고 수술 전후 관리도 좋아지고 그래서요. 최근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절대적 금기사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분 중에서 가장 고령의 환자는 111세세요. 보호자도 80 몇 세셔가지고 그 딸이 간병을 못해가지고 손녀가 와가지고 손녀도 한 60인가 50 몇 세셨어요. 111세 할머니. 그래서 수술하시고 한 4, 5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0: 전날 수술을 받은 김봉옥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전과 달리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다.
1: 밤에 잘 주무셨어요?
2: 네. 잘 잤어.
1: 그 수술한데 이게 안 아프세요?
2: 별로 안 아프다. 언제 그러니까.
1: 좀 그 수술하고 나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2: 안 아프면 됐지. 밥 안 준대. 밥 안 준대.
3: 엄마는 아직 밥 먹으면 안 돼. 어? 엄마는 밥 먹으면 안 돼.
2: 아니, 나는 안 돼.
0: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만큼 이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시작하겠습니다.
0: 삼킴 검사가 이루어졌다. 발효물 섞은 몇 가지 음식을 먹게 한 다음 그 과정을 엑스레이로 촬영한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삼킴 검사는 물이나 죽, 밥, 고형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게 한 다음 제대로 음식을 넘기는지 혹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건 아닌지 영상을 통해 폐렴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술 후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 폐렴의 위험을 막는다.
4: 네, 과일 바꿀게요.
0: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다는 할머니.
4: 좋아요. 계속합니다.
0: 다행히 음식을 식도로 잘 넘겼다. 만약 삼킴 검사에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난다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환자에게 맞는 재활치료와 교육을 통해 폐렴 발생의 위험을 막는다.
5: 만약 이상이 발견이 되면 우선은 원인이 어떤 건지 뭐 구조적인 변형이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소개될 수가 있고 주로 액체 종류에서 그런 흡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할 수 해드리는 방법이 식단에 액체를 제외하고 점증제를 타서 드시게끔 한다거나 자세를 좀 교정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에서 뒤로 넘기는데 조절할 게 가장 안전한 그 한 입 크기의 양이 있으면 그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지도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0: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김만태 씨는 수술 후 약간의 선망이 나타났다.
6: 김만태 어르신.
7: 네.
6: 김만태 어르신.
7: 네.
6: 저 기억나세요? 안 나?
7: 누구도 몰라와.
6: 아, 그렇구나.
7: 나 이거. 병원 필요하신 선생님이에요?
6: 네네, 맞아요.
7: 수고하셨습니다.
6: 어제 아침에 수술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잘?
7: 기억이 나네.
6: 그래요, 맞아. 연세 드신 분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살짝 선망이 올 수 있어요.
7: 각자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도 믿느냐 안 믿느냐 생각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이에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니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 낙엽나게 저기 보고 이래서 딱 일찍 다 보고 있어요. 아까 저기가 전에가 그 의사가
0: 선망이란 마치 뇌에 안개가 낀 듯 수술 후 일시적으로 뇌에 기능장애가 발생해 주의력이나 인지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경우 약 15%의 환자에게서 선망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 그 선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아주 기억하기 싫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뇌의 어떤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익숙한 환경에 노출시켜주고 바이오리듬을 잘 유지시켜주고 그 친숙하거나 그 익숙한 사람이 와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0: 선망에서 치매로 발전할 위험은 없을까?
8: 선망이 가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수술을 받고 힘드시고 그러면은 약간 기력이 쇠하신다 그러나 그래서 약간 정신이 뭐 좀

0: 약간 더 약해진다 그러나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건 있는데, 치매라는 거는 막못 알아보고 막 계속 그러는 건데, 수술 자체가 치매를 일으킨다,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1: 고관절 골절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두 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 그만큼 여성의 뼈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2: 그래도 뭐 수술하고 잘.
3: 아우, 너무 좋으셨죠,
2: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3: 수술하시면.
2: 어떻게, 수술한 지몇년된 거예요, 지금?
3: 6년 되셨어요.
2: 6년 되셨어요, 6년.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95세? 96세?
3: 96세.
2: 96세면은 90대, 90살 때 수술하신
3: 90에
2: 거예요?
3: 하셨어요.
2: 여기가 수술한 다리예요, 그쵸?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1: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던 김선환 할머니.
2: 여기 이렇게 해서 골절 부위를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 여기 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대퇴 전자간 부위가 골절돼 금속종과 나사를 넣는 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매 증상과 함께 근력까지 떨어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3: 예, 정말 잘 걸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냥 수술하고 바로 한 2개월 정도 후부터는 2, 3개월 채안 됐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좀 그런데, 그냥 뒷짐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식들이 막 너무, 사실은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 많이 했는데, 결과가 진짜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관절 골절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만약 고령의 부모님이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된다면 고민 없이 수술을 선택할 수 있을까?
4: 요새 말하시는 경우 수술하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5: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뭐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6: 이 사람 하더라면 이게 올라가, 저 사람 하더라면 너무 아픈 소리만 많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내가 수술을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한.
3: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가 이대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건데, 수술을 해보고 돌아가시는 거나, 이대로 누워서 돌아가시는 거랑, 저희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7: 다들 이제 만장일치로 가족들이 다
3: 만장일치, 예.
7: 이렇게
3: 무조건
7: 하시네요.
3: 해야 된다고.
1: 김선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평온하고 평범한 지금의 일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8: 언니, 여기 수술한 데가 어디지? 어떤 쪽이지? 여기 수술한 데가.
9: 나 수술 안 했어.
8: 했어, 그때 고관절 수술.
10: 우리 언니는 90, 96.
7: 96세.
9: 김선환.
7: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 88.
10: 88이라고요. 96인데 88이라고.
9: 98인가?
10: 96이 언니가.
1: 치매로 인해 할머니의 시간은 과거의 어디쯤에 멈추어 있다. 하지만 집안을 가꾸던 어머니의 기억은 남아있다.
7: 이 걸레는 왜 빠시는 거예요?
9: 빠려야지. 빠리려고 담가놨어.
8: 그렇게 빨리 수술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지나시지. 늦게 했으면은 지금 걷지도 못할지도 모르죠.
1: 고관절 골절 수술은 단순히 부러진 뼈를 잇는 수술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는 수술이자 남은 여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치료다.

0: 월요일 아침. 임승재 교수는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다.
1: 84세 남한이시고 주말에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2: 오케이. 그래서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항혈전제를 먹고 있고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고 평소에 아주 잘 걷는 분은 아니시고 지하철역에서 뒤로 넘어지셨구나. 아이고 오늘 응급수술로 엑스레이상 보면은 여기가 골절이 됐습니다. 여기.
0: 환자는 대퇴경부가 골절돼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황. 어쩌다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된 것일까?
3: 이제 노란 긴 여기서 타고 자리에 앉으려고 가는 차에서 미끄러졌어요. 그걸 조심한다고 천천히 미끄러지는데도 이렇게 관절이, 고관절이 골절된 것 같아요. 역무원이 오고 여기에서 이제 역도 뭐 안전요원도 여러분이 오셔가지고는 많이 도움을 주셔도 안 돼서 이제 119로 요청했어요.
4: 되게 아프시죠?
5: 아니, 제가 왼쪽 발은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오른쪽은 뭐 아무리 잡고 그냥 넘어질까봐 조심조심만 했는데 제가 84세인데 할 일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3년만 더 살고 다행이다. 그래서 하고
0: 여든이 넘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의지가 대단했던 그에겐 정신적 충격도 컸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수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에게 수술의 시작인 마취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6: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아무리 그 전에 건강에 부실지라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모든 장기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동반 질환들이 엄청 많이 있으세요. 마취 약제에 되게 취약하십니다. 마취 약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조금 조금씩 되게 신경 써서 마취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정말 철저하게 평가하고 환자분이 주무시는 순간부터 깨어나는 순간까지 저희 머리 곁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마취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0: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됐다. 이 환자는 뼈가 조각나는 분쇄골절이 있어 먼저 부서진 뼈조각부터 빼냈다. 이어 부러진 대퇴골두를 잘라 몸 밖으로 꺼냈다.
7: 52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0: 환자의 골두 사이즈와 같은 크기의 인공골두를 고관절 부위에 넣는 과정이 이어졌다. 안전하게 인공관절을 맞물린 다음 양쪽의 다리 길이는 같은지 특정 각도에서 인공관절이 빠지는 현상은 없는지 확인해 나갔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끝났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은 수술 후 변수가 많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속 대응 진료팀은 환자의 심박수나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의 활력 징후를 통해 병실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8: 신호등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이제 뭐 초록불, 주황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거를 이제 그 눈에 잘 띄게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주황불 이상으로 환자가 안 좋아지게 되면 저희가 전산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저희가 개입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거나 하게 되고요.
0: 신속 대응 진료팀이 전날 수술을 받은 조윤국 씨의 병실을 찾았다.
9: 괜찮으세요? 저희가 수술하고 괜찮으신지 초음파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침에?
10: 오늘 처음 죽 드셨어요.
9: 죽 드셨어요? 응.
4: 심장 수술?
9: 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하셨던데. 네. 괜찮으세요. 수술하고 나서 워낙에 심장 기능도 괜찮으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이 네. 앞으로 잘 회복하실게요. 네.
0: 자신을 37년생이라고 소개했던 곽경열 할머니가 임승재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경열 씨. 예, 예, 오셨어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0: 네.
2: 예, 한번 걸어보세요. 예. 아이고, 힘차게 잘 걸으시네. 예. 이제 수술한 지 꽤 됐는데, 벌써 6년이 넘었는데, 6년 7개월이나 되셨고. 또 한번 걸어보세요. 예.
0: 고령의 환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제골절을 막는 것이다.
2: 여기 한번 앉아보시고요, 어르신. 특히 주의해야 돼서. 그렇죠. 예, 아시겠지만, 넘어지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화장실, 문지방 이런 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네. 열심히 주사 맞아서 똑같이 넘어져도 지난번처럼 골절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제골절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2: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지면은 굉장히 크고 더 어려운 수술이 돼서 재수술 후에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행 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또 넘어졌을 때 골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비타민 D 합성을 해서 햇빛도 열심히 써야 되고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음식이 들어가는 많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밸런스, 자기 균형 감각 찾는 운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곽경열 할머니는 6개월에 한 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다.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제골절의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1: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조금이라도 걸으셔서 다니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다니시고 또 형제분들하고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0: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온 지난 세월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환자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던 조용국 씨는 수술 후 삼킴 검사를 받았다.

0: 다행히 음식을 넘기는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식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1: 식당은 잘 하고 있죠. 이제 석반이 됐어요. 예. 여기 병원 식단 아주 좋고 그 식단이 이렇게 배열이 잘 돼 있어서 아주 맛있게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0: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던 김만태 씨는 선망이 사라져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2: 선생님 하셔보자. 자, 수술하신 발 그리고 안 한 발.
0: 고령 환자에게 발생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할까? 그 고민에 대한 명의의 답은 분명하다.
3: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고령의 고관절 골절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철저한 수술 전 검사, 그다음에 마취 기술도 발전했고요. 수술 중에 수술 기술도 훨씬 더 숙련된 기술로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합병증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상킹 검사라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과거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라든지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수술한 경우가 사망률이 5분의 1 이하로 20%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령의 고관절 골절 수술이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아는 분들이 됐을 때는 고민하거나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와서 수술하시면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합병증 발생 없이 잘 넘어가시면은 잘 관리가 되시면은 재수명을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예.

0: 쪼여보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서 119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안 좋았어요.
1: 앞으로 쓰러지면서 시멘트 바닥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정서질었죠. 그때 이제 딸이 없으면 아마 죽었을지 모르겠죠.
2: 심방세동은 적절하게 치료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3: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 일상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거, 그 이상의 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갖출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초능력이 딱 하나만 주어진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1: 투명인간? 어? 투명인간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돼.
0: 어떤 의심이요?
2: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좋아해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남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순간이동이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
0: 텔레포트?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3: 저는 힐러.
2: 힐러?
3: 치유의 능력.
0: 오~ 아, 생물학자라 뭔지 좀 어울리네.
3: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딱 손대면. 이렇게.
0: 그리고 네. 대가를 요구하겠죠?
3: 영생하시고 싶으시죠?
0: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네. 얼마면 돼?
3: 퍼센트로 이제. 재산의 퍼센트로.
2: 저는 근데 순간이동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비행 같은 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걸
4: 추구해. 날아다니는
2: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좋아했던 게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뭔가 막
0: 높은 데서?
2: 네, 뭐 떨어진 느낌도 좋고 재밌었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있어요. 오. 심지어 그 막 기류 불안정한 데가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도 뭔가 내가 탄 이 철로 된 큰 게 이 공간 속에 기체를 어떻게 뚫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상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가지고 그런 비행하는 걸 되게
0: 비행하는 네,
2: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0: 근데 사실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1: 비행.
0: 네.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터뷸런스 만나면

0: 와,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면서 제발요, 제발요.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1: 그러니까 비행을 사실 흔들리면 우리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네,
0: 맞아요.
1: 사실 비행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면은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0: 야, 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선물해 줄 과학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시죠!

0: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느낌이 생텍쥐뺄이에요. 느낌이 생텍쥐뺄이야.
1: 우와.
0: 예, 어린 왕자.
1: 근데 진짜 찰떡 같네요. 예.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미 기계공학부 교수 조문성입니다.
0: 아,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생텍쥐뺄이. 우리 교수님은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비행을 연구한다. 좀 생소하긴 한데.
2: 저는 재미있게도 네.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0: 거미요?
2: 예.
0: 거미가 비행을 한다고요?
1: 아,
0: 비행이라는 건 난다는 건데 거미가 난단 말이죠?
2: 예.
1: 오. 그 곤충? 그 벌레 거미 말하는?
2: 예, 맞습니다. 네. 절지동물 네. 거미. 예. 이태양 교수님이 참 잘 아시는.
3: 아, 저 나는 거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2: 저는 비행하는 생명체들의 비행 원리를 연구를 하고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항공기 설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네.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면서
0: 여러분도 오늘 멋진 시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비행하면 보통 비행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과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예. 몇백 톤쯤 되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 또 사람도 수백 명이 또 실려요.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0: 근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지
2: 예.
0: 이게 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본다면 예. 일단은 공기라는 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0: 공기요?
2: 같아요.
0: 공기요?
2: 예.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기는 그러한 양력을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네. 일단은 1m 곱하기 1m 네. 곱하기 1m 하면은 저희가 한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1m짜리 예. 정육면체요?
2: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공기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0: 공기의 무게요?
1: 1세제곱미터면은 꽤 큰데 그래도.
0: 그러면은
4: 김상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0: 한 30g?
2: 실제로 저희가 예, 예. 측정을 해보면은 예. 1.225kg입니다.
1: 킬로그램이라고요?
2: 예. 예.
0: 1.2kg요?
2: 예.
1: 아니, 지금. 1이래요?
2: 예. 1.2kg이면 사실 진짜 1세제곱미터가 보통 마시는 우유팩. 예. 그거보다도 이제 무거운 그런 무게인데 느끼시지가 않죠.
0: 말도 안 돼. 우유 그 1리터짜리 그거보다 공기가 더 무겁다는 거
1: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머리통에 우유팩을 올려놓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무게가. 예.
0: 그럼요.
3: 왜냐면 풍선이 되게 가볍잖아요.
2: 예.
0: 아니 공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착 안에 있는 공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수백 킬로그램을 예.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공기의 무게가요?
2: 저희가 공기라는 무게를 평생 느끼고 그렇게 지내와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4: 진짜 신기하다.
0: 이야.
2: 이 공기라는 것이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체들이 분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0: 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 무게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거지.
2: 예.
0: 실제로 공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2: 예.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육중한 항공기가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한 60% 정도는 제가 생각에는 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요.
0: 네.
2: 유체는

0: 고체와 달리 흐른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1: 유체라는 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뭔가 흐르기만 하면은 전부 유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0: 예. 이러한 유체 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혹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은 비행체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작용이 되나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다 다르다.
0: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그러한 생명체들이 이제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2: 뜨려면은
0: 각각의 생명체마다 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제일 왼쪽부터 거미, 그리고 민들레시아,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곤충, 그리고 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 이렇게 전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근데 거미는 그냥 거미줄을 타고 대롱대롱 건너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미가 비행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2: 거미가 비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0: 실제로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3: 4.5km 상공?
2: 4.5km를 날아가고 위에서
3: 위에서
2: 비행한다고요? 위에서?
0: 예.
2: 새들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새들보다? 4.5km면?
0: 예. 1930년대 그 미국 농림부에서 5년 동안 계절별로 그리고 고도별로 어떤 곤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가를 다 채집을 했었어요.
2: 와.
0: 채집을 했는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채집이 됐습니다.
2: 와.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보여주세요. 뭐 증거가 있어야죠.
1: 아니, 거미가 진짜 나르는 거예요?
2: 아니, 거미가 날다니요.
0: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거미의 종류는 이제 대륙 개거미. 개거미? 종류고요. 이게 제가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연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대략 정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2: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볼 수 있구나.
4: 다리로 바람을 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0: 거미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바람을 체크하고 이제 비행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은 복부를 저렇게 올리고 허공에다가 실을 쏘게 됩니다.
2: 허공에다가 실을 쏴요?
3: 오리 나온다.
2: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네?
1: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날아가는데.
2: 여러분, 거미가 납니다. 거미가 날아요. 근데 희한한 게 스파이더맨 보면 일단 내가 이거 거미줄을 쏘는데 어디에다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3: 그렇죠.
2: 그네 타듯이 타는 건데 얘는
3: 공중에다가
2: 대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워요.
0: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해가 지면을 달구고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 달궈지고 어디는 천천히 달궈지고 하잖아요. 비열의 차이에서요. 그러면 이제 빨리 달궈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미 입장에서 거미 실로 공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 잡는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바람에 몸을 얹었다.
1: 날리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
2: 가차플라이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네. 이 정도면 조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지 해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도 태풍 불면 날아가듯이 얘도 바람에 그냥 휩쓸린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0: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한 1800년대 다윈 시대부터 있었어요.
1: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0: 예. 다윈의 비구로 항해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 거미의 비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윈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구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거미가, 작은 거미가 비구로 위에 안착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하고 비구로 항해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2: 거미 떼들이 나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날아간다? 야,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얘네들?
4: 스파이더맨이 문제가 아니네요. 얘네들은 벽에다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쏴서 막 날아가.
2: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거미도 날아. 거미는 날아.
0: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공기라든지 혹은 액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한 유체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개미가 있을 때 이 개미에다 그 물방울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물방울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어떠한 물체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액체라든지 혹은 기체에 점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잠깐만. 예. 그 점성이라는 건 공기 안에 점성이

0: 있다는 거예요?
1: 예, 공기나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점성도 갖고 있고 관성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0: 점성도 있고 관성도 있다?
2: 예. 점성은 알겠는데.
1: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른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르면은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요.
0: 그렇죠. 네.
1: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것은 유체의 혹은 기체의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0: 나가는 힘 때문에
1: 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멈추는 것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이 거미는 줄을 쐈을 때 얘 작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공기의 어떤 끈적임을 접착제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1: 예.
3: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거미가 그 마지막에 날기 직전에 막 거미줄을 막 이렇게
0: 뿜어냈어요.
3: 뿜어냈잖아요. 공중으로. 사냥할 때 쓰는 그 거미줄, 우리가 보는 거미줄이랑 똑같은 거미줄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거미줄이에요?
1: 아, 다른 거미줄이에요.
3: 아, 진짜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생물학자분들이 이제 기술 해놓은 데이터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0: 이야.
1: 그래서 거미가 비행을 하는데 한 세네 가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 근데 이걸 유체역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얘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한 바람에도 비행을 하거든요. 산들바람, 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한 2m/s, 묶인 3m/s일 때 상승기로 해서 그 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미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행실들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0: 네.
1: 우리가 보통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거미실들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미실이 한 가닥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200나노미터라는 크기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 머리카락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0: 100마이크로미터 예. 머리카락?
1: 예.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500분의 1 그 정도고요.
0: 네. 아, 진짜요?
4: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행실이 보였거든요?
1: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나노미터란 건 그거보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입사각에 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실들이 보입니다.
0: 아,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각도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 실이 잠깐 보인 거네요.
1: 예.
2: 약간 뭐 산란이 돼서 하얗게 그냥 얼핏 보이는.
1: 되게 운이 좋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200나노미터의 두께의 실이 한 50에서 60가닥.
0: 60가닥.
1: 길이로 치면은 한 3m에서 6m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거미실이 200나노미터 정도 작으면은 거미실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러한 유체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가닥들 때문에 거미가 굉장히 작은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0: 이걸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3: 와.
0: 예? 이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거를?
1: 제가 밝혔죠.
0: 진짜로요?
1: 예.
0: 진짜요?
1: 예.
0: 거미 비행실로 이거 날리는 이걸 뭐 교수님이?
1: 예.
0: 당인도 몰랐던걸요? 당인도 그냥 왔다가 어디 가니? 이랬던걸요?
1: 예.
0: 와. 거미 아빠? 이분이 진짜로 스파이더맨이네.
4: 거미 전문가신데?
1: 사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러한 예고, 이러한 시각으로 각각의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면은 비행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럼 결국 거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 공기의 점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유체역학 중에서도 뭐 약간 뭐 표현하자면 미세한 유체역학을 쓰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정도보단 작아야 공기의 점성을 쓸 수 있다거나 이걸 넣으면 어렵다거나 약간
1: 총체벌레 혹시 아시나요?
0: 몰라요. 총체벌레?
1: 날개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총체처럼 그렇게 필라멘트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0: 네.
1: 그 크기가 한 1mm 미만으로 날개라는 그러한 형태도 갖고 있고요. 또 필라멘트, 강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갖고 있어요.
0: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예.
1: 총체벌레가 이제 4개고 그 이상부터가 날개라는
0: 단정입니다.
1: 그런 막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0: 아,
4: 그럼 완전히 관성으로 지배당하는 곤충은 어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1: 초파리 혹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0: 갈수록 점성이 강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성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1: 예,
0: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아~
2: 그러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성과 점성의 영향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1: 예, 그럼요. 비행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0: 네. 초파리부터 지금 관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항하는 원리가 다 다른 거예요?
1: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200번 정도의 어떤 날갯짓하는 이러한 진동수를 보입니다.
0: 엄청 빠르죠?
1: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개 앞전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은 날개 앞전에서 뭐 볼텍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관성의 영향이고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초파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갯짓을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1: 예.
3: 그게 압력을 국소적으로 낮춘 역할을 해서
1: 예.
3: 상대적으로 몸을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1: 예, 그 소용돌이를 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죠.
2: 비행이라는 건 얘의 가지고 있는 뭐 장비든 뭐 얘 능력으로만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하고 그 뭐 와류라든가 이런 예. 것들 이 뭔가가 적용이 돼야
1: 예.
2: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3: 예. 그 저는 그냥
2: 신기하네.
3: 초파리가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2: 그러니까 날겠지 뭐.
3: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 그렇지.
3: 공기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맞아.
3: 소용돌이가 중요한 거예요.
2: 그러니까.
1: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제 비행하는 날갯짓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팔자 모양을 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 예.
1: 그래서 곤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높고요.
2: 네,
1: 그리고
2: 빠르죠.
1: 곤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2: 맞아요.
1: 여기에 보는 그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300Hz 그 정도고.
2: 오~
1: 잠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Hz 그 사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작을수록 어떤 비행을 할 때 제자리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고요.
2: 네.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팔이나 잠자리보다 새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새는 비행하는 원리가 다릅니까?
1: 새의 비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 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곤충하고 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2: 아, 전진 비행.
1: 예.
3: 초파리는 이렇게 막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예. 그 소용돌이가 양력으로 날게 한다고 하셨는데
1: 예.
3: 어떤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나요, 새는?
1: 새가 이제 전진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2: 양력.
0: 뛰어오는 힘.
1: 예.
2: 네,
1: 그리고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2: 합니다.
0: 항력.
2: 예.
1: 그리고 새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중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2: 그렇죠.
1: 그리고 이 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0: 그렇죠. 뒤에서 밀어.
2: 힘이 일정해야 되고.
1: 예. 네. 그래서 새 같은 경우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추력.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2: 그러니까
1: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날려면 무조건 양력, 추력. 그다음에 뭐 항력, 중력 깔고 가고 이런 게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1: 예.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서 날갯짓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2: 예.
1: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들이 각각 다양한
2: 다 날개가 다르네요, 예. 다 새는 날개예요.
1: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날개 같은 경우는 벌새의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2: 근데 벌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새는 날갯짓이 약간 곤충 스타일의 날갯짓이라,
1: 예.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1: 예. 야.
4: 벌새 날갯짓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진짜 팔자처럼 하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예. 딱 명확하게 딱 분기가 되는
2: 그러네.
1: 게 아니라 이제 그 맥에 혹은 변하는 지점 그런 천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송골매라든지
2: 예, 예.
1: 혹은 제비 같은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행하는 비행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비행
2: 날개.
1: 우리 주변에 많은 까치라든지 까박이라든지
2: 예, 예.
1: 그러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도심이라는 환경 혹은 어떤 숲이라는 환경에서
2: 네.
1: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날개보다는 타원형의 저런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2: 새들은 다 날개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 틀리네요.
3: 네.
0: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활공형 날개라고 이렇게 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 근데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러한 새들의 날개를 보면은 저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와류가 생성이 되고 항공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깃털이 큰 볼텍스를 작은 볼텍스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1: 공격학적으로 예, 뭔가 있네요, 다.
0: 예, 그러한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능동활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알바트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바트로스 같으면 사실은 이제 날갯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거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기처럼 이렇게 딱 락킹을 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는데 저렇게 날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러한 날개를 우리는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가 항공기나 혹은 새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2: 속도, 기동성, 거리에 따라서 그 효율성에 따라서 날개가 다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0: 예,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비행을 하게 되니까 새의 몸통이라든지 혹은 날개가 이제 유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2: 그럼 이게 생물들은 다 이게 유선형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선형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관성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생명체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 예. 이제 유선형이 됩니다. 난류가 생성이 되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비행이 되겠는가? 네. 진화적으로 그게 점차 어댑테이션이 됐겠죠.
3: 그렇죠. 예. 날개는 있지만 못 나는 생물들은 저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구조를 갖는.
2: 뭐 펭귄.
4: 네, 물속을 나는 새라고 얘기를
2: 하죠. 걔는 물속을 나는 새로 그렇게 봐도 돼.
0: 이제 재밌는 부분이 예. 이제 펭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라는 그러한 유체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새나 혹은 물 안에서 유영하는 그러한 어떤 물고기 그리고 뭐 돌고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종인데 어떠한 헤엄을 치기 위한 그 구조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공학 쪽에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그렇죠. 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생체 모방 공학. 아, 뭔가 멋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새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0: 예. 그래서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2: 그러니까요.
0: 거기에서 아 그러면 인간도 비행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4: 아주 오래된 그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 미메틱스의 사례가 이 비행이겠네요.
0: 예. 와.
2: 야, 이 생체 모방 공학이 비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사실 난 그동안 비행기 하면은 그 라이트 형제밖에는 몰랐습니다.
0: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행의 시초고요. 네.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오토 릴리엔탈이요?
0: 이제 오토 릴리엔탈은 동력이 아닌 글라이더 비행을 시초를 했는데 그동안은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이 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매번 실패하고 근데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유인 비행을 성공시킨 거지 릴리엔탈인 거죠. 여기 자, 보시면은
2: 근데 언덕에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난리나 버려. 와, 사람들 엄청 경하네.
1: 스키 점프하듯이.
2: 갤러리 엄청 많아요.
0: 네. 예,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5m의 산이에요. 오. 근데 이 15m의 산이 인공산입니다.
2: 만들었다고요?
0: 예.
4: 릴리엔탈을 만들었어요.
2: 직접이요?
1: 날기 위해서 쌓은
0: 예,
1: 거예요?
0: 예. 우와. 독일 북부 지방에 산이 없습니다.
2: 그래요?
0: 예. 그래서 릴리엔탈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을 하려면은

0: 비행을 하면 비행기를 기차에다 실든지 혹은 마차에다 실든지 해서
1: 대단하다. 예.
0: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언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공을 할 때는 바람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중요하네.
0: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비행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틀렛에 자기 집 주변에다가 산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5m 되는 그러한 산을 쌓고
2: 대단한
0: 거기서 이제
2: 열정이다.
0: 비행시험을 하게 됩니다.
3: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산이 70%.
0: 그 오토릴렌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굉장히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1: 보여요,
0: 그것으로
1: 거기.
0: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러한 체계적인 실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새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정도에 그동안 이 새를 관찰을 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입니다.
1: 와, 이 릴리엔탈 이 분이 쓰신 거예요?
3: 예. 되게 원본처럼 오토 릴리엔탈.
0: 예. 비행 기술의 기초로서의 새의 비행 그런 의미입니다.
1: 새 비행을 연구한 책이네.
0: 예.
1: 항공 기술 연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초.
0: 예.
1: 역사적인 책이네요.
3: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0: 예.
3: 날 수가
1: 날
3: 없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그 통념에 반하는 실제 자연의 사례가 새들이었으니까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하면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담겨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오토릴렌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1: 자, 새 날개를, 새를 이렇게.
2: 잘 그렸다.
0: 여기 보이는 요 새가 황새입니다.
2: 예. 날개 끝에 갈라져 있는 수동활공이요.
1: 그렇지. 수동활공이요.
2: 야 열심히 듣고 있어요.
0: 황새라는 것이 독일 북부지방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1: 릴리엔탈은 새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0: 예.
1: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알게 된 걸까요?
0: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1: 화살표.
0: 이 화살표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향해 있고요. 바깥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 날개에서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 날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1: 그거를 그걸 다 계산을 한 거네. 야.
0: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한 그 1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정도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술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싶고요. 새의 날개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1: 예.
0: 저희가 공학적인 용어로는 캠버가 있다라고
1: 캠버.
0: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캠버가 항공기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제 비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1: 꼬리날개.
0: 것을
1: 꼬리 날개.
0: 예.
3: 기발하다 그건.
0: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비행기의 어떤 형상, 주날개가 있고 이제 꼬리날개가 있는
1: 네.
0: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오토릴렌탈이 18대의 비행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5년 동안 2,000회의 시험 비행을 합니다.
1: 2,000회?
0: 예. 네. 그 2,000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1: 굴절이나 어디 안 부러졌을까? 계속 달리는데 굴 만들었을 것 같은데.

0: 이제 그 미국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1: 전해지고.
0: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오토리한테 책도 이제 그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전해지고 아. 라이트 형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그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도 아, 오토릴렌탈의 어떤 도움이 컸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그 기록도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오토릴렌탈과 같이 이제 글라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글라이더는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강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1: 동력.
0: 그래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와 엔진을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을 시키는데요.

0: 처음에는 라이터 형제가 36.5m를 한 1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
1: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 예. 최초로?
0: 예.
1: 프로펠러랑 엔진을 넣은 것도 라이터 형제가 그럼 최초겠네요?
0: 시도를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1: 있었지만,
0: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1: 성공한
0: 실제로 성공하고 그게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거죠.
1: 그 프로펠러가 비행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프로펠러.
0: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이제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까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선박에서 이미 선박 프로펠러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1: 프로펠러라는 게 그러면
0: 예.
1: 새로 따지면 날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0: 새는 이제 날개에서 추력하고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 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력을 부족... 발생시키는 부분하고 추력을 네.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2: 그래서 날개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0: 예.
2: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그 비행체에 추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혹은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비행체인 거죠.
1: 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든 건데
0: 예.
1: 거기다가 이제 엔진을 넣고
0: 예.
1: 프로펠러 넣었다라는 게
0: 예.
1: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창의적으로
0: 예.
1: 새 기술하고는 또 다른 진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최종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제일 길게 난 건 어느 정도예요?
0: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차차 항공기 성능을 이제 증대하면서 네. 38km까지 비행을 했어요.
1: 38km?
0: 예.
1: 와, 엄청 날랐네.
2: 미터를 킬로로 바꿔 킬로미터로 바꿨네요. 처음 했을 때.
0: 그 가운데 이제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체를 만들어서 1909년에는 육군에다가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그 시기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기였네요. 시기적으로.
0: 예,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온 형태가 이제 복엽기 형태입니다. 날개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1: 저런 스타일 비행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지브리 만화보고.
3: 맞아요.
1: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때 좀 되게 뭐 통용했던
3: 그렇죠.
1: 그런 중요한 그 말이었겠어요, 그죠?
0: 네. 예.
2: 1차 대전이 되게 참호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존재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1: 그래서 당연히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비행기 연구가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치열했겠네요, 그죠?
0: 예, 맞습니다.
1: 예.
0: 1920년 그리고 30년대 이때를 거쳐서 비행기 황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동안은 목재와 어떤 철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을 했다면
1: 예.
0: 알루미늄, 드루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항공기 구조적인 면에서도
1: 이제.
0: 이렇게 변화를 그렇죠. 갖게 됩니다. 항공기가 튼튼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러한 영역에 도달을 하고요.
1: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고속으로.
0: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이러한 시점까지
1: 보이네요.
0: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0: 1923년에는 항공기의 속도가 400km per hour의 속력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1: 400km?
0: 예.
1: 라이트 형제가 38km 달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럼 한 20년 만에 400km로 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4: 유체역학을 쓰기 시작한 거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0: 예.
4: 적용을 해서.
1: 야.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0: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면 이제 송골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 빨라요?
0: 예. 그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할 때
1: 네.
0: 이제 호버링을 하면서 제절빙에서 이제 사냥감을 하다가 사냥감을 이제 찾으면은 네. 그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1: 그 활강하죠. 그러니까 예. 날개 접고
0: 예. 날개를 쫙 접고
1: 맞아요.
0: 그래서 활강해서 그때의 속도가 한 300, 80, 90 그 정도까지 속도로
1: 엄청나네.
2: KTX보다 더 빠르네요.
1: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0: 예.
1: 그게
0: 예.
1: 대략 한 380km인데
0: 예.
1: 인간이
0: 예.
1: 자연에서는 정말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시킨 그 날개.

0: 그 속도를 꺾어버리고 20년 만에 400km짜리 주행기를 완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1: 인간이 미리 한번 걸어본 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기기관을 한번 해봤고 또 증기 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니까 이 운송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랑 아 이게 시작이 힘들지 우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로켓도 맞아요. 비슷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시킨 게 1903년도였잖아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1호가 나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까지 갑니다.
0: 그래서. 미친 거죠.
3: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0: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예.
3: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네. 사실은 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력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배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라이트 형제나 릴리엔탈처럼 이런 선구자적인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자원과 노력이 결합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예시 같아요. 그 과학의 또 위대함이기도 하고.
0: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 속도라던가.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4: 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 되게 됩니다.
0: 저런 애들이 속도도 장난 아니죠?
4: 예, 속도도 이제 시속 400km에서 네. 이제 500km, 600km. 아하. 700까지도
0: 이제. 700까지 가버리면 계속 이제 저렇게 단엽기로 발전하는 거죠?
4: 예.
0: 이야.
1: 마지막 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M26 저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처음으로 그 제트 엔진을 써요.
0: 제트 엔진? 네.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네.
1: 저거 이제 그 캐로센 같은 연료 써서 제트 엔진이 사용된 최초의 전투기.
3: 아, 나머지 다 프로펠러 전투기.
0: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발전에서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비행기가
0: 3세대. 3세대 비행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비행기가 대단했으면 지금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4: 예?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인류는 최초로 음속을 이제 돌파하고요.
0: 음속을?
4: 또 1967년에는 X-15라는 항공기로 마하 6.7이라는
0: 속도까지
4: 도달을 하게 됩니다.
3: 말도 안 돼.
0: 60년대예요?
3: 몇 킬로예요? 그러면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8,000
4: 킬로미터 퍼 아우로 환산을 하면 8,000 킬로미터 퍼 아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0: 진짜요?
4: 예,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0: 야,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국내산만큼 빨라요. 아니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객기는 왜 빨리 안 가는 걸까요? 저번에 그 스위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 동안
2: 너무 힘들었나 본데요.
0: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선만큼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스위스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2: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초음속 여객기.
0: 콩코드.
4: 콩코드 항공기 같은 경우는 마하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제 비행을
0: 빨랐다니까요, 콩코드가.
4: 하지만 음속에 가깝다든지 혹은 초음속에서 영역에서 비행을 하면 항공기에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그
4: 항공기에 발생하는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수 1 바로 미만의 속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마하수 0.75 혹은 0.85 마하수 바로 직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0: 여객기가
4: 합니다.
0: 여객기가 그래서 저 정도 속도구나. 예.
4: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초음속으로 여객을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고요.
0: 교수님은 이런 이론들을 다 계산하면서 비행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4: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을 항공기 설계에 접목하면
0: 그렇지,
4: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아~ 다양한 항공기들을 한번 볼까요?
3: 뭐예요? 이야,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
0: 야, 너무 다양하게 나오네. 와.
1: 끝도 없이 나오네.
0: 뭐예요, 이거? 와.

0: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예, 이 모형들이 예.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예.
1: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예.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 연구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고요.
2: 네.
1: 여기에 보이는 이 항공기들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항공기들이 되겠습니다.
2: 네.
1: 보통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동력입니까? 무동력입니까?
1: 동력이 있습니다.
0: 동력이요. 예.
1: 근데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항공기의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3: 탄소 발전 매우 높으니까.
1: 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교수님은 왜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1: 최근에 우리가 기후온난화든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0: 그렇죠.
1: 항공기도 점차 친환경 항공기로 변화해서 항공 기술이 우리 터전에 더 유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0: 너무 필요한 좋은 꿈이네요, 진짜.

0: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설계한 이 친환경 비행기에 많은 또 승객들이 타서 예,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계속해서 멋진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2: 예쁜 꽃?
0: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2: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0: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습니까?
3: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4: 아, 이름 들어봤는데.
3: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Abies coreana.
2: 크리스마스 트리가
3: 우리 고유종이에요.
0: 우리 고유종이에요?
3: 아,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우와. 로더덴드론 태현이 아이라고.
0: 태현이? 소녀시 태현이요?
3: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아.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서.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야.

새벽부터 넌 이마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2: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그니까.
3: 와 이런 게 처음 와. 봐봐! 나 닭살 돋았어!
4: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5: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6: 3월 13일.
7: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3: 뭘?
8: 여기 노트가 있는데.
3: 밀을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8: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3: 어? 어? 어?
9: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1: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

0: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이 뭐야?
2: 왜? what happened? 괜찮아?
0: 여기 기타도 있는데?
3: 뭐예요?
4: 많이 본 듯한 눈이.
3: 아니 잠깐만, 기타 칠 줄 아세요?
4: 아니. 기타 못 치네. 제일 잘 어울려 여기서.
0: 여기다.
3: 할게.
5: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먼저 나는데.
3: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6: 이렇게 해요.
3: 어? 아니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6: 두 개만 가져가시면 제가
3: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7: 히든룸.
2: 그거 강의를 어떻게 해?
5: 저 태균맨 좀 불러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태균맨 제가.
5: 태균맨!
3: 태균맨!
7: 오, 이거는 뭐지?

0: 할리퀸? 할리퀸?
1: 몇몇은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진 시에라, 레이저, 닥터.
2: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훔쳐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1: 쟤는 퍼스트 노드고 나는 라스트 노드예요.
2: 그러면은 첫 시설에 있었던, 아니면 여기
1: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일기에 있는 사람이.
2: 너무 소름, 뭔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막 속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오 소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저랑 나순쌤이랑 일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몇 개 썼어요?
1: 지금 세 개, 다섯 개 남았어요.
2: 우리가 뭘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이거 어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압이.
2: 그런 걸 계속.
1: 얘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2: 네.
1: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해요.
2: 이곳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1: 이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3: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메시지?
1: 아니요. 저랑 소통했어요, 지금.
2: 이거를, 와, 대박 사건이다.
1: 아,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일단 아이디가 퍼스트 노드라는 사람한테 적응은 잘했나요? 라고 이렇게 그냥 왔어요, 메시지.
4: 적응은 잘했나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우리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승우 씨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5: 우리랑 같이 있긴 했어요.
1: 그럼 알리바이가 있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리퀸이라고 그랬어요.
6: 할리퀸?
1: 네, 할리퀸.
3: 조커랑 다니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조커. 그래서 뭔 이름이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리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레이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6: 총 8명이 있었고
1: 총 8명.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어봤더니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0: 생존했나요가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있었네. 근데 2분? 20분?
1: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살아있냐,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숨결은 모두가 이어져 있지, 라고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거.
0: 더 똑똑하게 물어봤어야 됐어.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숨도 어찌됐건 우주 안에 있을 테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2: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던 거예요.
0: 여덟 개밖에.
2: 여덟 개 개수 제한이.
0: 그 안에 살아있던 여덟 명 개수만 받았어요.
3: 뭘 얻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0: 뭔가 그런 생태계,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들어왔다고.
4: 저희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1: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4: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고,

0: 산소가 없어졌대요. 근데 8명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으로 인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생명들이 같이 있었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 같아요.
0: 네, 그것 때문에.
2: 에일리언 막 이런 거면 어떻게 에일리언 막.
3: 그 얘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같이 타 있을 가능성이 높다.
0: 그렇죠.
1: 식물이나 그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산소를 주기 때문에.
4: 근데 식물이 죽으면은 오히려 안 좋잖아요. 죽어서 이게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3: 근데 이야기했던 곤충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까 어저께 저희가 개미떼를 봤어요. 승호 씨랑 돌아다닐 때 개미떼가 있었어요, 아까.
5: 개미떼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개수거나
0: 뭔가 있을 거예요.
5: 혹은 거대하거나.
1: 아니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를 먹는 애들 있나요?
3: 둘 다 있죠.
5: 둘 다 있어요.
0: 멧돼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5: 그럼 맛있겠죠. 먹어야죠.
0: 이기고 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끝났나 봐요.
4: 아, 우리가 라스트 노드래요?
0: 우리가 라스트 노드예요. 제가 답하면 라스트 노드로 떠요.
4: 네. 마지막 노드라고?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설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4: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곱인지도 뭔가 신기 산소 부족이어서 한 명을 줄인
0: 거. 아니 제 생각은 한 명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3: 아, 맞아요. 우리 옷은 8개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었잖아요.
4: 동그라미가?
0: 그냥 걔가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 질문을 해놓고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같아.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너보다 많아. 가 왔어요.
2: 그 한국식 질문에 긁히는 거 뭐냐? 한국인이 맞는 거예요.
0: 한국인일 거예요.
1: 아, 배고파서 죽겠다.
4: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졌어.
2: 우와!
5: 부대찌개? 와, 맛있겠다.
4: 그쵸. 그래서 잘 살 때 잘 했어야 되는데.
6: 부대찌개 약간 라면 사리 같은 거.
1: 사실 저는 스팸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전투 식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4: 꼬들꼬들해. 떡 뜯어서.
6: 아,
4: 치즈떡.
6: 좋아.
4: 갑자기 눈이 크게 빠졌어. 치즈떡.
1: 누스.
7: 누스가 말을 걸었다.
8: 이제 생존을 이어갈 끼니를 직접 마련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밀폐 생태계입니다. 함께 밥상을 나눌 식구를 선택하고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유리천장 아래는 식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완벽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요리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라는 건가? 동시에?
4: 그런가 봐요. 식재료를 찾아서 직접 요리를 한다.
8: 우승팀에게는 7개의 시드가 주어집니다.
4: 팀인가 봐, 팀. 우승팀.
0: 완벽한. 맛있는이 아니에요. 완벽한.
4: 완벽한
5: 단단지. 생존을 위한 거니까.
4: 아니 근데 생존을 위한 거면은 좀 이렇게 불도 좀 덜 쓰고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
5: 와, 그리고 천재가 봐.
0: 저한테 완벽한 식사의 기준은 이거만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식이섬유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1: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음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음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면 살기 싫어지잖아요.
9: 식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0: 근데 아까 뉴스가 조리기구를 3개 보여줬어요.
4: 아 맞아, 그릇이 3개였어요.
0: 우리는 저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3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요리를?
5: 게...
4: 그렇죠.
2: 그래요.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3: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둘, 둘, 셋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그래요.
9: 좋아요.
3: 자,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4: 아. 어, 둘, 셋! 둘, 셋! 오!
5: 왜 이렇게 나라 이름 표정을 지으시죠?
9: 그 셰프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0: 일단 요리를 잘한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듬직하더라고요.
2: 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0: 맛있게 드셨어요, 이 홍제?
4: 어때요? 좀 깜찍...
2: 오!
1: 빠른 진행 맡아주는 우리 은지 언니랑 땅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지지락자랑 같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우선

0: 우승할 수밖에 없다.
1: 본 것 같아요.
2: 두 분 세신작, 세신작.
3: 약간 그냥 초밥 잘 만들 것 같아.
4: 제가 못하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되게 행동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탄수화물을 해가지고
1: 내 말이
2: 탄수화 오 뭐야 이 뭐야
0: 뭐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1: 짱이다 오.
3: 이거 할리퀸 씨가 초대한 건가?
4: 지금부터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리구역에는 팀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원할 시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0: 셰프님 가시면 돼요.
4: 요리를 완성하면 종을 올려주세요.
2: 그래도 되니까. 네.
3: 시작이야. 시작한 건데.
2: 시작한 건데. 어 뭐야. 잠깐 저거.
1: 어 왼쪽 어디?

0: 거의 식물만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개미 정도? 근데 밤이 되니까
1: 왜? 괜찮아? 어, what happened? 오마이갓,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우와, 대형 바퀴.
0: 아이씨. 너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편견에 약간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러울 게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슨 옷인가? 옷 같은 데가 바퀴벌레가 막 몇 마리가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는 뭐지? 생태계에 빈틈이 있으면 뭐가 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폐쇄된 생태계를 지구와 흡사하긴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설마 여기가 망가졌나?

0: 저는 내부를 찾으려고 마음먹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밖에 나간 초이스를 했잖아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냄비, 그리고 음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재료는 뭔가 키친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베팅을 했어요.
1: 우와! 대박!
0: 쌀! 와우! 밀가루! 쌀을 씻고 앉혀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 여기서 쌀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생존 게임인데 다 써야지.
2: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0: 어?

거기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벽면에 붙어 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어떤 글들이었어요. 아, 염소도 있었네. 염소 키우고, 와, 진짜 대단하다. 구황작물 막 이런 거.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음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0: 갖고 와도 되는 건가?
1: 몰라.
2: 저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 토마토 포테이토 케이크고 포테이토 두 개, 어니언 하나, 토마토 하나, 티푼 솔트.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포테이토 케이크랑 스크럼블 같은 거, 막 계란찜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어요.
3: 거기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동시에 포만감도 줄 수 있는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할 테니 이제 낙준쌤한테 이 재료들이 보이면 좀 구해달라.
0: 승호 씨가 그림 도표 같은 거를 구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4: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5: What is this? 금귤이 있다. 금귤이 있습니다. 끼니까 한 세 개만 뜯어갈까요?
6: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5: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따보자. 아,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아.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뭐야? Yes, baby!

0: 여기 엄청 뭐 많아요. 팝.
1: 브로콜리.
0: 이거는?
1: 바질 있다, 바질.
2: 좋다, 좋다.
1: 횡재, 횡재.
0: 어? 딜이 아니네?
1: 그거 페널.
0: 페널. 페널 뭐야?
1: 페널 약간 리코리쉬 맛이 나는데 샐러드 만들 수 있어, 그거.
0: 얘네, 얘도 구우면 맛있죠? 이 끝에?
1: 이 패만, 어. 뭔지 알겠지? 아, 로스트 베지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아, 이거 야채 샐러드
0: 다 가져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몰라.
1: 어, 잠깐!
0: 뭐. 감자! 잠깐만.
1: 우리 요리 시작해도
0: 어,
1: 되겠는데?
0: 감자 언니, 감자 한.
1: 여러 개 갖고
0: 네?
1: 할게.
0: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를.
3: 아, 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0: 저기 밭이 있어요.
3: 왜 우린 하나도 없어?
4: 잠깐만, 우리 회의를.
3: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찾았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0: 건조된 거네, 다행히. 챙기고. 프로틴이니까.
1: 사실 곤충을 넣을까 말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맛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선가 얼핏 들었을 때 아, 곤충이 되게 단백질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생각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 주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이었어요.
2: 그냥 종합 채소, 채소 볶음,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주고.
3: 단백질하고 다 있잖아요. 완전 완벽하지, 사실.
2: 네.
3: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 그쵸,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4: 야, 이 길은 또 첨부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거 장화 있는데 대충 챙겨서. 으악! 깊어! 아, 기분 되게 들어, 여기. 아니, 이게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한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으악! 이 뭐야. 뭐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뭐지? 닭이 달려있어. 어? 어? 통과?
1: 아이씨, 여길 먼저 왔어야 됐네.
3: 여기구나.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신경 써서 가꿨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 두 개?
1: 이 안에 뭐가...
3: 뭔가 동물이나 살아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닭이 있었어. 닭털이 있어.
1: 잠시만요.
4: 어, 잠깐만,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3: 원래 보통 이런 시골은. 아, 승호 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4: 그거 맞아?
1: 금방 뺄 거 같아.
3: 승호 씨, 나 무서워.
1: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3: 승호 씨, 나 무서워. 아니, 열쇠가 있지 않을까?
1: 열쇠?
4: 어?
3: 야!
1: 어?
3: 해봐.
4: 여러 개 나오면 나눠 가질까요, 우리?
3: 그래. 근데 뭐가 있는데?
4: 몰라.
3: 아니, 뭘 들어가.
4: 혹시 모르잖아, 이런데. 여기 있다.
1: 아, 달걀, 달걀.
4: 이거 나눠 가는데 성공했다.
1: 네.
3: 아, 이거는 그냥 그... 가져가자, 주머니.
4: 아, 우선 세금이한테 가야겠다.
3: 와, 나 노른자 봤을 때는 진짜

0: 식물 밀도가 높잖아.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예스. 아, 여기 밑에 귤 많은 것 같아.
1: 이거 페넬 샐러드에 너무 맛있겠다.
0: 오케이, 샐러드. 왼쪽.

0: 이게 뭐지?
1: 시드! 시드! 시드! 시드를 넣는 거다.
0: 오, 천재, 천재.
1: 몇 개 있어요? 나 두 개 있어. 아, 두 개. 여기 세 개 넣어야 되나 봐. 오케이. 오, 오, 이렇게 이렇게.
2: 시드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고기류라던가 가축이라던가 조금 구

0: 구하기 어려운 희귀 재료지 않을까?
1: 오케이. 이게 그 소독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2: 청정소? 청정 시설로 가나 본데. 이걸 입으라는 건가 보다.
1: 그런 거 같아요. 이거
0: 대기 방역복. 아니 이거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오, 약간 나. 오케이,
1: 같이
0: 들어와요.
1: 갑니다. 같이 가요.
0: 아, 엄청나게 이 균에 대해 관리를 하는 곳이겠구나.
2: 이거 뭐야?
1: 오! What is this?
2: 이거 켜도 되나? Entry.
1: 우와!
2: 우와!
3: 불이 켜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채소들이 벽의 한쪽만 그냥 쫙 깔린 거예요.
2: 채소예요! 신선한... 아니 이게...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언니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채소예요?
1: 진짜 잠깐만.
2: 어머.
1: 종류가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0: 여린 잎을 가진 채소가 사실은 각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추 잎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금 같은 상추겠구나.
1: 케일! 와우, 케일!
2: 아, 이거 뿌리채 쑥 뽑으면 된다. 청경채, 오케이.
1: 이게 그래도 기지에 있는 좀 소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3: 살살 뽑아야 돼, 살살 뽑아야 돼.
2: 수확할, 안 쓸 거는 수확 안 해도 될 것 같고.
1: 이거 버터 레터스인 것 같은데? 버터 상추라고 되게 부들부들 맛있는 상추 있거든요?
3: 좋아요.
1: 이렇게만? 오케이, 충분해.
2: 빨리 가자, 형수한테.
1: 오 마이 갓.
2: 특템. 아니,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채소를 본 거야?
1: 진짜 오랜만에. 무기질 충전.
2: 오 마이 갓.
0: 그 지속 가능성도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크게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좀 빨리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잎이 빨리 자라니까. 희귀성도 높으면서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서.
4: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샐러드 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우리가 이태리식으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보자. 파스타라던가 리조또라던가 뇨끼 이런 원팬 요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형서 씨가 요리를 맡게 됐고요.
5: 겁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유승호 선배님이 되게 견제가 됐어요. 요리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6: 35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7: 어우, 잘하는데?
8: 너무 기가 막히던데요? 파 같은 건 막 톡톡톡톡 못하는 게 뭐지?
9: 안녕하세요. 이거는 망고, 먹기 좋겠다. 계란,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이쪽에 놔두고 일단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자. 무조건 맛있는 계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워도 되지만 밥과 함께 볶아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망고 썰어가지고 섞어 넣고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10: 밥이 된다면.
11: 이게 뭘까?
12: 소금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뭔 줄 알아요?
13: 염화칼슘. 잠깐만, 이건 뭐예요?
14: 효모 같은 건 없어?
12: 응? 이게 뭐예요?
13: 응? 짜!
12: 짜? 소금이다.
13: 아닌가? 잠깐만요, 내 손이 짠 걸 수도 있어.
12: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좀 알려줘, 이게 뭐야?
2: 근데 약간 뜨거운데?
12: 뜨거워?
13: 응. 솔직히 저 진짜 멍청하게 처음에 보고 아, 이거 소금인가? 그러고 입에 넣었다가 약간 뜨거워져가지고 맛이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제설제 때 쓰는 그거구나.
10: 소금은 씨드로 사는 거 아닐까?
12: 진짜!
10: 자판기에 솔트랑 올리브 오일 그림이 있었거든?
15: 그래, 씨드 익스체인지, 소금.
10: 소금, 설탕, 올리브, 세타 나와.
15: 아, 진짜.
11: 이놈의 그 시드 자판기가 조금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뽑았죠.
12: 나이스. 비비의 요리교실. 일단 감자를 삶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으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랑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
1: 오케이, 우리 뇨끼 나왔습니다.
12: 찰흙 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딱 들어간 그 모양 통통통통통통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일리톨 같은 생긴 그 모양이 여기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맛있습니다.
1: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느낌 괜찮은 느낌? 거?
12: 거친 느낌?
1: 오케이.
12: 초록색이어서 맛없어 보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구운 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1: 핫팩! 우와! 나 포크 하나만 주세요, 이거.
2: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이거.
0: 올리브유랑 시트러스 과일 즙을 좀 짜서 소금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
16: 나는 맛있는데, 나는 상큼하니 좋은데, 뭔가 킥이 부족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싹싹싹. 아, 레몬 냄새.
0: 김깡 같은 거를 좀 편으로 써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펜넬로 했고요.
16: 비비 씨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또 한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뭘 해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6: 제가 곤충을 음식에 넣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요리에 뭔가 이게 폐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0: 탄단지 종합볶음을 노린 요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만족했던 식재료는 전 미러미였습니다. 미러미 좀 잘못하면은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등급이 높은 미러미였어요.
1: 밥이 나쁘지 않다. 어떤 것 같아요?
2: 오,
1: 밥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안전한 거, 파는 맛이 없을 수 없다. 계란도 맛이 없을 수 없다. 밥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얘네를 섞어주면 되지 않을까?
3: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 음식이 볶음밥.
1: 밥이 누룽지가 되고 있어. 괜찮다. 근데 이 조금의 계란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재료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고 있어. 맛을 한번 봐봐. 트라이팬 나왔는데 새 거야. 먹을만해?
4: 난 괜찮은 것 같은데?
1: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아?
5: 또띠아를 만들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1: Sí, claro.
5: Sí, claro. Taco, taco, nuts.
3: 또르띠아라고 했지만 난처럼 나온 이 요리도 극한 환경의 사막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밀가루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반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에다가 뭐 채소를 싸 먹을 수도 있고, 망고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또르띠아.
6: 4분 남았어요. 3분 49초. 4분에서 또
0: 있다던데?
1: 망했다.
0: 망했다고? 이야.
1: 망했어. 와우. 망했어. 뇌가 지금 막 마비됐다.
5: 힘내요. 찬물이에요.

0: 과자를.
1: 야, 이거 소스 때 무조건 맛있다.
0: 어, 맛있어.
1: 걱정하지 마라.
2: 야,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봐, 좀.
3: 우와!
2: 우와!
3: 어머, 이게 무슨 와. 어,
4: 조심해. 야.
1: 이거 뭐 하면 돼, 현주씨? 아, 냄새 너무 좋아요.
0: 이 정도면?
1: 될까요?
3: 예!
5: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팀부터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왜 완벽한 한 끼인지 증명하십시오.
3: 고생했어요.
4: 아유, 우리 승우 진짜 최고의 셰프. 연애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따라라라따.
6: 처음부터 강한데?
7: 이 음식의 이름은 미스터 벌레왕입니다.
0: 오 마이 갓. 미스터 벌레왕.
1: 일단은 초밥왕을
7: 예그렇죠 미스터 초밥왕을 이름을 바꿨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쁘고 맛있고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탄수화물 감자 들어갔습니다. 대신할 수 있고 단백질은 달걀, 와우. 번데기,
3: 와우.
7: 미루엄, 와우. 그다음에 메뚜기.
3: 와우.
7: 네,
8: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7: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 네. 오.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8: 미루엄을 먹는다고요?
4: 미래요, 미래.
3: 오.
7: 제가 와우. 돌면서
0: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3: 어, 승우 씨.
4: 맛있어요, 맛있어요.
0: 진짜, 아니, 진짜요?
1: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루엄 나 세 개가 왔다고요.
8: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4: 근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8: 그럴 리가.
0: 한 번에?
1: 먹어볼게요.
4: 아, 먹읍시다.
0: 준비되셨나요?
1: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4: 이게 맛있지. 맛있죠?
0: 그냥 맛있는데요?
4: 이거 그냥 맛있어.
3: 약간 새우 플레이크?
4: 더 먹고 싶죠?
1: 아니요.
9: 근데 약간 끝맛이 써서 그 멸치 내장에서 내장 쓴맛 나잖아요. 벌레도 그런 내장 손질을 안 해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3: 네, 일단 저희는 두 개를 했는데요. 마치 우와. 성수동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뇨끼인데요. 아,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체. 근데 신선한 거를 조금 먹으면서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7: 와, 근데 샐러드 너무 예쁘다.
10: 분명 다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기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8: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을게요.
7: 잘 먹겠습니다.
0: 맛있게 드세요.
7: 이거 향 너무 좋다. 낑깡?
3: 네, 낑깡.
7: 낑깡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 아니에요?
3: 그 우주 사시는 분들도 거기서 스마트 파밍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지구에서 배달도 해준대요, 신선한 거를. 왜냐면 너무 이게 사기가 떨어지니까.
1: 그래.
8: 저희 요리는 일단 재료를 공소를 잘 해왔는데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1: 개또망밥.
4: 개똥망이요?
8: 무슨 무서운 말을.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우리가 경험해본 음식이에요. 아~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1: 달걀말이.
8: 여기에는 또 풍부한 단백질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밥을 먹어야 한다.
1: 밥심. 아~
8: 밥이 안 들어가면 이건 제대로 식사가 아니다.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4: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3: 진짜 잘
7: 됐어. 밥이 설렙지도 않고.
3: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5: 이제 가장 완벽한 한 끼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의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 영양, 맛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1: 그래도 나의 MVP는
2: 맛없는 거 먹고 살 바에 맛있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3: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3등 팀부터 발표합니다. 3등은 한 개의 표를 받은 초록 팀입니다.
1: 아, 초록 팀 용이네.
4: 아, 초록 팀. 오? 아, 어. 오?
5: 우는 거 아니죠?
6: 우리가 꼴찌는.
7: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1: 아, 근데 뭐 여기 꼴찌가 어딨어.
3: 다음으로는 1등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5: 1등?
7: 1등부터 바로?
1: 아, 근데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4: 아니, 우리가 1등 할 건데요?
1: 승호 진짜 최고거든요.
4: 우리 형사가 더 최고예요.
3: 1등은 4개의 표를 받은
5: 제발
3: 파랑 팀입니다.
1: 파랑색. 그거는 망하기 전 지구에서도 아마 썩 괜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8: 저는 뭐 단탄지라든지 영양소 다 필요 없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이 좋아져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0: 뭔가 되게 신선한 채소들과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9: 아, 그 채소들 했으니 너무 좋았어요. 그 채소 한 그릇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2: 저는 보라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초록팀도 진짜 맛있기는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아빠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둘 다 탄단지가 완벽한데 어떡해. 그래도 저는 보라팀.
7: 그 밀웜이 약간 진짜 새우 플레이크, 건새우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은데?
10: 달걀말이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가야지.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나는 늦었어. 그랬을 때 그냥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5: 완벽한 한 끼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0: 아유, 오, 재밌었습니다.

0: 7개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 같이 먹었잖아, 양식을.
1: 맞아.
0: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2: 아, 다른 팀도 준다고요?
1: 어, 우리 다 하나씩. 한 끼를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한자가 그게
2: 같이. 맞아, 맞아.
1: 밥 먹는 사이 그거잖아요.
3: 같이 고생하니까 또 팀원은 더 끈끈해진 거 같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4: 뭐야?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뭐니?
5: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0: 산호?
4: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하나, 둘, 셋.
4: 20대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5: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6: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7: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8: 일기장이요.
7: 방과 후에 한 일은?
8: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7: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8: 빨간 머리엔?
7: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8: 오리되게 일렀던 거요?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7: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8: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7: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8: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7: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8: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7: 꿈을 이루는데

0: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제 손으로 한 겁니다.
1: 아니, 이 집을 전부 혼자서 지었다고요?
0: 혼자 독학으로.
2: 독학으로.
0: 네. 책 보고.
2: 책 보고.
1: 지난 몇 년간 주말마다 꼬박 매달려서 만든 숲속 놀이터.
3: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 하다하다 요즘 한 채를 더 짓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전생의 목수?
4: 지금은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시세요.
1: 정말로 스카프 성사는 되는 건가요?
6: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7: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8: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9: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1: 그런데 과감하게 지은 집이 효자노릇 톡톡이 한다는데.
7: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8: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인정받은 느낌?
1: 오늘은 집을 짓고 어쩌다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심산골로 가는군요. 오진 숲속에 뭔가 집이 보이는데. 오, 장작 패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10: 이 뒤에 이거 집인가요?
0: 아, 예. 작지만 집인데 제가 이거 직접 손수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갖고 100% 제가 지은 집입니다.
1: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혹시 자연인?
0: 3월 말로 해서 30년간 다니던 직장, 예, 퇴직하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예, 귀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11: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내린천에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연, 바람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마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시 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이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1: 도시에서의 묵은 때가 정말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요.
12: 소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11: 누구세요?
12: 아유, 오늘 저기 그 건축 탐구.
11: 아, 오늘 촬영하는 지 그분이시구나.
12: 예, 예, 예.
11: 좀 태워 주십시오.
12: 예, 이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이고, 소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건축주 안영이라고 합니다.
11: 아니면 한참 걸어갈 뿐 했네요. 좀 태워 주십시오.
12: 예, 오늘 타시죠.
11: 예, 예.
13: 아니, 이거 승용차에 지금 이 구조목이 이게 웬 거예요?
14: 아, 지금 집을 짓다가.
13: 예, 예.
14: 2x6의 구조목이 딱 떨어져갖고,
13: 예, 예.
14: 그 나무 그 파는 데 가서 지금 좀 사왔습니다.
13: 오늘 뭐 건축 탐구가 아니고 뭐 감리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1: 아이고, 한참을 더 들어가는구나. 아이, 가는 길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 하셨어?
11: 와, 아니, 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이게 숲속 집이네요.
0: 예, 예, 여기 맞습니다. 겨우 보이죠, 여기는.
1: 녹음이 우거진 6월의 숲속에 집이 세 채나 숨어 있었네요.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11: 와, 이거 완전 진짜 숲속 여자.

0: 이상의 말 같은 느낌인데요.
1: 이게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2: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고 있는데 부엌하고 저기 이제 처음에 진 거고 여기는 놀고 먹는 장소고.
0: 아, 놀고 먹는 장소.
2: 저기는 이제 푹 잘 장소로 짓고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손길을 보니까 전문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 어설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직접 다 지으신 거예요?
2: 예, 지금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 해갖고.
1: 진짜요?
2: 예, 저희 직장 다니면서 네. 주말마다 내려와갖고 첫 집이 마누리 2년 걸리.
1: 그럼 지금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2: 아니요, 오늘은 예. 같이 있습니다.
1: 아, 오늘은 같이 있어요?
2: 요정 한 분이 와 있습니다.
1: 아, 요정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0: 아, 여보!
3: 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요정님은 서울을 더 좋아해서 여긴 아주 가끔만 온다네요.
1: 남편분이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이 집들을 다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3: 반대했죠.
0: 반대했죠?
3: 네.
1: 많이 반대하셨죠?
3: 많이 반대했죠.
1: 그냥 돈을 써서 해라.
3: 아, 네. 아니, 네. 아예 땅도 사지 말아라. 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으니 네. 땅도 사지 말아라.
1: 근데 어떤 연유로 또 허락을 해주셨는지?
3: 단식투쟁을 하더라고요. 아.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고.
2: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2: 처절한 단식투쟁을 통해서 현재 시골에서 셋째 집을 짓고 있는 남편 김주겸입니다.
5: 처음엔 뜯어말렸지만 한담은 하는 남편이라서 이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서울이 좋은 아내 전영은입니다.
2: 처음에 이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호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린애 땡캉 피우듯이, 엄마한테 땡캉 피우듯이 안 먹어 밥.
4: 10년 넘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었다는데 급기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5: 아직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때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은데 그때 땅을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일찍 살 필요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아까 단식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쓱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물기 이렇게 묻어있는 냄비가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단식투쟁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투쟁이죠.
1: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게? 8년?
2: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1: 9년 차.
3: 예. 지금도 안 지치나 봐요. 아... 그만할 때가 됐는데 또 짓고 있잖아요.
1: 아니, 주말마다 오셔서 일하고 가시고 일하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2: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부터 구경할까요?
2: 아, 뭐 처음에 진 집이니까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4: 단식투쟁? 아니, 그냥 투쟁 끝에 이제 숲속에 지은 첫 번째 집 탐구해보자고요. 작지만 아기자기 알찬 숲속 아지트로군요. 이 모든 걸 손수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1: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2: 20제곱미터.
0: 20제곱미터.
2: 딱 6평.
1: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사실 때부터 내가 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2: 그 생각 당연하죠. 내 거를 내가 직접 한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1: 이거 비용은 물론 인건비는 빠졌겠지만 자재값만, 순수 자재값만 한 얼마나?
2: 가구 다 넣고 해서 한 1800, 1900 정도?
1: 원래 이쪽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2: 전혀 다른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예, 예. 그리고 회사도 예.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예, 30년 다녔습니다.
1: 그쪽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4: 보험사 자산운용팀에서 일했던 주겸 씨. 조직 생활이 유난히 힘들었다는데요.
2: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잠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3: 저희가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힘들면 와서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언제까지 다닐까? 내년까지 다닐까? 올해까지 다닐까? 뭐 당장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막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그랬었어요.
4: 당장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주말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어서 평일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인제 숲속에 있는 집을 짓는 오도이천 생활을 시작한 거랍니다.
2: 뚝딱뚝딱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집 짓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빼앗기냐 이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신감과 뿌듯함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 가서 또 일하고.
4: 의지한 건 달랑 책 한 권. 야, 정말 몫으로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배선공사도 직접 배워서 혼자 다 했다네요.
6: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2: 이 집에 가장 큰 하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섯 개의 독립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판을 얹은 건데 저쪽 끝에 있는 그 기초 하나가 빗물바지 그 내려오는 거 물이 그쪽이 많이 있으면서 치마가 요만큼 더 많이 돼서 저쪽으로 약간
6: 집이 계속 지금 저쪽으로 지금
2: 아, 이렇게.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6: 끝났습니까?
4: 문제 치마 현장이로구먼요. 빗물바지 호스를 연결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답니다. 엄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2: 지금 8년, 9년 차니까 예, 스스로 경험으로 안전을 예, 보여드린 거죠. 뭐.
3: 태풍이 오면 걱정을 했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끝나면 꼭 가봐라. 집이 남아있는지 어디 오지마고 없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말하면 거칠한 것 중에 못 나갈 것 같은데.
7: 아니요, 이게 다 나갑니다.
4: 작은 오두막 주방에 무려 아일랜드를 설치했군요.
6: 그래도 나름 주방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2: 이게 지금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4: 오, 느낌 있다.
2: 나무 토막을 어디서 툭하니 가져와서 얼기설기 얹더니 불을 한번 켜보자 해갖고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와.
6: 아내를 위한 선물?
2: 아, 근데 이거 아내가 저한테 해준 선물이에요, 진짜. 거꾸로.
4: 아내는 미대 출신이랍니다. 어쩐지. 이 벽시계도 아내 작품이라네요.
6: 그래도 이런 건 또 좀 좋은 거 쓰셨는데요, 또.
3: 제가 직접 칠했어요.
6: 네. 아, 이제 칠한 거.
3: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냥.
6: 직접 하신 것도 있네.
3: 아, 은근 와서 했어요.
2: 이 오두막에 색깔, 외장 색깔과 지붕 색깔도 이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드톤에 검은색 지붕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3: 자꾸 저를 개입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 애정을 갖고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 안 온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살짝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꾸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오면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자꾸 관심은 가게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지 만져보고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6: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요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요.

0: 네, 맞아요.
1: 이게
0: 설거지하다 나가야 돼요.
1: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와서 일을 못 하네요.
0: 못해요, 못해요.
2: 이것도 엄먹을 하면 분명히 뒤틀릴 거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기 힘들 거다. 지금도 열어놓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이게.
1: 자동문이네.
2: 자동문이에요.
1: 친환경적인.
3: 한번 해볼게요, 자동문.
2: 네. 열어놓으시면 좀 있으면 닫힙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동문으로.
4: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격이로구먼요. 나이스.
1: 2층 너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다락이 왜 이렇게 작아요?
4: 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입장 가능하군요.
1: 여기가 자는 데인가요?
5: 아, 예전에는 낮잠 자던 데였는데, 뭐 진짜 자는 데는 아니고요. 현재는 저기 안에.
4: 뭐야, 이건 또 뭘이야?
1: 이야, 내 이게 진짜. 어떻게 들어가?
6: 머리 조심하세요.
1: 우와.
4: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1: 오, 이거 들어오니까, 야, 공간 진짜 좋다. 완전 숲속 오두막이네요, 여기.
4: 매트리스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늑한 쉼의 공간이네요.
1: 이때까지 살다 수없이 많은 집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집도 가봤는데, 요렇게 작은 침실은 처음 봤어요.
0: 다 작죠, 이 안에는.
7: 그때로 돌아갈게요. 저거 쫙 탔을 때 어떠셨어요?
2: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말은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침실을 만들어줬다곤 하는데, 개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보고 기어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4: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나름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2: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 구겨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딱 들어와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향도 좋고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8: 안락하다는 느낌 남편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2: 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낼 것 같아서요. 칭찬해주면 또 일낼 것 같아서요.
1: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트리하우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여기 계단은 좀 편하네요. 네? 엄청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4: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 소년이 꿈꾸는 공간이네요.
1: 역시나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욕망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저 허클베리 핀, 톰 소여.
5: 아유, 당연히 봤죠.
1: 너무 잘하셨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위치에 처음에 이걸 구상하셨던 그 이유가.
5: 아, 좀 높은 데서 관망해 보고 싶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바람
1: 말 안 말리셨어요?
0: 욕망은 어떡합니까? 저 끝도 없는 욕망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 계속 그렇게 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도 아직도 열정이 엄청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0: 저 다리를 한옥 만드는 그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옥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본 것 같아요.
4: 한옥이랑 뭔 관계인가 했더니 주춧돌 기초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방식으로 지었다네요. 이야, 환기 시스템도 나름 최첨단이라는데?
5: 폴딩도, 나무로 만든 폴딩도어인데 얘를 열고 밑에도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열고 그대로 잡아당기면 예, 폴딩도어입니다.
4: 나무로 폴딩도어까지? 이야, 솜씨 좋으시다.
5: 이렇게만 바람 불다가 낮에 좀 덥잖아요. 열기가 이제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창, 예, 여기 보이시죠?

0: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해갖고 저 위에 천창에 나사를 두 개 하나씩 박았는데 걸고 자 1단계
1: 아우 가지가지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0: 1단계는 어떤 데 필요하냐면 비가 오는데 열고 싶다
1: 비 올 때는 살짝 오, 무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좋다. 석 달 전 주겸 씨는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0: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셀러리맨이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몇 달을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2, 3년 전에 이제 희망퇴직이 한번 떴을 때 꾹 참고 이 사람이랑 이제 합의해서 꼭 참고 안 하고 그럼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1: 국립 끝에 숲속 오두막으로 시험삼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봤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2: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오랜 시간을 봐왔고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도 제 눈에도 좀 보였고 끈기 있게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니 믿고 지지하면 이 사람 여기서 뭔가는 해내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1: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평일 닷새를 인제에 머물며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3: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짓고 계신 집이네요.
0: 지금 여태껏 연습해오고 단련해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보자.
3: 아니 진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집에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1: 천장도 시원하고 화장실 자리도 널찍하네요.
4: 소장님 포인트 벽 하나만 이따가 하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3: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딱 들어와서 보통은 저기 폭 들어가 있는 이 집 모양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창이 딱 끊고 있어요.
4: 맞아요.
3: 그래서 요쪽 벽에 포인트.
5: 아, 요쪽 벽에.
3: 네. 모양도 요 네. 요쪽 벽에 포인트를 딱 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4: 너무 좋습니다. 네, 네.
0: 잘 잡고 있어.
1: 여전히 손수 작업 중인데 아내의 전폭 지지가 보태져 부쩍 힘이 난다네요.
0: 사람들 많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길보다 이 길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조금 편해.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네. 이런 거보다는 아,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네. 조금 더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았네. 그걸 비교해 전 돈보다는 그걸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3: 이 집은 진짜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상의 의미가 가장 큰 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했던 말 중에 이 기쁜 거를 왜 돈 주고 시키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충만감, 그 다음에 힐링.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수거든요. 모든 남자는 수천 년의 인류의 유전자 속에 사냥꾼이고 농부고 낚시꾼이고 그 다음에 목수였어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러면서 그 기쁜 행위를 하는 동안 이 표정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안정을 포기한 대신 건져올린 행복한 숲속의 나날들.
2: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공간에 들어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더 선해지고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 보면서 합니다.
0: 이 집 짓는

0: 가정, 그 이렇게 나타난 집, 그리고 이 환경들에서 좋은 쪽으로, 예, 많이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주었구나라는 마음에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간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1: 진짜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갑니다.
2: 아, 운정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공원도 다 조성돼 있고 천변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오늘 찾아가는 주택은 아마 이 아파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있네요. 저런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1: 오늘의 건축주 부부시군요.
3: 오승현 소장님이 마산분이래. 사투리가 구수하고 장난이 아니죠.
4: 아, 근데 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3: 긴장 안 하고 그냥 난 동네 주민 만났다 생각하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5: 안녕하세요.
3: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눈물로 설득한, 그래서 집을 지은 아내 조윤아입니다.
5: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다 어느새 집사의 기술을 탑재하게 된 유훈종입니다.
3: 그때는 위치도, 사실 저는 위치도 막 언덕백이면 어때? 그게 낭만이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멀면 어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아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5: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어디라도.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소장님.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축 두 분?
5: 네.
2: 나와 계셨네요.
5: 맞아요.
3: 그럼요. 나와야죠.
2: 이 집인가요? 지나쳤는데.
5: 이 집. 네네.
1: 오늘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작은 숲을 끼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로군요.
2: 오늘 다가구를 탐구하는 거네요?
3: 네, 여기 다가구예요. 새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네.
2: 저 옆집처럼 단독주택을 지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3: 처음엔 단독주택을 원했어요. 네, 많이 보러 다니고 원했는데 좀 이제 이게 자금이 조금 없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네.
2: 너무 궁금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5: 네, 네. 올라가시죠.
2: 엘리베이터 넘죠?
5: 네.
2: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운동이 되네요.
5: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4: 뱃살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2: 아, 이렇구나. 와. 이야.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1: 와. 와, 정말 반전인데요? 여기만 보면 어디 회장님 댁 대저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군요.
2: 좀 깜짝 놀랐어요. 다가구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임대세대를 많이 넣다 보면 자꾸 쪼개요. 근데 저는 올라올 때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상상 안 했거든요. 세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적게 들어가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요 중간에 이게 보가 들어갔네.
1: 벽지 없이 이렇게 큰 공간을 내면서 하중을 받치기 위해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거랍니다.

0: 그런데 이 집은 다가구면서 창의 크기도 위치도 제각각. 그러니 하중을 견디려면 보호가 필수인 거죠. 보호의 내구특이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센스 있게 스피커도 설치했답니다.
1: 이 벽체나 이런 구조가 받아야 되는 게 철근량이 엄청 많이 세지거든요.
2: 안 그래도 저희 시공사 대표님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 없다라고.
3: 저희가 뭐 그냥 생각 안 했어요.
2: 근데 사실은 처음엔 반만 믿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나면서 아 그러셨겠구나.
0: 시공사 대표도 놀랄 정도로 철근이 많이 들어간 집.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4: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제가 뭐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이미지를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개방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생각이 동일하고
0: 단독주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금 현실에 맞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4: 우연히 어느 부동산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원하시는 주택을 살고 싶은 거를 조금 해결하기에 뭐 1층을 주인세대로 해서 사모님이 살던가 아니면 복층에 해서 그러니까 3층을 해서 3층에 이제 테라스를 잘 사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다.
0: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과감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한을 푼 거죠.
1: 일반적인 다가구 접근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셨네요.
4: 개방감도. 네.
5: 개방감.
4: 네, 개방감. 개방감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1: 거실 주방에 큰 창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는 하나라고 보고요. 넷, 다섯 개가 다 사방으로 있는데.
2: 처음에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혀 있는 곳보다 뚫려 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느 게 막힌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게 막힌 거다.
4: 무너질까 봐도 걱정하고 창문이 너무 크니까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었어요.
1: 이 정도 통창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유리 같은데.
0: 한쪽 벽면 전체를 거의 창으로 뚫었으니 어우 진짜 과감하기는 과감하시다.
2: 저도 카페를 많이 다녀보지만 통창이라고 하는 통창들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창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저의 최우선 고민이었습니다.
4: 잘했잖아.
2: 그렇죠. 지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4: 저거 안 했으면
2: 저희 집에 그냥 시그니처가 예.
0: 덕분에 사계절 늘 새로운 풍경을 누리고 산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향하는 이 집의 명당. 차 한 잔과 함께 초록으로 일렁이는 숲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행복을 실감하는 일상이랍니다. 이제 주방을 탐구해볼까요? 주방 역시 개방감 하나는 일관성이 있군요. 상부장이 없이 창도 큼직하게 됐고요.
4: 상부장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1: 아니, 보통은 상부장을 하더라도 네. 저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요 창은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답답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 아내 건축주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0: 웬만한 방 하나만큼 널찍하네요.
1: 주방에 있는 색감들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낮은 채도의 이 색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2: 처음에 어떤 막 계획을 막 해서 하는 건 아닌데
4: 계획을
2: 막상 딱 해놓고 나면 조화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의자 색깔이 우리 요 옷 색깔하고 똑같아요.

0: 그러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네이비 민트 핑크로 의자랑 깔맞춤 하셨네요. 소장님 눈썰미 대단하신데요.
1: 집 지을 때도 인테리어 부장님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 재밌었던 것 같아. 막 신나가지고 막.
2: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도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니 뭐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고 구상한 시점부터는 이미 백도화지가 본인한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내가 다 그려나갈 거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아요.
3: 뒤늦게 한 거예요.
2: 예.
1: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4: 저쪽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완전 도시뷰. 이게 완전 100% 자연뷰.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0: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지. 한 공간에서 이런 뷰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4: 자세히 보니까 이 인테리어와 소품이 너무 센스가 있어요.
0: 공간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둘러보니 가구며 작은 소품들 하나까지도 감각적이네요. 덕분에 생각지 못하는 행운이 찾아왔다는데요.
1: 우연찮게 촬영 대관 같은 걸 좀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0: 예쁘게 지은 집을 SNS에 올렸더니 각종 촬영 문의가 쇄도한답니다. 덕분에 대출이자 걱정을 조금은 덜었다네요.
1: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드라마. 영화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나왔을 때, 나온다. 모두가 다 뭐, 저희 남편도 신기했고, 뭐,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컸었어요. 예.
5: 야, 이 복도 진짜 넓어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1: 네, 네, 안방이에요.
0: 안방은 거실과 또 다른 분위기네요. 드레스룸 옆으로는 숲을 향해 발코니를 냈고요. 욕실 역시 큼직한 조정 욕조에 숲 조망을 신경 썼군요.
5: 일단 이 노란색은 요거는 저기 거실하고 약간 다른 컨셉인 걸로 봐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2: 아, 뭐 예상하셨다시피 전혀 제 색깔은 아니고요.
5: 아, 전혀 아니에요.
2: 어느 날 갑자기 네. 방 안에 노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5: 너무 좋아요. 네.
4: 지금 이 노란색 분위기 안방을 보고 나서 이 밖에 초록을 봤는데 하늘색, 초록색, 밑에 노란 꽃까지 세 개 색깔이 보이는 가구, 이 가구 너무 잘 어울려요.
0: 집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지니 창밖의 자연과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4: 제가 이거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해갖고 등 두 개 딱 달아놨는데
0: 이 스티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1: 저 뒤에 교묘하게 가려졌는데
4: 아니, 흔적이 있는데
1: 아, 새 똥이 좀 예, 예, 예.
0: 통창에 새가 똥을 싸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랍니다. 새똥도 참 센스 있게 가렸다마는 아, 평소 창문 청소는 이거 어떡하나요?
1: 창문 닦는 거는 고민을 했어요, 나름. 자동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2: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제가 그 기계를 붙였습니다.
1: 아, 붙여요.
2: 네.
1: 문제는 그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을 닦으면 더군다나 걸레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0: 덜덜덜덜 떨면서 뭐 하는데 너무 안,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부르자, 이제 이렇게.
1: 크레인 불러 청소하는 비용이 한 번에 무려 70만 원.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해 주니 기꺼이 감사한답니다.
2: 와, 위에서 보니까 또, 야, 진짜, 아니, 계단이 높다 했더니 이유가 있네. 이 높이를 뽑아내려고.
1: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이 이리 보니 더 믿기지 않네요. 와.
0: 촬영팀이 오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찍기도 하고, 반대로 찍기도 하고.
2: 이 강공간이 다 보이니까.
3: 저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예, 살짝살짝 비춰지는 저, 예, 숲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장 많이 내신 거 다시 봐도 참 잘하셨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2: 생각보다 옥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
0: 다각으로 선택하면서 마당을 못했잖아요. 마당을 하지 못했던 걸 여기에다가 사실.
2: 예. 뭐 흔적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0: 사실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단이었었어요. 하단을 만들었었어요.
1: 마당을. 마당 없는 아쉬움에 옥상 화단을 꾸몄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진 못했답니다.
3: 그 조적 화단 뒷면하고 이 붙는, 네, 요 면에 방수 작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0: 그해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3: 그 두곳 안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정말 길게 설득한 끝에, 네, 차라리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기는 없애고 이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1: 집을 지은 뒤 집사로 변신한 남편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3: 어떠한 대상이건 간에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걸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거라는 거는.
0: 네, 애정이 그만큼 생긴 거죠.
3: 생긴 거죠.
2: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다가구의 틀을 깬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부수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에 다가구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놀랐고요. 내가 원했던 공간에 살게 되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열심히 쫓아가서 지어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가족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원팀이 되야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부부가 원팀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
3: 어떠한 일을 부부와 같이 함께 함에 있어서 거기서의 소통이 너무나 이제 원활한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집은, 특히 이제 건축은, 예,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제 공간이다.
1: 그저 원하는 집을 지었을 뿐인데 어쩌다 찾아온 변화와 행운들. 원팀이 되어 더욱 끈끈해진 부부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너스겠죠?
4: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5: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6: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을

뜯어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고 굳이 행성까지 가면 너무 이제 한국어에서는 과학 수업처럼 되니까요. 다음 문장 볼까요?
1: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네, 방금 메간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sure there are
1: similarities.
0: 네, similarities. Similarity 하면 유사성, 닮은 점이고요. 물론 비슷한 점들도 있죠라는 말인데 이 sure를 켈시 씨는 sure there are similarities를 하지 않고 sure there are 약간
1: Yeah.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잘못 들으면 show처럼
1: 아.
0: 왜냐면 sure가 정말로 sure처럼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sure,
1: Sure.
0: sure, 네
1: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사람도
1: Yeah.
0: 많거든요.
1: Sure, there are similarities.
0: sure there are similarities.
1: Sure.
0: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0: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른데 비슷한 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이 있죠. 두 가지가 나왔죠. 내성적인
1: Introverted, introverted.
0: 그리고 외향적인
1: Extroverted, extroverted.
0: 이두 가지 단어 발음할 때 발음 팁 하나 드리면 앞에 이제 intro가 나오고 extro가 나오지만 row처럼 발음하지 않고 그냥
1: No.
0: intro.
1: Yeah.
0: 네.
1: Introverted,
0: 네.
1: extroverted, like bra.
0: 사전에서
1: Extra,
0: 그렇죠.
1: intra.
0: 네. 어 발음이 나와요. 사전에서 발음기호로 보시면은 intro가 아니고요. 그래서 introverted, extroverted. 뒤에 이제 verted를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거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1: Just as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0: 먼저 but still 해도 됩니다. 그렇긴 해도라는 뜻으로 그런데 even still 하면서 조금 더 강조해서 even still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you can be like 중간에 필러 사실 빼도 되고요.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1: Introverted.
0: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성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1: She says,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0: 중간에 이제 you can be an extroverted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냥 introvert가 결론이기 때문에 you can be an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인데 extroverted introvert 네. 외향적인 편인 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1: Yeah.
0: 섞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1: And she talks more.
2: You know,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So you're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1: You kno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0: 네, 이 부분 재밌습니다. You know,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방식이 정말 많습니다. That people are made up.
1: Made
0: 사실 make up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여기서 이제 be made up이라고 쓰였으니까 그 be를 빼고 make up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나오는데요.
1: Mm-hmm.
0: 화장할 때도 make
1: Yes,
0: up이라고
1: make
0: 하고요.
1: up.
0: 어떤 화해할 때도 make up, you know,
1: Oh, yeah, you
0: with
1: can make
0: someone.
1: up with someone. We had a fight, and now we're gonna make up and have pizza.
0: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뭔가 만회할 때, 보충할 때도 make up for your mistakes. 그런데 여기서의 메이크업은 구성하는 걸 말해요.
1: Yeah, like literally what they're made of,
0: 네. 네.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1: kinda.
0: 그래서 consist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가능하냐면 this kind of, for example, people.
1: People?
0: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they make up 10% of the population 하면 이들이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 Yeah. Basically, what kind of people they are? How are they made up?
0: 그래서 사람들의 기질이 정말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1: And she says next.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0: 이 부분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Put people in a box.
1: Yeah, you categorize them so strictly. You're this
3: or this 맞아요. or that. But there are so many other different things they're made of.
0: 네. 사람들을 상자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정형화하는 거예요. Mm-hmm.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Mm-hmm.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여기서 이제 caught in, get caught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
3: Yeah.
0: We make the mistake
3: Some
0: of doing
3: of
0: that.
3: Some kind of mistake, right? A situation you get in, right?
0: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수 한 가지는 사람들을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3: Mm-hmm. She says, for example, so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0: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 introvert인가요? 아니면 extrovert인가요? 내성적인 편인가요? 외향적인 편인가요? 묻는데요. Mm-hmm. Putting people in a box.
3: Yeah, you put them in a box. Oh, so you're this way, so you're going to be like this, huh? I know you.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by that. And I really try not to do tha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really fun to learn about people's personalities.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online and like learning more about myself.
3: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by that.
0: 앞에서 introvert인지 extrovert인지를 묻거나 생각한 다음에 by that, mm-hmm.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mm-hmm.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mm-hmm. 사람들을, 아까 어떤 표현이 쓰였죠?
3: Before she said put them in a box. 네. In this case, categorize and put them in a box mean the same thing.
0: 네,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mm-hmm. 사람들을 범주에 넣는 거죠.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3: Mm. 네. Yeah. And then next she says, And I really try not to do tha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really fun to learn about people's personalities.
0: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정형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I really try not to do that. Mm-hmm.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but at the same time, 그런데 동시에란 뜻도 되고, mm-hmm. 한편으로는이라고 yeah.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3: on the other hand, other side.
0: 네,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but at the same time, 그리고 but at the same time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발음을 해요.
3: Yeah, because it's not that important.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is.
0: 네, 뒤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3: Yeah, it's like, but at the same time.
0: But at the same time.
3: There is this. Yeah.
0: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really fun.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한대요. Mm-hmm. To learn about people's personalities. Mm-hmm.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재미있기는 하대요.
3: Of course. And she says,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online and like learning more about myself.
0: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거 좋아하고 mm-hmm. I love doing, I love learning 연결되고 mm-hmm. 있습니다. More about myself. 저 스스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mm-hmm. doing tests 괜찮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또 같이 자주 쓰이는 동사가 있죠.
3: Taking personality tests.
0: 네.
3: Taking tests.
0: Take a test or do a test. Mm-hmm. I think take is more specific.
3: Yeah, take is more specific and it can be more common too. Mm-hmm. Perfec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And being like, oh my gosh, I am like that. And there are other people who do the same thing too. So I think it's really cool. But recently I found that a lot of people are really concerned if they're introverted or extroverted. Personally, I'm an introvert.
3: And being like, oh my gosh, I am like that. And there are other people who do the same thing too.
0: And being like, 그러니까 I love doing personality uh-huh. tests and learning and being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Uh-huh.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Uh-huh. Oh my gosh, 와, I am like that. Uh-huh. 나 진짜 저런 유형 맞는데. Uh-huh. And there are other people who do the same thing too. Uh-huh. 나랑 똑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구나 uh-huh.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결과 보는 거 좋아한대요.
3: Yeah, she likes it. So she says next. So I think it's really cool.
0: 그래서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무엇이?
3: Mm-hmm. And next she says, but recently I found that a lot of people are really concerned if they're introverted or extroverted.
0: 그런데 최근에 I found that 뭐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뭐뭐 하더라. A lot of people are really concerned if they are introverted or extroverted.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성적인 쪽인지 외향적인 쪽인지에 대해서 concerned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걱정, concerned가 이제 걱정까지 가기는 좀 너무
3: no.
0: 진지하고 여기서는 신경을 쓴다.
3: Yeah, I think they just they care about
0: they
3: it.
0: They think
3: right?
0: care about
3: they
0: it.
3: They think they care about it or focus on it a bit.
0: 네, 네.
3: Right?
0: 그래서 concerned를 너무 이제 우려, 걱정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
3: No, no, no.
0: 그다음 마지막 문장.
3: She says lastly, personally, I'm an introvert.
0: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냐면 introvert,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끝났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중요하다, 그런데 재밌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형이 나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3: Yeah, definitely it was a great clip.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I think that it's actually really cool that, you know, there's so many people on the planet and everyone has a different personality. Sure, there are similarities, like you can be introverted or extroverted, but even still, you can be like a certain amount of introverted, you can be an extroverted introvert, you know, there's so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are made up. And I think one thing we can get caught in is trying to put people in a box. So you're like, you meet someone and you're like, oh, are you an introvert? Are you an extrovert? And then you categorize them by that. And I really try not to do tha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s really fun to learn about people's personalities. And I love doing personality tests online and like learning more about myself and being like, oh my gosh, I am like that. And there are other people who do the same thing too. So I think it's really cool. But recently I found that a lot of people are really concerned if they're introverted or extroverted. Personally, I'm an introver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even still, 그래도, 그렇긴 해도, 앞에 나오는 내용을 말한 다음에 그렇긴 해도 또 이런 면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쓰기 좋은 패턴이고요. 그 다음, personally I 하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쪽이냐면 이라고 할 때 의견을 말하거나 자신의 유형을 말할 때 아주 좋은 패턴이에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번 소셜미디어 포스팅들은요,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wo posts. I find personalities really interesting. Like,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human? Everyone's thoughts and personalities are interesting to me. I'm a people person and love to see and meet new folks.
0: 네, 첫 번째 글은 누가 썼죠?
1: Christian.
0: 네, I find personalities really interesting. 저는 성격이라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느낍니다. Like, 여기서 like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m-hmm. I mean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human? 물론 이거를 따지듯이 물으면 정말 따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1: Right.
0: How did you become this kind of terrible person? 이렇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1: In this case, it just means what things made you like that? What 네. made your personality like that?
0: 그렇죠.
1: 사람만, Good or bad?
0: 네. 어떻게 해서 이런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나가 흥미롭다는 이야기고요.
1: And next one we have is from Blossom.
0: Everyone's thoughts and personalities are interesting to me. 모두의 생각과 성격들이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Mm-hmm. I'm a people person.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mm-hmm. 사람인데 and love to see and meet new folks.
1: New folks.
0: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여기서 see하고 meet는 사실은 같은 의미로 쓰였고요.
1: Yes.
0: 왜냐하면 new folks이니까.
1: It's new folks. You 네. always gotta see them first before you meet them.
0: New people.
1: New people. 네. Yes.
0: 네, 그래서 folks.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한대요.
1: I haven't heard that in forever.
0: 그래도 많이 쓰이는 말이죠.
1: Yes. 네. So thanks for watching today, folks. This 네.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we'll see you next time.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Bye.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U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I think you have a great personality.
1: Why, thank you. I think you have an excellent personality as well.
0: Thank you for the nice words.
1: So, if you figured out, this week's topic is actually personality.
0: 네, 성격이 이번 주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mm-hmm.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1: Alright,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an your personality change?
0: 성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Stephanie from the UK.
0: 네, 영국에 살고 계시는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죠.
1: That's right. Stephanie 씨,
0: 나와주세요.
2: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0: 네, 문장 자체가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tephanie said,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0: 네, 앞에서 핵심 내용이라고 소개해드린 이 형태는 Can your personality change? 또는 그냥 can personality change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대방의 의견까지 더 좀 강조해서 물었을 때 do right. you think 하면 can personality change가 아니고 personality can change 이렇게 바뀝니다.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your personality can change? 다양한 형태가 될 텐데요.
1: For sure.
0: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것이 핵심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1: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the speaking summary?
2: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Do you think personality can chang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하나는 여기처럼 to 그리고 다른 하나는 then이에요. 그냥 제 머릿속 그냥 이론 가설로는 이제 similar to가 있고
1: right.
0: compared to 비교할 때 쓰는 여러 표현 중에 또 to가 많이 나오고
1: yeah.
0: more than uh-huh. 이 than이도 많이 나오다
1: bigger
0: 보니까
1: than, smaller than.
0: different도 영어권 화자들 영어 모국어 화자들 머릿속에서 그냥 아무튼 비교잖아요.
1: Yeah, they're right. As long as you're comparing different to, different from, 네. different than.
0: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different from을 쓰는 것이 yes. 맞았지만 요즘에는 그냥 다 섞인 것 같아요.
1: Yeah. 네. So don't worry if you hear it. But 그렇죠? on a test, put from.
0: 맞아요. 시험 볼 때는 from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 거는 to도 보일 거고 than도 보일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뭐와 달랐냐면 how I am now. Yeah. 지금 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지금의 성격과 어렸을 때는 달랐다. 이 부분 발음이 재밌었어요. How I am 이렇게 발음 안 했죠?
1: Yeah. How I am now.
0: 약간 하품하는 것처럼.
1: Yeah, it's like how I am.
0: 네. How I am 이렇게 발음이 됐습니다.
1: How I am.
0: 네, 그래서 지금과는 성격이 사실 아주 달랐대요.
1: Yes. So how was she when she was a child? She says, "When I was a child, I was really crazy. I would never listen to rules."
0: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 I was really crazy. Mm-hmm. 정말 여기서 crazy는 통제 불능, out of control.
1: Yeah, out of control, 네. wild, right? 네. It's hard to tame her.
0: 네, 말을 안 듣는 아이였다는 이야기죠. Yeah. I would never listen to rules. Mm-hmm. 규칙을 여기서는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따르지 않았다는
1: yeah,
0: 이야기죠.
1: She wouldn't follow the rules, 네. right?
0: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 하면 시끄럽게 하고
1: I don't care.
0: 네, 다 같이 식사할 때 앉아야지 하면 막 돌아다니고 이런 mm-hmm. 것들을 지금 crazy 그 다음에 not listening to rules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 Mm-hmm. And what else did she do when she was a child?
2: I would just do whatever I wanted, whenever I wanted. But when I became a teenager, my personality changed a lot. I became someone who always listened to the rules. And I was very controlled in my behavior.
1: I would just do whatever I wanted, whenever I wanted.
0: I would do 뭐뭐뭐 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곤 했다라는 거죠. Mm-hmm. I would just do whatever I wanted.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 행동이나 mm-hmm. whenever I wanted. Mm. 그냥 아무 때나 하고 싶은 아무 때나 하곤 했대요.
1: Which is why she was crazy and wild.
0: Yeah, sounds like pretty much every child ever.
1: Yeah, for sure.
0: 네,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1: That's true.
0: 그런데 바뀌었어요.
1: And she says, "But when I became a teenager, my personality changed a lot."
0: 그런데 when I became a teenager, 제가 10대가 됐을 때 my personality changed a lot.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 So how did it change? She says, I became someone who always listened to the rules and I was very controlled in my behavior.
0: 네, 완전 반대가 됐네요.
1: Yeah,
0: so 네.
1: it's like polar opposite.
0: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네요.
1: Uh-huh.
0: I became someone, 이러이러한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Who always listened to the rules. Uh-huh.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Who followed the rules,
1: follows them.
0: Kept the rules.
1: Oh yeah. 규칙을 stuck to the rules.
0: 규칙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빠르게 나열해 보자면 listen to 외에도 mm-hmm.
1: keep
0: 방금 stick to 그다음에 abide by.
1: Yeah.
0: 네.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Mm-hmm. 그래서 규칙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됐고 and I was very
1: controlled in my behavior. Controlled.
0: 네. I was very controlled까지만 말을 해도 사실은 이 문맥상 조심스럽고 자제력을 yeah. 잃지 않는 아이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혹시 이제 이걸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봐 uh-huh. In my behavior. Like I wasn't controlled by other people.
1: Yeah. Other people weren't controlling me, but I controlled myself.
0: 네.
1: Right? So I was kind of quiet.
0: 네.
1: You know, I followed the rules, uh-huh. did everything
0: 그렇죠.
1: calmly, not crazy.
0: 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막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네, 조심스럽게 uh-huh. 하는 10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it got me curious as to how and why my personality changed so much, and if my personality will change again when I get older. There is one thing, though, that is the same.
1: And it got me curious as to how and why my personality changed so much.
0: 그리고 it got me curious. Mm-hmm.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거는
1: the personality change 네, 그, or thinking about it.
0: 그렇죠. 성격 변화 자체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right.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Got mm-hmm. me curious. 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Mm-hmm. 무엇에 대해서? Curious 다음에는요. 이렇게 curious about도 쓸 수 있지만
1: yeah.
0: as to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1: Yeah, for sure. Yeah. Curious as to how that happened.
0: 네. 뭐뭐와 right? 관해서, 뭐뭐 uh-huh. 와 관련해서. So curious as to, curious about how and why my personality changed so much. Mm-hmm. 제 성격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 줄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mm-hmm. 어쩌다 보니까 바뀌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1: Hmm.
0: Yeah, she doesn't For talk sure. about how it changed.
1: No, she doesn't, right? Hmm. She's just curious as to yeah. how. Right?
0: 그리고?
1: And another thing she's curious about is, and if my personality will change again when I get older.
0: 그리고 it got me curious as to if, 뭐 이렇게, mm-hmm. curious 아니면 curious whether, curious if, mm-hmm. 그대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또 궁금해졌냐면, if my personality will change again mm-hmm. when I get older. 나이가 mm-hmm. 더 들면 성격이 또 한 번 바뀔지도 궁금해졌대요.
1: And she tells us something else, something that's the same. There is one thing, though, that is the same.
0: There is one thing, though. 이 though는 앞으로 but로 넘겨서
1: yes.
0: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s the same.
1: Mm-hmm.
0: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1: Hmm.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see what it is.
2: When I was a child, I was an attention seeker. I have three older sisters. So I was always competing with them to get attention from my parents.
1: When I was a child, I was an attention seeker.
0: 네,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뭐냐면 when I was a child, 저는 어렸을 때 I was an
1: attention seeker.
0: 네.
1: seeker.
0: attention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말하고요. seeker 무엇을 구하는 사람.
1: Yeah. 네. You're seeking something, right?
0: 네.
1: You're looking for it,
0: 네.
1: right? You want attention.
0: 그렇죠. Attention seeker 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이 seeker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가벼운 표현만은 아니다 보니까 I'm a seeker of knowledge라든지
1: oh, yeah.
0: 지식을 구하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 문학적인
1: yeah.
0: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1: For sure.
0: 그런데 attention seeker는 그래도 좀 많이 쓰이죠.
1: Yeah, we use it a lot.
0: 네.
1: She's an attention seeker.
0: 네. 관심 받으려고 저런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아주 많이 요즘에 쓰이는 것 같습니다.
1: Uh-huh. But she explains why, mm-hmm. right? Next, she says, very interestingly, I have three older sisters, so I was always competing with them to get attention from my parents.
0: 아하, 언니가 세 명 있대요.
1: Yes, she has three older sisters.
0: Three older sisters. 물론 영국분이다 보니까 three가 three처럼 발음되기보다는
1: no, free.
0: Free.
1: Free.
0: 한가한, 공짜, 무료 할 때 free 있잖아요.
1: Free.
0: 영국분들이 대체로 이런 발음상의 특징이 있어요.
1: Mm-hmm.
0: The 발음이 자꾸 F 발음처럼.
1: Free.
0: 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죠. I
1: yes.
0: have free처럼 들리지만.
1: Three sisters.
0: 네. Yeah. Three older sisters. 언니가 세 명 있어서. So I was always competing. 항상 with them. 그들과 항상 경쟁을 했대요.
1: Mm-hmm.
0: To get attention from my parents.
1: Mm-hmm.
0: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Now I'm an adult, I still really like attention. That's something that didn't change. So I don't really know what the answer is, but it's quite an interesting topic, don't you think?
1: Now I'm an adult or adult, I still really like attention.
0: And she's very open about it.
1: Yeah, and that's okay
0: very
1: too.
0: Very honest. Yeah. Now I'm an adult, mm-hmm. 저는 이제 어른인데, I still really like attention. 여전히 관심 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1: For sure. And she says, that's something that didn't change.
0: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랬는데, 10대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that didn't change,
1: mm-hmm.
0: 바뀌지 않은 무언가가 바로 그겁니다.
1: Mm-hmm.
0: 그때 이제 한번 변화한 시기를 가리켰기 때문에 didn't change도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요.
1: Mm-hmm.
0: 만약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말하면서 바뀌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mm-hmm. that's something that hasn't changed.
1: It hasn't changed.
0: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Mm-hmm.
0: 마지막 문장 볼까요?
1: Yeah. Lastly, she says, So I don't really know what the answer is, but it's quite an interesting topic, don't you think?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whenever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알려주세요. 영어로는 whenever you need my help, let me know.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Whenever you need my help, let me know. Whenever you need my help, let me know.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리고 whenever는 중간에 문장 중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이걸 쓸수 있어요. We can use this whenever we need it. 같이 읽어볼까요?
1: We can use this whenever we need it. We can use this whenever we need i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curious as to how입니다. 이걸 이용한 첫 번째 문장. 저는 그게 어떻게 고장났는지 궁금해요. I'm curious as to how it broke. 여기서 물론 broke는 고장나는 물건이라면 고장났는지가 되겠고 깨지는 물건이라면 깨졌는지가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m curious as to how it broke. I'm curious as to how it broke.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는 그들이 어떻게 우승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He was curious, 무엇에 대해서? As to how they won. As to how.

0: 네, 오늘은 성격이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Your personality can't change, but you can develop habits that can contradict it. It's so interesting the way brains interpret things when you speak two languages. A study shows personalities can change depending on which language you're speaking at the moment.
0: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The first one by Eddie says,
0: Your personality? Personality?
1: Personality.
0: 이 발음 제가 몇 번 틀렸습니다.
1: You did
0: personality.
1: Great, though.
0: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무튼 성격이 can't change,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사람은.
1: Oh, yeah.
0: Your personality can't change,
1: right.
0: 바뀔 수 없는데, but you can develop habits, 습관을 만들 수는 있대요.
1: Right.
0: That can contradict it. Contradict라는 건 contra가 반대되는 거고
1: yeah.
0: dict가 말하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모순된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1: right.
0: 성격은 안 변하는데 그 성격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안 좋은 게 있다면 습관으로 그 반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1: Okay. And Sierra says
0: It's so interesting the way brains interpret things when you speak two languages.
1: Mm-hmm.
0: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을 때, 말할 때 두뇌가 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다고 하면서 A study shows 어떤 연구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면 personalities can change,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Depending on which language you're speaking at the moment. 그 순간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Yeah, I kind of agree with what
1: yeah,
0: they're saying.
1: Definitely, for sure.
0: Yeah. So if you learn to speak English, you can have maybe a wider range of personalities.
1: Yeah, you'll be like two people.
0: Not like that.
1: No, not like that. I'm just joking. But anyw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마감 전 야근 지옥 파트 2. 되겠습니다.
1: 그래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마감 전에 야근 때문에.
0: 맞아요. 갈 수가 없었죠.
1: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회사에 하나의 인물로 소속이 돼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이게 만약에 오늘 다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일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0: 결국 또 와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힘들긴 해도
1: 오늘 끝내고 가는 게 나아.
0: That's right. 에이. 자, 그러면은 야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될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의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1: 어허.
0: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느낌을 담고 있죠. 승진시키는 것도 알아야겠고요.
1: 그러게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넌 확실히 승진해.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와우.
1: 이런 얘기 주변에서 또 누가 해주면, 오케이, 야근 가자. 되는 거거든요.
0: 열심히 해야지,
1: 네,
0: 그래. 나잘
1: 그럼요.
0: 살고 있어.
1: 동기부여가 다른 게 없어요.
0: That's right.
1: 예.
0: 칭찬입니다.
1: 주변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0: That's right.
1: 그것만큼 힘나는 게 없습니다.
0: 자, 이런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와, 정말 너희 부장님은 너 승진시켜줘야겠다.
2: Am I in trouble?
1: 응? No. 그, your boss, you have to pay, have to take so much money. You are very hard work. Yeah, so your
2: Oh,
1: boss,
2: I deserve
1: good job. Yeah.
2: more money. Yea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Working hard?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0: card.
1: He don't know? He doesn't know?
0: I'm not sure. I hope so.
1: 아니, 너는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0: Huh? 응? What did you say?
1: 그러니까 bonus? 이 보너스. 보너스, you know?
0: I know bonus.
1: Bonus.
0: Right?
1: Much money. More money.
0: I deserve?
1: Yeah, yeah, yeah, yeah. You have to.
0: Oh.
1: Yeah, take it.
0: Hold on.
1: Huh?
0: Hold
1: on.
0: Oh, my daughter's calling.
1: 응?
0: Hey, baby.
1: What's up?
0: Hello?
2: 아이고, 아니, 굉장히 칭찬맨이네요.
1: 예.
2: 칭찬맨입니다.
1: 그럼요.
2: 혹시 사장님 아니에요?
1: 아우.
2: 본인은 그런 싶어요. 권한은 없죠?
1: 네.
2: 알겠습니다.
1: 하고 싶어요.
2: 오케이. 예. 자, 지금 대화 중에 승진시켜야 된다, 보너스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니까
2: 맞습니다.
1: 아마 여러분들도 꼭 쓰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2: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2: 오늘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남을 칭찬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2: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야,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1: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승진 안 시키면 누굴 시켜?
2: 이건 말이 안 돼.
1: 야,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데.
2: Of course.
1: Your boss should give you. 너한테 줘야 되겠다,
2: 뭐를요?
1: 승진을.
2: 아하.
1: 승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승진이. 승진이 뭘까요? 뭔가 그레이드가 업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예. Give you an upgrade. 예.
2: 상대방이 약간 소프트웨어인가요? 느낌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1: 찌익찌찌찌익.
2: 오케이, 보겠습니다. Your boss should give you.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하려면 un upgrade인데요.
1: 아, 그런가요?
2: Promotion.
1: 프로모션. 프로모트는 제가 생각이 어렴풋 났는데.
2: 맞아요. 왜냐면 promote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로 쓸 수는 있거든요.
1: 네. 네.
2: 자, 근데 오늘은 덩어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좀 써봤습니다. 바로 promotion. Promotion.
1: 네.
2: 물론 우리가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판촉 관련돼 있는 뜻으로도
1: 맞아요.
2: 쓰지만은
1: 네.
2: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승진시키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승진을 주다라고 하는구나.
1: 그래서 give가.
2: 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1: 네네.
2: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give부터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명사를 암기하는 거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1: 네?
2: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 아하.
2: 오케이? 자, so give someone. 누군가에게 줘요. 뭘 줘요?
1: A promotion
2: 주는 거예요. 그게 승진시키다가 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give의 과거 뭐였죠?
1: Gave.
2: 요 정도만 알아도 꽤나 많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1: 네.
2: 자, 내 상사가
1: 네.
2: 날 승진시켰어. 그 얘기는 내 상사가 나한테 프로모션을 줬다.
1: 네.
2: Right?
1: My boss gave a promotion.
2: 누구에게 줬다고요?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2: 그렇죠.
1: 아하.
2: 목적어.
1: Yes.
2: Right? Gave me a promotion.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그에게 프로모션 안 줬다는 거예요.
1: 네. They didn't give them?
2: Give him?
1: Give him a promotion.
2: 그렇죠.
1: Uh-huh.
2: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Yes.
2: 여기서 they라고 하는 거는 뭐 회사를
1: 그쵸?
2: 얘기를 하겠죠. Okay. So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1: 네.
2: 누구에게 프로모션 주다. Give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2: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boss gave me a promotion.
1: My boss gave me a promotion.
2: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1: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2: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슬기 씨가
1: 네.
2: 동사는 많이 봤다고 했었잖아요.
1: Promote.
2: Promote.
1: 네.
2: 그것도 가능해요.
1: 오.
2: 이 promote 쓰면 어떻게 보면 더 simpler 할 수도
1: 예.
2: 있습니다. 그냥 promote someone 이러면 누군가를 승진시키다라는
1: 네.
2: 뜻으로 더 쉽게 쓸 수도 있어요.
1: 예.
2: 오케이? 근데 좀 더 길어도 원어민들이 덩어리 표현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1: 아하. 네.
2: So promote someon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전에 나온 적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봉급 인상 시켜준다고 하면 뭘 쓰면 되는 거죠?
1: 봉급이요?
2: 네.
1: Give someone a
2: 올려주는 느낌인데요, 뭔가.
1: 업이요.
2: 올려주.
1: 업. 올리는 거요? 아, raise.
2: 아, 예, 네, 맞아요. Raise. 써주세요.
1: 아, raise.
2: 역시 이렇게 계속 틀려봐야 돼요.
1: 아, 예.
2: 맞습니다.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얘기를 쓰면 이 사람을 올려주는 거, 결국 봉급 인상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raise하고 promotion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1: 세트로
2: 봐요.
1: 가져가면 되겠네요.
2: 그럼요. 에이. Right. 읽어볼게요. Hey,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1: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자, 이랬을 때 이분은 굉장히 좀 험블한 분이에요. 되게 예. 겸손해요.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면 좋겠네.
1: 오. 아, 그렇죠. 아, 나라면은 그거를 왜 내 보스는 모를까? 어?
2: 근데 반전은
1: 네가 좀 얘기해 줄래?
2: 반전은 예. 이 사람이 버스의 아들인 거예요. 딱 들었을 때.
1: 그랬군요.
2: 아버지야.
1: 나도 잘 보여야겠네. 네. I hope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2: 오케이.
1: 나는 바랍니다. He knows 여기도 끊어볼까요?
2: 오케이.
1: 그가 알기를. I'm working. 내가 일하는 걸 열심히 일하는 걸. 아.
2: 끊으니까 나쁘지 않죠.
1: 우와, 끊으니까는 재밌다. Hard겠네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요.
2: Alright.
1: Yeah.
2: I hope. 난 바라요. 뭐를 바라냐면 he knows. 그가 알기를 그 boss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1: 네.
2: 뭐를요? I'm working hard. 정답. Perfect.
1: 오.
2: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거나 뭔가를 네. 뭐 세게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hard라는 단어 부사를 쓰게 되는 거죠.
1: 네.
2: 여기 나왔어요. 아, 바란다. 바란다. 근데 이게 또 아, 그러길 바라.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1: 예.
2: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아, 그러면 좋겠어. 이런 말도 아닌가요?
1: 네네네.
2: 그렇죠? 정말 희망이 안 죽었어요. 희망 살아있어요. 그래서 I hope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그 내용이 벌어지면 좋겠다.
1: 네.
2: 그리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쓴다기보다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 아직은 그때 쓰는 겁니다. Right? 왜냐하면 그 버스가 언젠가 지나가다 알아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알면 좋겠어.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하고 당신 사랑하는데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치면
1: 네.
2: 난 바란다. 당신이 알기를.
1: I hope you know.
2: 그렇죠. I hope you know. I hope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Right?
1: Yeah.
2: How about this? 그가 나를 기억하면 좋겠네. 기억하려나? 그러면은 난 바라죠.
1: I hope.
2: 그가 날 기억하기를.
1: He remembers me.
2: I hope he remembers 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 예전에 떠오릅니다. 진짜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던 예전에 스승님이 네. 계셨는데 미국에서
1: 예예.
2: 오랜만에 갔더니 누구세요?
1: Who are you?
2: 네, 그래서 슬픈 기억이 있어요.
1: 네.
2: Alright, so I hope 하고 평소문
1: 네.
2: 읽어보겠습니다. I hope you know.
1: I hope you know.
2: I hope he remembers me.
1: I hope he me. I hope he remembers me.
2: 네, 그리고 참고로요. 이 I hope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직 네. 안 벌어진 거여도
1: 네.
2: will이나 이런 거를 잘 쓰지 않아요. 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요.
1: 예.
2: 여기서 예를 들어서 I hope he will remember me.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1: 네.
2: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will 쓰지 말고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1: 네, 오케이? 맞습니다.
2: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거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I hope, I wish의 차이가 있다는 거.
1: 네.
2: 그 정도만 느껴주시면 돼요, 사실은.
1: 맞습니다.
2: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요?
1: I wish는 완전 있을 수도 없는 일. I wish I am a bird 뭐 이런 거.
2: 아, 오케이.
1: 맞아.
2: 지금 구조는 조금 틀렸어요. 왜냐면
1: 네.
2: I were a bird라고 해야 돼요. 심지어 가정을 써야 되는데.
1: 네.
2: Essentially 정확합니다.
1: 어.
2: I hope는 희망이 살아 있다 없다.
1: 있어요.
2: 살아 있어요.
1: 호프는 있어요.
2: Right.
1: 예.
2: But I wish 이거는 바라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안 될 거고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
1: 근데 나는 사실은 날개는 있어요. 저는요.
2: 어디 계신가요?
1: 지금 잠깐 숨겨놨어요.
2: 아, 숨겨놨습니까?
1: 왜냐면은 갑자기 날아다니면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야.
2: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I hope, I wish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 예.
2: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1: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2: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은
1: 거야. 아, 왜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 야근을 더 하라, 이 소리죠.
2: 아, 돌려서 말한
1: 예,
2: 건가요?
1: 예, 그 소리 같아요. 아. You deserve it. Deserve it에서 끊어봐요?
2: 오케이.
1: 네. And a bonus.
2: Yes.
1: Oh, and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니까 네. 조금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2: okay.
1: 보너스까지 deserve 이거 뭐뭐 할 가치가 있단대요.
2: 오.
1: 오, 그럴 그거를 할 가치가 있다. Okay. 아 이게 확실히네. 확실히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요.
2: 오케이. Okay.
1: 예. You.
2: 아. 이거는 단골 단어입니다.
1: Must예요. You must have. Yeah.
2: 역시 칭찬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 must have는 아예 틀린 구조고요.
1: 그래요?
2: 여기서 그냥 아 방금 본인도 부사라고 해놓고
1: 아 그럼 아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2: yeah,
1: 그게
2: yeah.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you
2: 자 힌트 드릴게요.
1: certainly. Oh, certainly.
2: Okay.
1: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2: You know what?
1: Yeah.
2: I like it.
1: 네.
2: I like it. Okay, certainly. 오늘은 아니에요.
1: 어?
2: 근데 이거 맞아요. 써도 돼요.
1: 써도 돼요?
2: 확실히란 뜻이에요.
1: 어.
2: Certainly.
1: 예.
2: But definitely. 가져왔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그런 확실히라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나름대로.
1: 아.
2: 그래서 definitely도 그 중에 하나고 certainly도
1: 오.
2: surely 이런 거 자주 씁니다.
1: Surely.
2: Right.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되고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빠져도 문제는 없죠. 근데 강력하게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강세를 앞쪽에 D-E에 줘서 definitely 이렇게 안 하면요. 강세를 안 주면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돼버려요.
1: 네.
2: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definitely.
2: Ooh, okay, so you definitely deserve it.
1: Yeah.
2: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ve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1: 네.
2: 뭔가를 받거나 누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1: 아~
2: 사실은. 그래서 너는 있잖아. 그런 프로모션을 받을 자격이 돼.
1: 오.
2: 어, 너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1: 예.
2: 이런 느낌이에요. So deserve 뒤에 무슨 나중에는 deserve to ge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1: 예.
2: 말고 그냥 deserve 명사 하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1: 예.
2: 돈일 수도 있고요. 보너스일 수도 있고요.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나의 칭찬 그녀의 사랑,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받을 만하다, 누릴 만하다, 자격된다.
1: 네.
2: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라면서 촤.
1: You deserve this money.
2: 아, 그렇죠.
1: 아.
2: 받을 만하다고 해서 뭐 receive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1: 아.
2: You deserve, this,
1: deserve
2: money.
1: this money.
2: Hey, come on, take it.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좋은 것만 받을 만, 아, 뭐뭐 할 만하다, 받을 만하다
1: 예,
2: 이게 아니라
1: 벌을 받아야 마땅한 말도 되잖아요.
2: 나쁜 어. 걸 받을 만도 해.
1: 예.
2: 이거 나름대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 예.
2: 그 벌이라고 하는 게 punish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1: 어, punishment. 맞아요. punishment.
2: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그 punishment를, 그 체벌을 받을 만 했어. 과거형으로 해보세요.
1: He deserved
2: The
1: punishment.
2: There you go.
1: Oh.
2: Well, he deserved the punishment. 그러면서 그 사람은 엄청 문제를 만들었어.
1: 큰 죄를 지었겠죠.
2: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들 명사가 항상 돈, 뭐 상, 좋은 것만 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1: 네.
2: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1: Uh-huh.
2: Okay? 자, 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1: You deserve this money.
2: He deserved the punishment.
1: He deserved the punishment.
2: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1: Oh.
2: 이랬을 때 난 이걸 받을 만하지 않아. 이 this라고 하는 게 이런 취급이라고 칠게요.
1: 예?
2: this로 쓰세요.
1: 예?
2: 나 이거 받을 만하지 않아.
1: I didn't deserve this.
2: 현재형으로 다시.
1: I don't deserve this.
2: 맞아요.
1: Oh.
2: 이거는요. I don't deserve this. 이거는 거의 굳어졌었어요. 오. 원어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예. 화가 났을 때 I don't deserve this.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돼?
1: 맞아.
2: 많이 써요.
1: 상황에 있어서 억울할 때.
2: 맞아요.
1: I don't deserve this.
2: I don't deserve this. 네. 오케이, 받을 만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장 중간에 이렇게 다

0: 대문자로 AND, AND를 쓰는 거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틀리겠지만,
1: 네.
0: 제가 이렇게 대문자를 써놓은 이유는, 프로모션도 받을 자격이 되고요. 보너스만도
1: 보너스도.
0: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때,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이렇게 해주면
1: 아하.
0: 맛이 더살것 같아요.
1: Yes.
0: 읽어보겠습니다.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0: 네. 아, 자, 이랬을 때 마무리를 좀 이렇게 끝내봤어요. 잠깐. 아, 우리 딸 전화 온다. 안녕, 공주님. 이렇게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1: 그러니까 보너스
0: 가고
1: 가고 싶어. 야근 사실
0: 싶잖아요.
1: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야근 다 하고 애잘때 들어가요도. 아우,
0: Oh, no.
1: 속상해. 잠깐.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정말 스윗한 아빠?
0: Right.
1: 예, 같은
0: Mommy or
1: 느낌.
0: daddy요?
1: 예. 그러면은 여기에 wait 할게요. 잠깐.
0: Oh, wait.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이렇게. 또, 아이 앞에서는 또 힘들지 않은 느낌 주잖아요.
1: 그렇죠.
0: Okay. 자, wait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 표현 들어보셨죠?
1: Hold on.
0: Hold on, hold on,
1: Oh,
0: hold on.
1: 예.
0: Right.
1: 알죠.
0: Hold on도 잠깐 기다려라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좀 홀드하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금방
1: 네.
0: 돌아올게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Hold on. Right. 대신에 hold on 이건 좀 느낌. on은 무조건 발음할 때이 모양을 좀 벌려서 어떻게 할까요?
1: I'm.
0: on. on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n. hold on.
1: I'm. Hold on.
0: Very nice. 자, 지금 보세요. My daughter is, 그 다음에 시제가 뭐죠?
1: 진행형.
0: 비동사 ing
1: ING.
0: 나왔죠? So she is calling. She's
1: Yeah.
0: calling me, right? 비동사 ing. 한참 뭐뭐 하고 있다.
1: 네.
0: 얘는 정말 그냥 진행형에 충실한 시제인 겁니다. 그렇죠? So 비동사 ing.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 내 남편은 자고 있다.
1: My husband is sleeping.
0: 그렇죠? 비동사 ing. How about this one? 그 개들은 짖고 있대요. 우후.
1: The dogs are 짖다, barking.
0: 오케이. 오, 나이스. 자, 만약에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1: 예.
0: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짖다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짖어잉. 저는 원래 학생분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 단어는 모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1: 예.
0: 진행형을 지키려는 약간 트레이닝은 좀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오케이.
1: 그러면은 진짜 기억에 오래 남죠.
0: That's right. So
1: 예.
0: bark 하는 거가 짖다란 뜻이에요. 오케이? 한참 그러고 있다. 자, 읽어볼게요. My husband is sleeping.
1: My husband is sleeping.
0: The dogs are barking.
1: The dogs are barking.
0: 자, 비동사 ing는 그래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꽤나 다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응용을 두개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1: 네.
0: 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에서 현재형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1: Yes.
0: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1: Mm-hmm.
0: 지금 그러고 있는지 과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그렇죠? 자, 난 영화를 보고 있어가 아니라
1: 예.
0: 나 영화 보고 있었어. 너 전화했었니? 나 영화 보고 있었어. 과거 진행이죠.
1: I was watching a movie.
0: 그렇죠? I was watching a
1: Yes.
0: movie. I'm sorry.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
1: 네.
0: 너책 읽고 있니?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1: Are you reading a book?
0: That's it. Are you reading a book? See? 그래서 저는 슬기 씨가 이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는 오래 들으셨으면 꽤나 쉽게 하셨을 겁니다.
1: 사실 일반 동사를 의문문화 시키는 게 조금,
0: 아직은? 네.
1: 예, 두 들어가면서 이제 일반 동사랑 같이 하는 게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네.
1: 요거는 이제
0: 그래,
1: BING가
0: 나쁘지 않아요.
1: 굳어져 있으니까,
0: That's good.
1: 예.
0: 그거는, 이상하게 난 이게 더잘 맞아요가 아니라, 슬기 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해봐서 그런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죠?
1: 네.
0: Okay. You guys, 한번 약간 스윗하게 해야 돼요.
1: 네.
0: Oh, hold on. My daughter is calling. Hey, baby.
1: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오케이.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 줘야겠다.
1: Your boss give

0: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1: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Alright,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누군가에게 프로모션을 준다는 거, 결국 네. 승진시키다. 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목적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2: Yes.
0: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날 승진시켰어. 자, 내 상사가 나에게 승진을 줬어.
2: My boss gave me a promotion.
0: 그렇죠. My boss gave me a promotion. 그들은 그를 승진시키지 않았어.
2: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0: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Mm-hmm. 자, 하나 더요. 너의 부장님은, 너희 부장님은 널 승진시켜줘야겠다. 자, 너의 상사는 너에게 promotion 줘야겠어.
2: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0: 아, beautiful.
2: Yes.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My boss gave me a promotion. They didn't give him a promotion.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Deserve something. 아, 이거 받을 만하다.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2: 네.
0: 자, 넌 이 돈을 받을 만해. 자.
2: You deserve this money.
0: There you go. You deserve this money. 명사 바로요.
2: 네.
0: 그는 그 벌을, 그 punishment를 받을 만했어.
2: He deserved this, the punishment.
0: Punishment. 하나 더요.
2: 예.
0: 억양 잘 신경 써주세요. 네. 넌 확실히 승진의 보너스까지 받을 만해.
2: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the bonus.
0: 오, and 좋았습니다.
2: Yes.
0: Alright, 읽어볼게요. You deserve this money. He deserved the punishment.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오, 억양 마지막 약간 impressive 하네요.
2: 제가 또 연기 전공을 했기 때문에
0: 전공했기
2: 때문에 예, 예, 이런
0: I
2: 또
0: like
2: 연기
0: that.
2: 감이 되는 것들은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잘하셨습니다.
2: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4: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3: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4: Hold on, my daughter's calling. Hey, baby.
0: 네, 아, 오늘도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단순한 직장 영어라기보다는 오. 남을 좀 칭찬하는 뉘앙스 이런 것들 풍길 수 있겠죠.
2: 뭐뭐 할 만해, deserve는 정말 아하. 여기저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너무 많아서 꼭 저장해 둬야 되겠습니다.
0: Exactly. Al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Your boss should give you a promotion.
6: Oh, I hope he knows I'm working hard.
5: You definitely deserve it and a bonus.
6: Oh, yeah. Oh, hold on. Oh, my daughter's calling.
5: Oh.
6: Hey, baby.
0: Great job, you guys.
2: 역시나.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 종이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Put your name on the paper.
0: There you go. 뭔가 놓는다는 느낌이었죠?
2: 네.
0: 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굉장히 고급입니다. 바로 deserve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넌 상을 받을 만해. 오, 잘했잖아 그러면서 넌 상을 받을 만해. 영작해주세요.
2: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0: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해야죠.
1: 그렇죠.
0: 자, 제목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1: 예.
0: 직장 상사와 노래방이라. 막소사.
1: 오, 세상에. 저는 솔직히 이게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잘 내려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상사님과 가면은 좀 마이크 양보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0: 많이 하셔야 될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고. 어떤 분은 또 계속 연속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1: 저요.
0: 아, 그렇군요. 아, 이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얼한 느낌을 좀 주는 거 어떨까?
1: 그러게요.
0: 싶어서 그런 좀 내용으로 꾸며봤고 그 와중에 당연히 우리는 영어를 쏙쏙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와.
0: 이거 진심일까요?
1: 이거요? 뭐, 누구에게는 진심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예, 하지만 입 빨린 소리죠.
0: 아,
1: 예,
0: 그렇습니다.
1: 맞죠, 맞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와,
1: 아이고.
0: 세상에나 마상에나.
1: 그쵸, 그쵸.
0: 굉장히, 뭐랄까, 이런 그 내용이 좀 리얼인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은, 뭐 상사와, 등산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뭔가 노래방을 간다든가, 이럴 때좀 재밌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영어가 좀
1: 그렇죠.
0: 쉽게 흡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솔직히 아침 등산 토요일 아침에 쉽지 않잖아요.
0: 어우.
1: 너무 좋아요. 상쾌한 바람을 맞으니까요. 이러면서 우리 함께 가게 되잖아요.
0: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느낌.
1: 그렇죠.
0: 한숨
1: 예.
0: 더
1: 제
0: 떠서.
1: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나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0: 영어.
1: 회사에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예,
0: 그렇습니다. 그걸
1: 맞습니다.
0: 통해서 우리는 또 재밌게 영어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노래방, fun.
2: It was fun, wasn't it?
1: 와, 진짜.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와, 감탄했습니다. You are good, very, very singer. 와우. I moved you are.
2: Oh, you moved.
1: 야,
2: 어,
1: 야, 야, 야.
2: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1: Oh, in a
2: I'm
1: row.
2: sorry I
1: Sorry.
2: sang five songs in a row.
1: Five songs?
2: Sorry.
1: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It's okay.
2: Okay.
1: It's okay. Five song okay.
2: Yeah.
1: I'm not a singer.
2: Oh, you're not a singer.
1: Yeah. So you singer.
2: Not like
1: okay.
2: me, right?
1: No, no, no, no, no. I like you.
2: I'm pretty good.
1: Yeah, you good.
2: I'm a good
1: And
2: singer.
1: I envy you.
2: You're a bad singer.
1: Yeah, bad singer. Yeah.
2: Yeah, I'm pretty good.
0: 아우, 세상에. 정말 뭐라 그럴까? 귀재네요.
1: 그죠.
0: 에이, 이렇게 뭔가
1: 예.
0: 이렇게 하는
1: 그럼요.
0: 것에.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방송에서 오래 살아남는지.

0: 있는지,
1: 아,
0: 예, 그 방법을 조금은 그래도 터득을 한것 같아요.
1: 이것도 삶의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이게 외국 가면은 뭔가 흔히 말해서 아부라고 하는 것을 안
0: 네.
1: 할것 같지만 엄청납니다.
0: 그래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알아두면 반드시 또뭐 영화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0: 궁금합니다.
1: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Norebang was fun, wasn't it?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직장
0: 네.
1: 상사가 이제 노래방에서 나온 거예요. 노래방 재밌지 않았나? 이런
0: 오.
1: 느낌.
0: 그쵸, 그쵸. 근데 노래방을 노래방 이렇게 쓰네요.
1: 노래방. 아, 그러니까
0: 왠지.
1: 노래방이라고 하는 거가 전
0: 송룸.
1: 세계적으로 다 퍼져서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0: 예.
1: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은 노래방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0: 아, 그쵸.
1: 네.
0: 노래방 wasn't it? 여기 그러면은 재밌지 않냐?
1: That's right.
0: 재밌지? 이거를 써야 되니까 fun.
1: Okay.
0: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Wasn't it? Okay. So, 노래방은 재밌었다. Wasn't it인가? Okay.
0: 네.
1: 맞는지 볼게요. Perfect.
0: Yes.
1: FUN. 재미있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노래방은 재미있었다. 평소문으로 쓴 거죠.
0: 네.
1: 그리고 뒤에다가 뭔가를 쓰고 나서 물음표를 이제 하게 됐어요.
0: 맞아요.
1: 근데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0: 네.
1: 확인하는 차원 같은 거죠. 그렇죠? 요건
0: 아하.
1: 재밌었어. 그렇지 않았나? 하고
0: 네.
1: 확인하는 거죠.
0: 진짜
1: 그렇죠?
0: 이거 부장님 말투다.
1: 그렇지
0: 여기 정말
1: 않았나?
0: 재밌어. 그렇지 않나?
1: 맞나?
0: 네.
1: 동의하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1: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wasn't it 했던 거 보면은 지금 과거형이죠?
0: 예.
1: 여기 과거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0: 아,
1: 만약에 is라고 하면 isn't it?
0: isn't it?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가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보통 받아치게 돼요. 오케이?
0: 아하.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조건 써보면 돼요.
0: 네.
1: 그 비디오는 웃겼어. 그렇지
0: 오.
1: 않았어? 자,
0: 오.
1: 그 비디오는 웃겼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
0: The video was fun, wasn't it?
1: 웃긴.
0: The video was laugh. The video was fun.
1: Funny. 네.
0: funny.
1: 자, fun은, F-U-N은 재밌는 거예요.
0: 재밌네요.
1: 하지만 웃긴 거 하하하는 funny입니다.
0: funny.
1: 자, 그러면 the video was funny. 그 다음에 뒤에 그거 그러지 않았어?
0: wasn't it?
1: Wasn't it?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The video
0: 네.
1: was funny, wasn't it? 두 번째, 와, 그 뷰가 대단했어. 그렇지 않았어? 자,
0: 오.
1: 대단한 거는 뭐 여러 개 있지만 amazing을 써보세요.
0: 예.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1: 그렇죠. Wasn't it? 이렇게 맞습니다. So, 평소문 과거에다 wasn't it을 쓰며 확인한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0: 네.
1: 그 비디오는 funny했어. 그거 그러지 않았어? 시제에 맞춰줬죠.
0: 네.
1: 그렇죠? 그리고 the view was amazing했어. Wasn't it? 그렇지 않았니? 얘도 시제를 맞춰줬습니다. 오케이?
0: Yes.
1: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 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0: 예.
1: 그럼 보통 was n't이 아니라 was it? 이렇게 긍정으로 바꿔요.
0: 오,
1: 뒤에를.
0: 이게
1: 오케이.
0: 반대로.
1: 맞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서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은 있을
0: 아,
1: 거예요.
0: 그쵸.
1: Right.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0: The video was funny, wasn't it?
1: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0: The view was amazing, wasn't it?
1: 자, 그러면은 was만 쓸 것이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그들은 친절했어. 그러지 않았어? 자,
0: 오.
1: 그들은 친절했다. 일단 어떻게 해요?
0: They were kind.
1: They were kind. 그들은 그러지 않았니?
0: Weren't
1: 맞아요. Weren't they?
0: Weren't they?
1: 자, 보세요. 복수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복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were 썼다. 그러면 wasn't they가 아니라 weren't
0: Weren't they?
1: they?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0: Oh,
1: 됩니다.
0: yes.
1: Okay? 조금 쉽진 않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응?
1: 노래방 was fun, wasn't it?
0: 노래방 was fun, wasn't it?
1: 그죠? 근데 누가 이걸 딱 듣고 No, it
0: Oh,
1: was not
0: 그럴 사람
1: fun.
0: 있을까요?
1: 아무도 없습니다.
0: 예.
1: 자, 그래서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0: 잘했다.
1: 감탄했습니다.
0: 아이고, 잘하신다.
1: 네네.
0: You are quite the singer. I am
1: Okay. Yeah.

0: 이 문장은 보이는 단어도 지금 가려져 있는 단어도 거의 왕초보 영어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You were quite, 이거 꽤 이런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꽤.
0: 맞아요.
1: 오, 당신 꽤 가수네요. 당신 꽤 가수네요. 나는 정말 감탄했어요. 감탄하는 거 그거잖아요. 감동하는 거. I am moved. 에. I am moved.
0: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쓰셨을까요?
1: 나
0: 저도 좀 궁금한데.
1: 감동받았어요.
0: 감동받았다.
1: 예.
0: 오케이. 자, You are quite the singer. I'm moved. I'm impressed.
1: I'm
0: 자,
1: impressed.
0: 감탄했습니다. 자,
1: Ah,
0: 이게
1: impressed.
0: 모든은 좀 심했다. 많은 분들이
1: 예.
0: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
1: 오.
0: impressed는 감탄한, 깊은 인상을 받은 인데요. 요거
1: 네.
0: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를 보거나 듣거나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와, 감동이다.
1: 네.
0: 감동이네.
1: 완전 감동.
0: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감동이란 단어에만 조금 집착이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게 감동받는이라고 하면 moved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1: 뭐,
0: 자,
1: 맞습니다.
0: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와, 이렇게 감동을 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두 가지 영어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moved나 touched는 얘도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일단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감동이에요.
1: 아.
0: moved. 예를 들어서 뭐 슬기 씨의
1: 예.
0: 따님이 직접 편지를 막 써줬다든가 아니면
1: 오.
0: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마음이 뭐라 그럴까 영화를 봤는데
1: 예.
0: 거기서 뭐라 그쵸 그런 거
1: 오.
0: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고
1: 그치, 막 가족, 애, 이런 거 보이면은
0: 맞아요
1: 진짜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죠.
0: 그런 것들은
1: 예.
0: 보통 상황에 따라 moved나
1: touched.
0: touched를 쓰게 되는데 impressed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실력에 감탄을 한 겁니다
1: 아.
0: 실력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엄청 멋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발레리나의 멋진 점프.
0: 맞아요.
1: 이런 거에 이제, impressed.
0: That's right.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막 너무 잘 쳐요. 실력 대박이에요. 그거에 impressed 되면서
1: 예.
0: 동시에 그 피아니스트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땐 또 moved가 되는
1: moved
0: 거예요.
1: 되는
0: You know? 차이를 좀
1: 거고, 오,
0: 느끼죠. 여기서는
1: 네네.
0: 뭐냐면, 와, 저는요. 노래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실력으로 감탄한
1: 가수 뺨치니까 지금.
0: That's right.
1: 아하.
0: 그래서 impressed가 조금 더잘 어울리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1: 네네네.
0: So I'm impressed라고 얘기를 썼어요.
1: 네.
0: 이거 아마 처음 보실 텐데, quite이 원래 꽤나라는 뜻이 있죠?
1: 네.
0: 근데 얘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quite the 명사. 얘가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1: 오.
0: So quite the 명사 이러면은, 명사를 그냥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슬기 씨가 꽤나 뭐뭐네요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온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보통 명사를 이제 이렇게 쓰면 와 엄청난 명사인데 대단한 명사인데 대박인데 저기서는 대단한 싱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노래 잘한다
1: 잘한다.
0: 이겁니다. Quite the
1: 예.
0: singer,
1: You
0: right?
1: are quite the teacher.
0: Thank you.
1: 예.
0: Okay.
1: I am quite the student.
0: 그렇죠. 대단한 스튜디언이에요. 자, 스스로를.
1: 네.
0: 자, 운동선수를 athlete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대단한 운동선수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1: 오, you are quite the athlete.
0: Athlete, right? Quite the athlete. How about this? 주방장, 뭐 혹은 그냥 요리사를 셰프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녀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야. 뭐 주방장이야.
1: she is quite the chef.
0: chef. 이렇게 하면 칭찬하는 느낌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yes.
0: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quite the가 아니라 quite a를 쓰기도 해요.
1: 네.
0: 그런데 좀 강조를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quite the 무엇이라고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are quite the athlete.
1: You are quite the athlete.
0: She is quite the chef.
1: She is quite the chef.
0: 본문 갈게요.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Oh,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더 트레이닝 할게요.
2: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Okay,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5곡 연속.

0: 미안하네. 많이 물으셨네요.
1: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까 네. 네.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지점을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계속 신경 쓰고 예. 있었는데 이거를 주체를 못했던 거예요.
1: 그럼요. 흥이 나면은 그거 아무도 못 말려요.
0: 혹시 본인도 5곡 갑니까?
1: 저는 최초 한 10곡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선 예약으로 해가지고.
0: 그냥 혼자 가시는 게.
1: 예. 아니, 근데 왜냐면 같이 가고 싶대요, 또.
0: 아, 네, 주위 사람들이.
1: 예. 네, 그럼 너 고를 때까지 내가 계속 부른다? 계속 안 고르고 듣고 있더라고요.
0: 그런데 10곡.
1: 예,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예, 하는 데까지 했는데, I'm sorry. 여기서 끊어볼게요.
0: 오케이.
1: 정말 미안해요.
0: 아, 뭐가 미안할까요?
1: 네. 내가 five songs in a row. 한 줄에. 이 줄이잖아요. 이거.
0: 오케이.
1: 네. 한 줄에 5곡을 부른 거.
0: 아하.
1: 그러면 여기에 불렀으니까 과거 song 써볼까요?
0: 오.
1: 쌩인가?
0: S-U-N-G, 하? Huh?
1: 쌩인가요? 아, 쌩인가 봐.
0: I don't know.
1: 예, 쌩.
0: Okay.
1: I sang five songs in a row.
0: Okay. 자, S-A-N-G, sang. Yeah. Right,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정답? 맞습니다.
1: 우와!
0: You got it. S-U-N-G도 어디선가 이제 써야 될 거예요, 이제 곧.
1: 아, 여러분들
0: 일단 노래하다는 당연히 sing.
1: 예.
0: 뭐 sing, 강조하려면 sing a song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행히도 과거형을 맞춰줬는데 PP 형태까지.
1: 아, PP가 아하. song인가 봐요. 아. sing, sing, song.
0: Right.
1: 제가 항상 song이나 있거든요.
0: 그래서 노래를 그래서 많이 하시는
1: 그래서 song을 자꾸만 네, 끄집어내려고 했고.
0: 아, 네. song이나 계시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sing, 노래하다, sang, 노래했다. 그 다음에 PP 형태 song이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이 벌써 뭔지 느낌입니다.
1: 어?
0: 나는 다섯 곡을 불렀잖아요.
1: 예.
0: 근데 어떻게 불렀어요?
1: 한 줄에.
0: 한 줄에 불렀어요.
1: 예.
0: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in a row라고 하는 게 한 열에 다 놓고 부른 거기 때문에 연속으로, I'm sorry,
1: 예?
0: 연속으로라는
1: 연속으로.
0: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장 맨 뒤에 위치를 하게 돼요.
1: 네.
0: 그래서 한 row의 노래를 쫙 놓고 한 번에 내가 다 불러.
1: 우와.
0: 그래서 연속으로란 덩어리, row, right?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마유가 연속으로 열 곡을 불렀어. 아, 막 이러면서 자, 본인도 그래 놓고
1: 예.
0: 자, 마유는 열 곡을 불렀다 연속으로.
1: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그렇죠. Mayu sang 10 songs in a row.
1: 와우.
0: 자, 이번에는요. 그들이 세 게임, 세 예. 경기 연속으로 이겼어.
1: 오. They won three games in a row.
0: Ooh, nice. So they won three games in a row.
1: 오.
0: 쓰기 너무 좋죠?
1: 네.
0: Right.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1: 이거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0: Of course. 읽어볼게요. Mayu sang 10 songs in a row.
1: Mayu sang 10 songs in a row.
0: They won 3 games in a row.
1: They won 3 games in a row.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In a row도 사용비도 엄청 높아요. 근데
1: 네.
0: 그 대신에 straigh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오.
0: 한국에서 사실 외래어처럼 스트레이트로 이러지 않나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오.
0: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1: 그리고 근데 이거는 약간 영어에서는 직진할 때만 써야 될 것 같아요. Go straight.
0: Straight.
1: 예.
0: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직접 쭉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So I'm sorry I sang five songs straight.
1: 아.
0: 이렇게도 써요.
1: 오.
0: 얘가 조금 더 비격식의 느낌,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Okay, so in a row, straight, 둘 다 좋습니다.
1: 네.
0: 자, 사과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Yeah.
0: Well,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1: Oh,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0: 설마 여기서 또. Yeah, that was too much.
1: 오.
0: 이렇게 하진 않겠죠.
1: 아, 그 친구 진짜 다음번에 같이 노래방 못 가요.
0: 그럼요.
1: 예, 못 갑니다.
0: 그래서?
1: 응?
0: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잘한다.
0: 잘
1: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범 답안입니다.
0: That's right.
1: 다음번에 이 친구랑만 노래방 가는 거예요, 부장님.
0: 이제 문제 생겼네요.
1: 예.
0: 계속 가야 되니까요.
1: 그러게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I'm not much of a singer. 나는 가수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0: 오케이. 예. 이게
1: 예.
0: 그 우리말로 해석하기 제일 애매한 표현이
1: 어렵네요.
0: 하나요.
1: 예. 네. I'm not much. 나는 많지 않아요. 가수의 끼가. 가수가.
0: Something like that.
1: 뭐 그렇게.
0: Yes.
1: 그럼 이게 어차피인가요?
0: 어차피?
1: I'm not much of a singer.
0: 어차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어차피?
0: 나 어차피 거기 가야 돼. 나 어차피 걔 별로 안 좋아했어. 뭐 이런 거.
1: 어차피가 영어로 있어요?
0: 네. 있는데 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1: 그렇죠.
0: 그냥 볼까요?
1: 예. 모르겠네요.
0: 보면, 본 것 같은데 다른 뜻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예.
0: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Anyway?
0: 네.
1: 어쨌든인데 어쨌든.
0: 맞아요.
1: 예.
0: 보통 anyway를 문장 맨 앞에 놓고 네. 출발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뭔가 화제를 바꿀 때. Anyway, I have to go.
1: 맞아요.
0: 이럴 때 대부분 쓰지만 anyway를 그게 아니라 맨 뒤에 붙이면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yway. 그러면 아니 나 어차피 뭐뭐 해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나저나 아무튼이란 뜻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1: 네.
0: Right, 어차피.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예문 가져왔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So I don't like salad anyway. 예를 들어서 옆에서 아 미안해 내가 샐러드로 준비를 못했어 이랬을 때 나 어차피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해.
1: 오.
0: 네, 이거는 자 아무튼 이러면서 화제 바꾸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1: 에.
0: Right?
1: 오케이.
0: 그리고 여러분 이런 뜻으로 어차피로 anyway 쓸 때는요 쉬면 어색해요.
1: 아.
0: I don't like salad anyway. 이거 아니에요.
1: 이상하여 하겠다.
0: 붙여서 I don't like salad anyway.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번
1: 네네.
0: try 해보세요.
1: I don't like salad anyway.
0: 네, 여러분들도 커마를 빼시고
1: 예.
0: 해 보셔야 됩니다. I don't like salad anyway, right? 자, 여기 이 부분이 있었죠. 해석 되게 안 됐었잖아요.
1: 네.
0: I'm not much of a singer, right?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바꾼 거 없어요.
1: 네.
0: I'm not much of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명사의 많은 부분을 내 성격이나 내 분위기가 가지고 있진 않아.
1: 아~
0: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질을 별로 띄고 있진 않다라는
1: 아~
0: 얘기예요. 완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닥.
1: 예.
0: Right? 그래서 나 그닥 그렇게 싱어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 않다?
1: 예.
0: 무슨 말이겠어요?
1: 노래 잘 못해요.
0: 맞아요. 그렇게
1: 예.
0: 잘하지 못해요. I'm not much of 명사. 이렇게 쓰시면
1: 어떻게 보면은 quite a singer랑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0: 그거 뭐 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에이.
0: 그렇죠. quite 하면 꽤나 잘하는 사람이니까.
1: 근데 이건 not much of 해가지고.
0: 그렇죠.
1: 아.
0: 그리고 이 명사 부분을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대부분 쓰게 돼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I'm not much of a song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Right. So 사람으로 예를 들어 저 그렇게 막 춤을 그렇게 잘 추고 그러진 않아요.
1: 아.
0: 이러면 나는 그렇게 막 댄서의 기질은 있지 않다.
1: 대단히는 없어요.
0: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I'm not much of a dancer.
0: 그렇죠. I'm not much of a dancer.
1: Yeah.
0: 이거 하면 와, 이 사람 영어 그냥 원래 잘하는 사람이네. 오, 이거예요.
1: 엄청 right? 유창해 보이긴 하네요.
0: 왜냐하면 물론 이제 I'm not good at dancing 이런 것도 되죠.
1: Yeah.
0: 얘가 굉장히 좀 원어민 같은 느낌?
1: 네.
0: 자, 요리사가 영어로 뭐예요? C로 시작하는 거.
1: Chef.
0: 그것도 있지만
1: cook.
0: Cook 있죠.
1: 예. Yeah.
0: 저 뭐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1: I'm not much of a cook.
0: I'm not much of a cook. So 나 보통 주문한다.
1: 네.
0: 이런 느낌이죠. 느낌 와요?
1: Yeah.
0: 네, 여러분. 느낌 오죠? 읽어보겠습니다. I'm not much of a dancer.
1: I'm not much of a dancer.
0: I'm not much of a cook.
1: I'm not much of a cook.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원어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저 그렇게 뭐 그거를 잘하진 않아요 한 다음에
1: 네.
0: 저는 오히려 뭘 더 잘해요 라고 추가할 때가 있어요.
1: 어어.
0: 꽤 많이 써요 그렇게.
1: 예.
0: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I'm not much of a singer 이러잖아요.
1: 예.
0: 나 노래는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1: 예.
0: You know what? I'm more of a dancer예요.
1: 아.
0: 저는 댄서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오히려 얘를 조금 더 잘한다.
1: 춤을
0: 차라리
1: 좀
0: 저거보다는.
1: 어.
0: 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I'm more of a dancer.
0: Right? Dancer. 읽어보겠습니다.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아,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five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1: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0: 네, 두 번째. 아, 괜찮습니다.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1: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어,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노래방 was fun, wasn't it? 노래방 was fun, wasn't it?
2: You're quite the singer.

0: I'm impressed. You'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1: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0: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2: Ne,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All right. Quite the 명사. 명사는 약간 사람 모양으로 쓰면 더 좋고요.
3: 네.
2: 자, 노래 엄청나게 잘하시네요. 당신은 엄청난 대단한 가수네요.
3: You are quite the singer.
2: 그렇죠. You are quite the singer. 너 엄청난 운동선수구나. 정말 대단해. 운동 잘해.
3: You are quite the athlete.
2: 그렇죠. 걔는, 그녀는 엄청난 주방장이야. 한마디로 요리 잘해.
3: She is quite the chef.
2: 아, 너무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You are quite the singer. You are quite the athlete. She is quite the chef. All right. 자, 다음은요. I am not much of 뭐뭐, right? 네. 자, 나 대단한 댄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막 춤 막 잘 못 춰.
3: Yeah. I'm not much of a dancer.
2: 오. 나 대단한 요리사는 아니야. 아, 막 요리 이렇게 잘은 못 해.
3: I'm not much of a cook.
2: All right. 하나 더요.
3: 네.
2: 저 어차피 노래 잘 못하거든요. 저 어차피 대단한 가수는 아니에요.
3: Yeah,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2: 좋습니다.
3: Yeah.
2: 읽어볼게요. I am not much of a dancer. I am not much of a cook.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Norebang was fun, wasn't it? You are quite the singer. I'm impressed.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0: Norebang was fun, wasn't it?
5: Yeah. Oh, you're quite the singer. Oh, I'm impressed.
0: I'm sorry I sang 5 songs in a row.
5: Oh, that's okay. I'm not much of a singer anyway.
0: Really? One more?
5: One more, yeah. Go, go, go.
0: La, la, la.
5: Wow.
0: La, la, la.
5: Wow.
0: La, la, la.
5: Wow.
2: Ah. Woo. 대박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3: 노래방 함께 와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2: 함께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넌 상 받을만 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deserve an award.
2: 그렇죠. Deserve 명사. 그걸 받을만 하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Quite the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남편은 엄청난 가수야. 그 얘기는 정말 노래 잘한다는 말이에요.
3: 네, 맞습니다.
2: 이거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기 시험과 관련된 유형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읽기가 굉장히 다양한 지문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뒤로 갈수록 긴 지문들이 나오고, 그긴 지문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또두 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유형도요. 여러분,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유형인데요. 일단 이 문제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맥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과 문장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읽기 지문을 완성을 하는데 그것이 이 글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것에 적절한 것을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3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자, 여러분, 16번에서 18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또 1지문, 2문항으로 다른 유형들과 합쳐져서 나오는 문항들이 제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과 논설문을 주로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글의 흐름,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뭐 어떤 주어나 서술어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구를 찾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갈 어휘 같은 것들을 좀 적절히 찾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미리 좀 유형을 살펴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읽기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읽기 텍스트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제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주제문이 꼭첫 문장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주제문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도 사실은 첫 번째 정도의 이 처음 부분에 빈칸이 생기기도 하고 중간 부분에 빈칸이 생기기도 하고 결론 부분 쪽에 뒷부분 쪽에 빈칸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제문이 무엇인지를 일단 주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찾는다면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그 유형 학습에서 볼수 있는 첫 문장은요. 최근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으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나 극적인 반전이 없는데도 관객들이 100분 동안 영화에 푹 빠져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하루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이 영화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고 했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했을 때 게으르게 살지 않는,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신나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여러분 마지막 혼자서 살기 쉽지 않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이 빈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정답을 찾아보자면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하게 뭔가 신나고 이런 행운이 아니고 하루에서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여러분 어떤가요? 당연하게 생각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깨달을 수 있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에서는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연습 문제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비록, 오히려, 차라리 이런 부사어들이 꼭한 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동적인 선행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적인 선행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마케팅 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다른 광고들이 제품의 품질을 내세울 때, 여러분, 이 다른 광고는 이 광고와 다른 것이죠.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의 품질을 내세울 때, 여러분, 회사의 사회적 기여를 알려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 다른 광고들과 지금 감동적인 선행으로 기업을 홍보하는 방식이 반대되어서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어를 찾자면 우리가 과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릴까요? 아니면 비록, 오히려, 차라리, 아니죠, 여러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과연, 드디어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라는 표현들을 의미를 담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비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차라리 같은 것은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때그 대안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의미를 전달할 때 차라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히려라고 하는 부사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빈칸은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헌옷을 재판매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첫 문장, 먼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헌옷을 재판매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는 고객들이 입지 않는 옷을 구입해서 분류하고 탈수 있는 옷을 사이트에 가격과 함께 올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옷을 직접 수거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고객은 옷을 포장해서 예약된 날짜에 집 앞에 두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앞에 있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것.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앞에 나온 내용들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뭔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를 발전시키는 아니죠. 제품을 홍보하는 아니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뒤에 빈칸에 있는 앞에 내용, 뒤에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이 글의 흐름을 통해서 3번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보면서 또 그런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빈칸이 있는 문장들을 좀 먼저 보면은요. 이는 식물이 뭐뭐 하기 위해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관련된 또 소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데, 여러분, 하지만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식물은 특정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최근 연구가 일부 식물은 특정한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라고 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기장대라고 하는 식물은 물이 흐르는 소리를 감지해서 그곳으로 뿌리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소리를 자기가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는 식물이 여러분, 식물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뭐하기 위해 소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덕분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외운다, 기억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빈칸이 있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볼 수가 있겠고, 연구 결과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알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뭐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으로 보면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뇌 사용에 도움이 된다, 암기력에 악영향을 준다, 여러 업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뭔가요? 많은 양의 정보를 직접 외우지 않고 기억력이 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뇌 사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암기력에 악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주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악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업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좀 오답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개미들은 이라고 해서 개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고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구체적인 설명이 쭉 나오겠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뒤에 빈칸이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곤충일 뿐이지만, 뭐뭐일 뿐이지만,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관리해서 질병, 어떤 아프고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만약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죽은 개미가 생기면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덧붙여서, 앞에 나온 내용을 덧붙여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곤충, 누가? 개미가. 개미는 작은 곤충일 뿐이지만 자기의 생활 환경을 더잘 관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뿐이지만과 짝을 이루면서 같이 다니는 표현만 여러분이 알았다면 사실 이 내용들을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3번, 비록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물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역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과 같도록 역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뿐이지만, 비록 뭐뭐 일뿐이지만 같이 짝을 이뤄서 다니는 표현으로 비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여러분, 우리가 부사어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위급 상황에서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실제 연구 결과로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뒤로 봤을 때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근처에 한 사람만 있다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한 사람만 있다면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진다. 약간의 가정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만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여러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을 다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연구 결과에서 만약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근처에 한 사람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가정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만약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온라인 쇼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서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온라인 쇼핑은 집에서 필요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접 보거나 착용하지 않고 주문하기 때문에 반품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고 나서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을 써야 하는 것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또는 아니죠. 특히 아니죠. 게다가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반면에 해당하는 그러나 뭐 하지만 되겠지만 이런 반면에라고 하는 단어들도 우리가 반대되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면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권투, 태권도 등 격투 스포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격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격투 스포츠, 권투, 그다음에 태권도. 강한 정신력과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가 어떠한 운동? 강한 정신력,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뒤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빈칸의 앞뒤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도 이겨내면서 훈련을 하려면 보통 이상의 인내심과 정신력이 요구된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구된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여기에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보충 설명을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 내용을 뒤에서 연결할 확률이 높지요. 자, 어디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차례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또는, 그러면, 이처럼이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한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 그리고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우리가 전략 부분에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유형 11은,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빈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자, 1지문 1문항에 해당하는 16에서 18번까지, 그다음에 28번에서 3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세부 내용을 찾는 내용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번, 49번, 50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1지문에 3개의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만점 전략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부사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연습해 봤던 문제들 중에서 뭐 그러나, 그죠? 과연, 드디어, 만약, 비록, 역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내용을

효과가 의심스럽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듣던 대로 경복궁은 과연 멋진 건물이었다.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정말 역시 멋진 건물이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기다리던 일이 결국이라는 것이죠. 예문 보시면 더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방학이 되었다. 굉장히 그 기다렸던 일이겠죠. 그래서 드디어라는 표현 같이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이라고 하는 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에 어떤 가정되는 상황. 그게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할수 있을까? 무언가를 가정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사업에 실패한다면 큰 빚을 질게 될 것이에요. 라는 예문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비록이라고 하는 내용, 뭐뭐지만, 뭐뭐 아어도, 뭐뭐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라는 내용으로, 자, 이번에는 비록 떨어졌지만, 다음에는 꼭 붙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음에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시험을 뭐 계속 못 봤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꼭 붙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문법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록이라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역시라고 하는 단어도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역시는 앞에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그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나 역시 너와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해서, 나도 너와 너랑 의견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의 의미로서 쓰인 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시험에서 그 빈칸에 들어갈 문제를 찾는 형식으로도 제시가 되지만, 읽기 텍스트에는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단 혹은 두 개의 문단으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랬을 때이 글의 응집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사어들이 적절하게 쓰이고,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런 부사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을 때그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빠르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사어들을 정리하고, 또 여기에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학습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러한 식의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첫 번째 시간으로 일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0: 내 선물인가?
1: 어? 아, 벌이다!
2: 가만히 그럼 오늘은 꽃다발이 나온 거야? 아니면 벌이 나온 거야?
3: 아, 오늘 주인공이 꽃을 좋아하는 꿀벌이거든.
2: 아, 그럼 둘 다 나온 거네.
1: 벌은 다시 들어가라고 해.
3: 오, 이야기를 다 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옛날 꿀벌 왕국에 바야라는 꿀벌이 있었는데.
4: 어제도 청소, 오늘도 청소, 내일도 청소. 아, 지루해.
5: 아, 춤이라도 추면서 해볼까?
4: 마야,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5: 여왕님, 전 청소가 아니라 춤을 추고 싶어요. 멋진 꿀벌 무용가. 마마마마마마. 야, 어때요?
4: 마야, 안 돼. 꿀벌은 정해진 일만 해야 해.
5: 다른 것도 배우고 싶은데, 춤이라든가.
4: 마야, 넌 정말 특이하다니까. 그럼 꿀을 모아볼래?
5: 어때?
4: 아, 지루해. 우와, 저 숲속엔 뭐가 있을까? 궁금하다.
6: 마야, 지금 어디 가려는 거니? 그쪽은 위험한 곤충들이 많아.
5: 그치만 궁금한데.
4: 마야, 꿀벌은 모두 똑같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해. 그래야 이 꿀벌 왕국이 안전하단다.
5: 네, 여왕님.
3: 마야는 꿀벌 왕국이 답답하게만 여겨졌지.
5: 아, 지루해. 모아, 모아, 모아라 꿀을. 모아라, 모아라.
6: 아니야! 난 다른 꿀벌과 달라. 난 세상을 모험하며 직접 보고 배울 거야. 난 용기와 멋진 무기, 힘이 있으니까! 가자!
5: 우와, 예쁘다. 오,
3: 처음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지.
5: 오, 엄청 커.
4: 아, 재밌긴 한데, 아우, 힘들고. 아, 배고프다.
7: 배고파? 아, 그럼 이거라도 먹을래?
4: 어? 이건
5: 으! 오, 똥이잖아. 어떻게 똥?

0: 잠깐! 넌 여왕님이 말한 위험한 곤충? 내 침을 받아라! 야!
1: 아, 너무 덥다. 아!
2: 이게 똥이지만 나한테는 엄청 귀한 보물이거든. 뭐 똥이 싫으면 내가 똥만 먹기 너무 지겨울 때 가끔씩 먹는 저 안에 꽃꿀이라 먹던가.

0: 배부르다. 안녕, 난 꿀벌 마야야.
1: 어, 난 소똥구리 코트야.
2: 여왕님은 세상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네.
1: 너 나 같은 착한 고충 만나서 이 꼬꾸리라도 먹는 거야. 세상엔 너를 잡아먹거나 널 속이려고 하는 곤충들이 얼마나 많은데.
2: 그런가?
1: 혼내기 같아서 내가 충고 하나 하지. 아무나 믿지 마. 늘 조심하라고.
2: 그래.
1: 그럼 나 간다. 굴려 굴려 굴려라 똥아. 굴려 굴려.
2: 하, 나도 이제 출발해 볼까?
1: 코트 살려!
2: 뭐야?
1: 살려줘!
2: 코트! 코트! 내 손을 잡아!
1: 있자! 우와! 고마워, 마야. 꼼짝없이 뒤집혀서 새먹이 될 뻔했어.
2: 나한테 조심하라더니. 야, 너나 조심해.
1: 알았어. 어쨌든 조심하라고. 갈게. 굴려, 굴려.
2: 잘 가.
1: 굴려라, 똥아.
2: 자기 몸도 잘 못 챙기면서 조언은? 난 힘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3: 마야는 숲을 여행하며 다양한 곤충들을 볼 수 있었지.
4: 정말 신기해.
3: 그렇다면 여기서
5: 먼저
6: 아하! 어떤 문제든
5: 다 맞춰주지.
3: 마야가 본 곤충들인데 서로 관계가 더 가까운 것끼리 짝 지어봐.
2: 아하! 벌과 가까운 것은 당연히 벌집!
5: 거미는 거미줄을 치니까 거미줄!
2: 어? 방금 전에 본 소똥구리다!
5: 소똥구리는 똥을 굴리니까 똥!
3: 띵동댕!
2: 신기하다. 거미줄은 어떤 느낌일까? 엄청 부드럽겠지?
7: 궁금해? 궁금하면 다가와 만져보렴.
2: 정말요? 그래도 돼요?
7: 그럼. 다가와 다가와 베이베.
2: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왜 이래? 엄청 끈적.
7: 이렇게 쉽게 걸려들다니. 오늘 점심은 맛있는 꿀벌 식사.
2: 꿀벌 식사?
7: 다가가 다가가 베이베.
2: 소똥구리 코트가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1: 아무나 믿지 마.

0: 늘 조심하라고.
1: 코트 말대로 조심했어야 하는데.
0: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 나와, 나와, 나와라 똥아. 똥? 훌려, 훌려. 자, 당겨! 더 세게 당겨! 당겨! 괜찮아?
1: 괜찮아!
0: 이 녀석들이 가만 안 둬!

0: 고마워. 네 말대로 조심했어야 했는데.
1: 아이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앞으로 거미줄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다.
0: 맞아. 그리고 진짜 좋은 친구는 위험할 때 구해주는 친구다.
1: 어? 그럼 난 마야한테 좋은 친구?
0: 응, 좋은 친구.
1: 좋아, 좋아. 예!
0: 좋은 친구.
1: 좋은 친구 똥 만졌어. 괜찮아.
2: 마야는 후트와 즐겁게 놀다가
0: 아니, 난 꽃골.
2: 우와. 또다시 여행을 떠났지.
0: 세상엔 착한 곤충도 있지만 위험한 적도 많아. 조심해야 해. 뭐야?
2: 여기서 또 문제!
3: 아하! 또 맞춰주지?
2: 지금 숲에서 마야를 노리고 있는 육식 곤충이
4: 누가 마야를 노리지?
0: 잠깐! 육식 곤충이라고 했잖아.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는 참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먹고 메뚜기는 풀을 먹어.
4: 어, 그럼 육식 곤충은 말벌 뿐이잖아.
0: 우와! 마야를 노리는 건
5: 바로
6: 말벌이야.
5: 나는 말벌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경문벌.
6: 난 더 용감한 시온벌.
0: 말벌!
5: 겁도 없이 말벌 구역에 들어오다니.
0: 지금 막 가려고 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7: 그렇긴 안 되지.
8: 꿀벌을 잡았어요. 꿀벌, 꿀벌, 꿀벌, 꿀벌, 꿀벌, 꿀벌.
0: 도와주세요, 제발요.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5: 거기 꼼짝 말고 있어.
7: 그대로 있어.
0: 여왕님 말대로 그냥 왕국에서 조용히 살걸.
5: 근데 오늘
9: 너무 덥다.
10: 난 이제 지쳤어요 말벌.
11: 말벌
10: 뜨거워서 지쳤어요 말벌.
5: 더운데 내일 꿀벌 왕국을 어떻게 공격하지?
0: 꿀벌 왕국을 공격한다고?
9: 그러니까 우리 말벌은 열에 약하잖아.
0: 말벌은 열에 약하다고?
5: 뭘 걱정해. 더우니까 더 빨리 해치우자고.
12: 좋아.
13: 당신은 못 말리는 말벌.
14: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말벌
0: 말벌들이 쳐들어온다고? 어떡하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왔어요. 말벌들은 열에 약하대요. 그렇다면 마야, 준비할 게 많아. 어서 서두르자. 네!
2: 다음날 말벌들이 왕국에 쳐들어왔어.
5: 태양빛이 뜨거워지기 전에 해치우자.
9: 꿀벌왕국을 모조리 부숴버리자. 와! 우와!

0: 시원하게 하자.
1: 겁먹지 마라. 모두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된다. 네, 여인이. 지금이야, 햇빛 반사.
2: 아, 누구셔?
3: 뜨거.
2: 뜨거.
3: 뜨거.
2: 뜨거. 뜨거.
3: 뜨거. 뜨거.
2: 우리 너무 뜨거워요. 말벌, 말벌. 아, 뜨거.
3: 아야!
2: 나도 왔어!
1: 코트야, 여긴 어떡해?
2: 굴려, 굴려, 굴려라 똥을 받아라 나의 똥! 아!
4: 창문벌!
5: 난 이제 틀린 것 같다.
4: 정신 차려! 너는 내가 구한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후퇴하라! 와!
1: 마야, 넌 꿀벌 왕국의 규칙을 어겼다. 죄송해요, 여왕님. 하지만 네가 규칙을 어긴 덕분에 이 꿀벌 왕국을 지킬 수 있었어. 고마워, 마야. 네? 여왕님. 위험해도 어떤 건 직접 부딪히고 겪어봐야 배울 수 있다는 걸 네 덕분에 알 수 있게 되었단다. 제가 좀 용감한 꿀벌이잖아요. 그래. 마야, 이제부터 네가 모험하며 배운 걸 다른 꿀벌들에게 알려주겠니?
6: 정말요? 좋아요, 여왕님. 너무 좋아요.
1: 꿀벌들, 안녕. 마야 TV에 온 걸 환영해. 오늘 온 곳은 에티오피아의 화산 분화국.
2: 우와, 물바다 같아.
1: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 뜨거우니까 멀리서만 보기. 짠. 오, 추워. 여긴 어디게? 여긴 아이슬란드의 빙하지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오면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어. 추우니까 따뜻한 옷은 필수. 움직이자. 우와, 너무 예쁘다.
2: 진짜 가고 싶다.
1: 아,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7: 그렇게 마야는 세계를 여행하며 꿀벌들에게 정보를 주는 멋진 여행가가 되었대. 딩딩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무

0: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요정들은 싫어하는 간식이 있나?
3: 싫어하는 간식?
1: 없습니다! 저희는 다 잘 먹습니다, 박사님!
0: 아무거나 사주세요! 박사님, 최고! 예!
2: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4: 네?
2: 나는 싫어하는 간식이 하나 있다. 바로 이 꿀밤. 에? 꿀밤만 보면 어렸을 때 형한테 이렇게 꿀밤 맞던 기억이 떠올라서 나 너무 서러워.
4: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유치원 때 내 짝꿍 김순이가 생각나네. 매일 나 꼬집었던 이등선 보고 있냐? 나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3: 진딩아, 자 흥해.
0: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동생을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2: 맞아. 그런데 지금 툭하면 친구를 때리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노란 젤리만 남겼어? 노란 맛 싫어해?

0: 이 사건은 저기 동생을 때리고 있는 주먹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주먹순 어린이였는데 이는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
1: 냠냠냠. 맛있네요.

0: 이거 그냥 다시 담으면 되는데. 미안하면 다냐? 난 화나! 화난다고!
1: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2: 화난다고 저렇게 원투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먹순아, 우리 곧 만나자. 이 크크 아저씨가 금방 갈게요. 원투 삼사 원투

0: 목순이 너 앞으로 또 화난다고 막 때리면 그땐 진짜 너랑 안 논다.
1: 뭐? 나랑 안 논다고?
0: 그래! 너랑 안 놀 거야! 툭하면 친구 때리는 사람 진짜 싫어!
1: 나도 그런 사람 싫어!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려?
0: 그니까!
1: 야! 너 왜 정우재판 들어! 잘못했잖아! 정우재판 들었잖아! 그게 왜 잘못이냐? 우재 말이 맞는데!
0: 효진아, 가자! 저렇게 툭하면 때리는 애랑 못 놀아!
1: 그래, 가자! 얘들아! 그래! 가라, 가! 나도 너네랑 안 놀아!
2: 그래, 쟤네랑 놀지 마. 나랑 놀자.
1: 오빠 깜짝이야. 누구세요?
2: 안녕, 난 악당 크크라고 해. 먹순이 니가 친구들이랑 동생한테 원투 멋지게 주먹 날리는 모습 내가 쭉 지켜봐 왔지. 너 짱이더라. 주먹장,
1: 주먹장이요?
2: 그래, 화가 나면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습에 이 악당 크크 크게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널 우주 최고 주먹장 스타로 만들어주마.
1: 주먹장 스타? 그게 뭔데요?
2: 아유, 나랑 같이 가보면 알아요. 가자, 주먹장의 세계로.

0: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와! 이게 뭐야!
1: 어디 보자. 아직 이분들이 안 오셨네.
0: 누구야?
1: 누구긴. 네가 초대장을 보냈잖아. 자.
2: 전국에서 주먹 좀 쓰시는 주먹장 여러분! 나 주먹순 어린이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저와 대결을 펼쳐 누가 최고의 주먹장인지 쳐라 봅시다. 원투! 원투! 원투! 나 이런 초대장 보낸 적 없는데?
1: 맞아. 네가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보냈어. 지금 그거 AI로 만든 주먹순인데 어때? 너랑 똑같지?
0: 뭐? 누구 맘대로? 에이!
1: 주먹은 아껴두시지. 저기, 저분들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말이야.